오늘 아침 김윤주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옥상달빛의 세리머니 듣고 왔습니다. 신청하신 분은 3200님이고요. 스페서인지 정말 처지는데 이럴 때 힘낼 수 있는 노래 듣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습할 땐 세리머니입니다. 너무 좋은 첫 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윤주고요. 옥상달빛입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서 누군가와 말하는 것도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심지어 생방을 하고 있다는 거 제가 오늘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도 첫날이라 저렇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훈님이요. 오아윤 보라라서 놀랐고 상디 휴가 가서 놀랐고 아나운서인가 했는데 옥달이라 더 놀랐다. 감사합니다. 선배님은 보라를 많이 안 하셨나요? 아 선배님이 생각보다 아침에 머리를 그렇게 많이 안 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라는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휴가를 가셨습니다. 너무 아침마다 열심히 하셔서 조금의 여유를 드리고 네 분의 DJ분이 아마 대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을 제가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잘 일주일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양민님, 푸른밤 그리워하는 청취자입니다. 저도 저번 주 수요일날 왔다가 되게 좀 마음이 그랬어요. 되게 좋았고 또 푸른밤 처음 했던 스튜디오여가지고 더 반갑기도 하고 아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여름에 일하는 게 왜 부모님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는지 알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라님 와 이 아침 윤주님의 보라가 선선한 바람처럼 너무 반갑네요. 엊그저께 저녁부터 확실히 정말 가을이 조금 왔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로 너무 행복한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만 같아라 라는 생각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4005님 월급은 쥐꼬리만큼인데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가을 점퍼 사고 싶어서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윤주 씨 텀블러 좋아 보이네요. 내돈내산입니다. 같은 색깔 또 두 개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아낍시다. 자, 그러면 저는 또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아침 1, 2부는요. 이카운트, 3일제약, 백조싱크, 롯데렌탈, IS동서, 주식회사 두드림 SNC,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오뚜기카레,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슬립, 현대해상 화재보험, 음주 후엔 티맵 대리와 함께합니다. 아침부터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고요.

0: MBC 라디오 미니 앱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물 공지가 있습니다. 아침 가족들이랑 얼른 친해지기 위해서 무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저에 대해 궁금한 점,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보내주시면 되고요. 뭐 아침은 먹고 왔나요? 주말에 뭐 했나요? 상디나 옥디에게 하고 싶은 말 있다면 뭐 이런 사소한 질문 모두 괜찮습니다.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무종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7: 백조 싱크
8: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WNA의 RPG 샤인 듣고 왔습니다. 2764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신지연님이요, 이 노래는 오래간만에 듣네요 하셨고요. 이재영님이 이 노래는 2022년 10월 7일 푸른밤 공개방송 때 직접 부르셨던 바로 그 노래네요. 오, 날짜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약간 무서워요. 이 노래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네요. 임지선님이요, 경력자의 포스가 여기까지 느껴져요. 라디오가 제일 편하시죠? 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라디오가 제일 편하다는 거는 이게 뭐 녹음이면은 뭐 막 얘기해도 PD님이 정리해 주시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이곳을 떠나서 제가 그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땡튜브로 하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정말 다행인 건 저희가 욕을 하는 팀이 아니어가지고 그게 그나마 나은 건데 뭐 이렇게 브랜드 얘기하고 이런 거 세진이가 아침이라 예예 예. 그래서 세진이가 그거를 되게 좀 힘들어 했었는데 지금 마음껏 브랜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7872님이요. 저는 인별 안내도 봤는데 혼자 장윤주 씨라고 생각했어요. 목소리가 왜? 누구지? 했다가 옥달 김윤주 씨라는 걸 알았네요. 근데 목소리 너무 좋네요 하셨습니다. 장윤주 언니를 좀 따라하고 싶은데 윤주야 아니가 며칠 전에도 만났어가지고 장윤주 언니도 너무 잘하죠. 네. 친해걸요? 제가 너무 저희가 너무 좋아하고 얼마 전에도 만나서 막 이런저런 수다를 떨면서 세진이한테 결혼을 해라. 결혼하면 행복하다 이런 얘기, 저에게 아기를 낳는 건 어떠냐, 참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변수연님이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있는데 헤어스타일이 아나운서 느낌, 뉴스데스크에도 어울리실 것 같아요. 윤주 씨를 잘 모르는 어르신들이 아나운서라고 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머리를 좀 더 짧게 깎아가지고 아마 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헤어스타일 지금 뭐 저 헤매를 갔다 왔냐 혹시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다가 일어나면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약간 베개를 밑으로 베면은 머리가 뜹니다. 그래서 예쁘게 오늘 잘 올라온 것 같아요. 지나다니면 사람들이 알아보냐고 작가님이 여쭤보시는데 아무도 몰라요. 저희 부모님만 알아보십니다. 네. 변하겠네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예, 불편할 거 없고요. 정말 연예인분들 진짜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마음껏 편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미니랑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고 계세요. 정말 이 시간에 일어나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구나. 다시 한번 또 정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게을렀구나 라는 생각으로 노래 한 곡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님의 신청곡인데요. 시스타의 Loving You. S-I-S-P-A-R Sister S

0: 음파음파.
1: 어우 너무 신나는데요. 레드벨벳의 음파음파 355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한동안 이슈 지역인 폭염의 도시 경남 양산입니다. 다른 지역들이 치고 나가니 조금 섭섭해질 뻔했지만 좀 나아져서 다행입니다. 휴. 이번에는 서울이 진짜 엄청 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인천 35도 이상 갔었고 저희 집이 그 37도까지 실내가 올라가가지고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파트에 살 때는 잘 몰랐는데 확실히 정말 스킨 로션 바를 때 너무 뜨거워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맞나? 이런 생각 들었는데 오늘은 천국입니다. 이곳이 최고예요. 저는 휴가를 간 윤상 씨를 대신해서 이번 일주일 동안 오늘 아침을 진행하게 된 옥상 달빛 김윤주입니다. 지금 보라를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6662님, 윤주 씨 노래 나가는 동안도 입을 안 쉬시네요. 역시 가요계 수다쟁이들이 DJ하나 봐요. 상디도 그러시나? 문득 궁금해집니다. 상디도 생각보다 말 많으시고요. 그리고, 근데 그 말이 막, 이런, 한숨. 그래서 되게 이런 단어가 적절치 모르겠지만 귀여우세요, 사실. 되게 투덜투덜 되는 귀여운 아이 같은 느낌이어서. 맞죠, 피디님? 참 좋아하는 선배님입니다. 제가 진짜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는 선배님이어서 이 시간에 행복하게 달려왔습니다. 2522님이요. 텀블러 궁금해서 보라 켰어요. 마침 살 때 되었는데 하셨는데 내 돈 내 산입니다. 뭐 따로 홍보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또 카메라를 내려주시면 이렇게 살짝 노란색입니다. 또 바로 노래 듣나요? 나 말하고 싶은데. 자, 프랩의 원데이 인더 선 듣고 오겠습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1: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플러스
5: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 요즘 모기 때문에 밤잠 설치는 일 많이 줄었죠. 폭염으로 모기 개체 수가 7월 초에 3분의 1 수준까지 뚝 떨어졌는데요. 모기는 보통 25도에서 28도 사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35도가 넘는 고온에서는 번식조차 어렵답니다. 게다가 올해는 비가 적게 내리면서 물 웅덩이가 바싹 말라 모기가 알을 낳을 장소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른데요. 더위를 피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하수구처럼 서늘하고 습한 곳으로 숨어있기 때문에 더위가 한풀 꺾여 선선해지면 모기들이 다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처서가 지나면 모기 입이 삐뚤어진다는 말도 있지만 올 가을엔 예외겠습니다. 방충망이나 배수구처럼 모기가 들어올 만한 곳을 미리 한번 점검하는 것이 좋겠죠. 운동만 해도 포인트가 쌓이는 튼튼머니 알고 계셨나요? 도입 4년 차를 맞은 튼튼머니는 30분 이상 운동하면 포인트를 적립해 스포츠 상품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수영이나 필라테스, 탁구처럼 다양한 운동을 지정된 시설에서 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30분당 적립 포인트가 기존 1000포인트에서 500포인트로 절반 줄었는데도 참여자는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나 약 70만 명을 기록했는데요. 운동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포인트 사용처가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계단 오르기와 하이킹도 운동에 인정되고 기존 제로페이 스포츠 상품권뿐 아니라 경기 지역 화폐로도 포인트를 바꿀 수 있게 되는데요. 건강도 챙기고 포인트도 챙길 수 있으니까 운동 얼마나 나겠죠? 우리나라 55세에서 79세 고령층 취업자가 사상 처음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년 전보다 약 1.5배 늘어난 규모로 전체 취업자 3명 중 1명 이상이 고령층인 셈인데요. 주된 일자리를 떠나는 평균 연령은 53세지만 고령층의 70%는 평균 약 73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했습니다. 퇴직 이후도 자발적인 은퇴와는 거리가 먼 회사 사정, 건강 악화, 가족 돌봄 순이었고 또한 계속 일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는 고령층은 절반 정도에 그쳤고 월 평균 연금 수령액도 88만 원에 불과했는데요.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취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인 거죠. 머지않은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칼로리 퀴즈 나갑니다. 로버트 드니로와 앤 해서웨이가 주연을 맡은 이 영화는 70의 나이에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주인공이 젊은 CEO와 특별한 우정을 쌓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최근엔 최민식 씨와 한소희 씨가 주연을 맡아 국내 리메이크 소식으로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회사나 기관에서 정식으로 일하기 전에 실무를 배우며 경험을 쌓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기도 한 이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에겐 유산균 세트, 다섯 분에겐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휴 그랜트와 헨리 베넷의 Way Back Into Love 듣고 오겠습니다. 힌트송이네요.

아, 노래 너무 좋습니다. 휴그랜트와 헨리베넷이 함께한 Way Back into Love 듣고 왔습니다. 6531님, 정답은 인턴인데 왜 이 노래가 힌트인 걸까요? Way Back into Love. 이렇게까지 내가 힌트를 드려야 돼요? Way Back into Love.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보다 되게 어려웠어요, 이거. 저칼로리 시사 MNNs. MNNs. 열심히 읽었는데요. 지금 내용을 다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0343님 아따 잘 읽는다.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아무튼 모기가 지금 많이 줄긴 했지만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잘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을 바로 발표하면 되나요? 정답은? 아 얘기했죠 방금 좀 아까. 미안해요. 정답은 인턴입니다. 유산균 세트 받으실 한 분입니다. 6808님 인턴 목소리가 아나운서 발음이에요. 근데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어서 대본을 잘 소화하는 거겠죠? 우리 아들 책 안 읽어서 걱정입니다. 잘 클 거예요. 제가 지금 저희 엄마와 언니가 시간이 돼서 또 그 라디오를 듣고 있다고 얘기할 텐데 아마 많이 비웃을 것 같아요. 책을 읽지 않았고요. 지금도 그래서 여전히 책을 사고만 있습니다. 책을 사는 것도 읽는 거라고 또 착한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책을 잘 사고 있는데 책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모님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여주는 거에 따라서 자식들이 책을 읽는다. 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희 엄마 아빠가 책을 안 읽는 걸로 돼서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스킨케어 세트 받으실 다섯 분. 2318님 저도 인턴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진짜 열정페이 받으며 일한 기억이. 요즘은 그러지 않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맞아요. 열정페이라는 말이 정말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좀 그나마 줄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페이는 페이로 받아야지 됩니다. 열정은 다른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0706-1276 유진경님, 박혜진님 스킨케어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한 곡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원님의 신청곡 Take That의 The Flute.

Take That의 The Float 듣고 왔습니다. 어우, 천둥번개가 치는 멋진 노래였습니다. 아까 앞에서 무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다고 말씀드렸죠. 저에 대해 궁금한 점 물어봐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요 질문을 해주신 분이 많다고 합니다. 3053님. 김이나 프로그램 스팟으로 10cm 그라데이션 라이브랑 끼부리는 멘트 나오는데 괜찮나요? 아까 PD님이랑 얘기하느라고 듣지 못했습니다. 뭐 열심히 살고 있구나. 응원합니다. 네, 화이팅 남편! 3256님. 윤주 언니 별밤 광고 어때요? 10cm 오빠 소리 지는 순간 저는 언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아니 뭐 내가 막 되게 싫어하진 않아요. 그래도 내 남편인데. 싫어하진 않고 뭘 또 한 번 다시 들어봐요. 됐고요. 뭐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예. 이거를 또 다시 들려주려고 했던 우리 제작진분들 정말 정말 대단하십니다. 들어요? 뭐 들어요.

0: 여러분이 있는 곳이 최고의 콘서트장이 됩니다. 숨소리까지 담긴 가장 생생한 라이브를 만날 수 있는 곳. 매일 저녁 8시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파이팅이 넘칩니다. 예, 아침부터 별빵. 하지만 여기는 오늘 아침입니다. 예. 남수정님, 내 남자의 사회생활. 이런 거는 약간 못 본 척 해줘야 돼요. 아시죠? 네. 어, 정말 라이브를 잘하시네요, 이분. 네, 팬입니다.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근님, 오늘 몇 시 일어나셨나요? 오후보다 오전 출근이 힘들죠? 라고 하셨는데 오늘 7시 20분 정도 일어났어요. 생각보다 그 방송국이랑 저희 집이 멀지 않아서 너무 다행히도 좀 여유 있게 준비를 했고요. 저도 상디처럼 오늘 머리를 감고 오지 않았는데 상디는 아니요 머리를 감지 않았다는 거를 제가 너무 또 이렇게 공론화시키면 안 되니까 근데 어떻게 이 아침에 머리를 감고 옵니까? 예, 선배님 이해하고요. 오후보다 오전 출근이 힘든 거는 사실인데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왔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버스 정류장에 계신 걸 보고 아 그래 나도 다시 아침 인간으로 돌아오고 싶다라는 바람이 좀 많아서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아무튼 힘들지 않습니다 오늘. 김가연님 옥디 머리숱 많아 보이셔요? 관리법이 있나요? 관리법. 머리 잘 말리고 그리고 안 감고 그렇게 자주 감는 거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틀에 한 번 괜찮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너무 더워서 매일 감긴 했는데 좀 덜 더워진다 땀이 덜 난다 싶으면은 이틀에 한 번 괜찮고요. 그리고 잘 말리고 주무셔야 됩니다. 네. 902호님 윤준님 저 오늘 네일아트 바꾸러 갈 건데 무슨 색으로 색 조합을 하면 좋을까요? 옥디도 꾸밈 비용 좀 쓰시나요? 꾸밈 비용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네일은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쳐가지고 손톱을 길거나 뭐 이렇게 색칠을 하거나 이런 거는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한 세네 번 해본 것 같아요 태어나서. 근데 무슨 색으로 색 조합을 하면 좋을까요? 이거 그냥 색깔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제가 초록색을 좋아해서 초록색이 쿨톤이 좀 어울릴 것 같기는 한데 쿨톤이라면 초록색 하시고 웜톤이라면 갈색 하시죠. 이제 가을 오니까 좀 더 이렇게 멋스러운 사람들은 좀 더 빨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갈색이나 초록색 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지금 무물할 때가 아니라고. 아, 이일 이사님이요? 헐, 남편이라고요? 전혀 몰랐네요. 조성현님, 와, 이 노래 부른 사람이 남편이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뭐야, 왜 실망했어요? 그래. 어쩔 수 없지. 자,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6: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9: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0: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3: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9: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8: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락단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세트, 백년가게 수양농장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을 드립니다.
2: 아, 상디 목소리 진짜 좋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다 먹어보고 싶을 만큼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8598님이요. 사춘기 딸 아이랑 아침부터 한판했더니 어떤 노래를 들어도 진정이 안 됩니다. 이 노래 들려주시면 얼음 조각 떠다니는 북극 상상하면서 열 좀 식혀볼게요. 이 노래는 무조건 틀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미드나잇 블루 듣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0: 또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지금까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깊은 산골의 여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전설 설운도, 톡톡 튀는 매력의 트로트 여신 조정민, 그리고 감성 가득한 무대의 이룬혜. 인기 가수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음악 여행,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삼척 도개편. 8월 13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트로트 앞마당 놓치지 마세요.
2: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1: 8월 10일 월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상디를 대신해 1일차 DJ가 되었습니다. 기분 좋게 잠이 깰 수 있는 화려한 노래가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이 시간 이미 월요일 아침을 시작한 부지런하고 성실한 여러분들을 위해, 그리고 잠에서 깬 지 얼마 되지 않은 저를 위해 기분 좋은 음악 준비했습니다. 8월 10일 월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Love Unlimited 오케스트라의 Love Theme 들려드리겠습니다.

0: 오늘 생각난 노래 러브 언리미티드 오케스트라의 러브 팀 듣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좋죠. 남현주님이요. 오 좋은 추천곡이네요. 하트 하셨고요. 최경주님이 베리 화이트 아저씨 노래다. 아침부터 기분 좋아지네요 하셨는데 아 베리 화이트 아저씨의 노래군요. 제가 디테일한 건 잘 몰랐습니다. 베리 화이트 베리베리 화이트 하신가 봐요. 죄송합니다. 오늘 생각난 노래가 고르는 게 어렵지 않았는지 상디가요. 2년 반 넘게 하는 동안 겹치는 노래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반 동안 하시면서 이 노래는 나온 적이 없는데 이 노래는 나온 적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실 정도라고 합니다. 진짜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약간 투덜거리는 건 있는데 그거 외에는 분명히 천재가 분명합니다. 저의 사랑하는 선배님. 김선령님이요. 와 옥디다 푸른밤 애청자였어요. 너무너무 반갑네요. 며칠 전 나오셨을 때 운전 중이어서 인사도 못해 아쉬웠는데 오늘 이렇게 또 만나다니 지금도 운전 중에 신호 걸려서 후다닥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밤을 사실 떠난 지 지금 꽤 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도 뭔가 저도 그때 왔을 때 푸른밤에서 뵀던 분들의 그 성함을 좀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오늘도 문자랑 미니를 보면서 반가운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아무튼 안전운전 하십시오. 운전할 때는 그냥 라디오만 듣는 거를 추천합니다. 자 오늘 아침 3, 4분은요.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키움증권,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경기도청, 오뚜기카레, 브람스 안마의자,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해리즈하보에, 음주 후엔 티맵대리, 서울우유 협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0: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0,000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0,000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청맨주연이 Feel So Good 듣고 왔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이 플루게론이라는 악기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아마도 이 곡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이 악기 소리를 좋아하는 분도 많아서 저도 이 악기를 사서 레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관악기를 정말 좋아하는데 관악기가 배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도레미까지 하고 의자에 쓰러진 적이 있어가지고 여전히 도레미까지 부를 수밖에 없다는 예, 과호흡이 와서

아, 정말 좋네요. 5362님, 방송국 시상식 때 자리 정리하면서 대기할 때 나오는 BGM 같네요. 그쵸. 이 악기는 정말 사람을 되게 화려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차분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너무 멋진 악기입니다. 정경림님, 이 음악을 풀로 들어보는 게 처음이네요. 원곡에 있는 곡이었다니. 근데요, 이 버전도 풀버전은 아니라고 합니다. 풀버전은 9분이 넘는데요. 이야, 이분 진짜 호흡이 굉장하십니다. 9분 동안 이걸 부를 정도면은, 이야, 이분은 뭐 거의 수영, 물속에 들어가서 거의 한 9분 참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굉장합니다. 이은희님, Feel So Good, 결혼하기 전 만나던 남자가 알게 해준 곡. 지금의 남편과 다른 남자 음악만 남았네요. 아, 그쵸. 라디오에서는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이은땡님이라고 하겠습니다. 혹시나, 진짜 혹시 모르는 거니까. 뭐야, 너 Feel So Good 다른 사람이랑 만났어? 이러면 안 되니까. 아무튼, 정말 좋은. 오늘 되게 역시나 음악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침에 이런 음악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굉장히 커피도 맛있을 것 같고, 월요일 같지 않은 느낌일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몇개더 무물에 소개되신 모든 분께 커피와 수제 쿠키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현수님, 지금 이 시간 달짝키는 뭐 하고 계실까요? 기상했겠죠? 하시는데, 세진이는 저보다 훨씬 더 아침형 인간이어가지고 강아지를 키우면서 6시쯤에 깨는 것 같아요. 강아지가 밥을 안 주면 문을 긁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심정으로 예쁜 산타를 키우고 있는데, 아마 지금 깨가지고 강아지 밥 주고 본인도 밥을 먹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202님, 스피커를 사고 싶은데 아내에게 허락받고 혼나고 살까요? 아내 몰래 사고 용서받고 혼날까요? 이런 거는 무조건 먼저 말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일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아내에게 허락받고 대신에 무릎 꿇고 얘기하세요. 내가 스피커를 너무 사고 싶어서 음악을 너무 듣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아내분이 분명히 이해해 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스피커를 살 마음이 있다면 다른 거에서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야지, 아, 이 사람이 진심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지. 스피커도 사고, 막 배달해서 먹는 것도 많이 먹고 이러면은 더 혼납니다. 아셨죠? 3036님, 윤주님 오셨다고 해서 회사에서 몰래 듣고 있어요. 푸른밤도 자주 듣곤 했는데 아침에 목소리가 더잘 어울려요? 점심 메뉴 추천해 주세요. 다른 사람인가요? 분명히 앞에는 되게 감성적이었는데, 점심 메뉴 추천. 전매추, 저도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픈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그걸 먹고 싶어요. 김치찜. 제가 원래 김치를 좀 좋아해서 김치로 된 모든 걸 좋아하는데, MBC 지하에 맛있는 집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김치찜을 매번 푸른밤 할때 혼자 시켜 먹었는데, 반찬이 김치예요. 그래서 조금 섭섭했는데, 김치찜, 저는 뭐, 네, 김치로 된 거라면 뭐 김치찌개도 좋고 추천하겠습니다. 먹고 싶네요. 그러면 어우, 또 좋은 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4499님의 신청곡 리사 오노의 I Wish You Love.

리사 오노의 I Wish You Love 듣고 왔습니다. 와 진짜 너무 좋네요. 구혜영님이요. 역시 바퀴 좋죠? 윤주님 엄청 행복해 보이세요. 바퀴 좋죠. 그러니까 박도 좋은데 시원해서 좋고요. 그리고 지금 피디님이랑 그 상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내가 상디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옛날에 저한테는 진짜 거의 뭐라 그럴까요? 진짜 롤모델도 이런 롤모델이 없을 만큼 윤상 선배님의 음악도 좋아하고 음악과 사람과 그 모든 목소리까지 그 완벽한 그 삼각형이 딱 이루어지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뭔가 조금씩 되게 귀여운 단점 같은 게 보이는 게 나도 이제 좀 선배님이랑 조금이라도 친한가? 라는 생각에 괜히 좀 기분이 더 좋아서 더 많은 뒷담화를 했습니다. 보고 싶네요, 상디. 4647님이요. 남편이 투잡한다며 관상원지 열대어를 키우고 있는데 1년째 지극정성인데 아직 돈 되는 꼴을 못 봤어요. 그냥 본인 취미 생활하는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 아, 투잡으로 얘기하시고 돈이 안 된다. 취미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본인이 행복하고 좋아지면 그 열대어들도 그 마음을 알아서 더 예쁘게 크지 않겠어요? 이거를 뭐 이렇게 돈 되는 꼴을 못 봤다 이렇게 앞에서 너무 얘기하지 마시고 그럼 또 이제 기죽어. 생각보다 기죽잖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잘한다. 아, 근데 이 말투도 별로다. 너무 잘하고 있어. 라고 조금 응원해 주시는 게 이게 점점 나이가 들면서 확실히 여성분들이 더 좀 대장부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너무 상디 얘기하고 나서 지금 상디가 기가 죽었다는 건 아니고 그냥 투덜대는 게 좀 이렇게 계속 와서 미안해요 상디. 아무튼 힘내시길 바랍니다. 예, 남편분 잘 클 겁니다. 4751님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 저는 수방사 간호장교였는데요. 그때 옥상달빛님들께서 수고했군 올해도라는 언택트 콘서트를 해줬습니다. 그때 많은 장병들이 좋아했던 게 기억나요. 저는 그 후에 전역해서 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즐겨 듣는 윤상님 라디오에 나오시니 그때 생각이 나서 사연 보내요. 저도 너무 기억납니다. 수고했군 올해도. 맞아요. 그때 수방사에 계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전역해서 또 이렇게 라디오도 계속 들으시고 그때의 기억을 제 목소리를 듣고 또 꺼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3061님, 다다음 주에 결혼식이 있어서 그날 입을 코디를 맞춰

보고 있는데요. 정장을 입은 제 모습이 어색하네요. 어릴 땐 에브리데이 하객처럼 하고 다녔는데 아 에코백 들고 갈 수도 없고 어쩐다. 정장을 너무 많이 입어서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다 그냥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점점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저도 뭐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확실히 옷이나 가방이나 신발이나 가벼운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정장을 입고 이러면 조금 이렇게 무겁게 입게 되는 게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에코백 들고 가도 되죠. 모든 건 다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에코백을 들고 이렇게 그분에게 보여줄 거 아니라면 이렇게 메고 가도 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신 조금 차려입는 부분이 한 군데는 있으면 좋겠어요. 뭐 바지라든지 신발이라든지 꼭 굳이 너무 막 탁 차려입는 게 완벽한 코디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종신님의 신청곡인데요. 사연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아침부터 아내가 닭죽 끓여줘서 맛나게 먹었어요. 나이가 드니 절 위해 맛난 음식 해주는 아내에게 참 감사합니다. 닭죽! 닭죽 너무 좋네요. 점심 메뉴 추천 갑니다. 닭죽. 아 진짜 음식 잘하는 아내분 너무 멋지네요. 저는 음식을 하나도 할 줄 몰라가지고 이런 아내분에게 늘 감사하다 표현하시면 더 맛있는 것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종신님의 신청곡 레이첼 야마가타의 듀엣 듣고 오겠습니다.

0: 자,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5: 와우
4: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5: yeah.
3: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4: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플러스
7: 안녕하세요. 강릉문화원 문화유산 활용팀장 조서연입니다. 문화유산 속 여름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강릉국가유산 야행 그 14번째 행사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강릉 대도보관화에서 펼쳐집니다. 천대의 드론이 수놓는 밤하늘과 강릉다운 맛과 멋이 가득한 문화의 향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9: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오늘은 알바로 식당 설거지를 한 지 딱 한 달이 되는 날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끓고 있는 육수, 예열된 기름, 주방은 말도 못하게 덥습니다. 난 왜 하필 한여름에 주방 알바를 시작했을까? 선선해지는 가을부터 할 걸.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끝이 없기에 그냥 묵묵히 했습니다. 첫날은 정신없어 몰랐는데 이틀 3일째 되니 진짜 온몸이 쑤셔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을 어찌 채우나 했는데 어찌저찌 시간은 흘러 월급이 들어왔는데 세상에나 생각보다 월급이 많은 겁니다. 혹시나 착오가 생겼을 수도 있으니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제가 열심히 해서 좀 더 넣었대요. 와, 감동. 이제부터 그 가게는 내 가게. 더 열심히 할 거야. 출근길에 피로회복제 사가지고 가야겠어요. 첫 월급에 보너스까지 받고 바로 내 가게가 된 사연자님 너무 귀엽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요즘 정말 정말 힘든데 사장님께서 조금 더 챙겨주실 정도였다면 이 더운 여름 얼마나 열심히 하셨을지. 네. 앞으로 더 덥다는데 그래도 1388님 걱정 안 됩니다.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건강 잘 챙기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8월 10일 월요일 문득 너에게 답장을 전합니다.

스텔라장의 Keep Going 듣고 왔습니다. 오, 굉장히 노래가 깔끔하게 싹 끝나네요. 문득 너에게 라는 사연, 아 사연이 아니죠. 코너에 1388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요즘 너무너무 더웠는데 주방 알바 너무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사장님이 그걸 아셨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기뻐요. 사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도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 있는데 사장님께서 이렇게 알고 심지어 요즘처럼 힘든 때 이렇게 월급을 조금 더 넣으셨다는 게 열심히 한 그 진심이 전달이 된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사장님도 참 멋진 분이라는 거 느껴지네요. 김은경 님도요. 와 사장님 멋지다. 재고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게 직원 관리인데. 맞아요. 진짜 요즘에는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진짜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하나로도 이제부터 그 가게가 내 가게가 됐잖아요. 그러면 뭐 집에 갈 때 에어컨을 끄는 것도 확인할 테고 저도 회사를 이제 조그마지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를 버릴 때 쓰레기 봉투를 한 번이라도 발로 밟는 친구가 있으면 정말 고맙더라고요. 나도 잘 안 하는데 아 이렇게 아껴주는 거 그리고 에어컨과 선풍기 이런 거 잘 끄고 가는 거 되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남의 회사라고 생각하면은 내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사연자분도 사장님도 너무 멋진 두 분이 만난 것 같아서 응원하겠습니다. 신경용 님이요. 시내버스 한 지 일주일 됐습니다. 함께 입사한 동기들과 사고 안 나도록 응원해주세요. 오, 일주일이면은 지금 여전히 긴장 상태시겠군요. 근데 운전은 늘 어느 정도 긴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안전운전하시고 좋은 분들 늘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기분들이랑 또 제일 중요한 게 동기분들이니까 맛있는 것도 좀 이렇게 사갈 때 한두 개 더 사가서 같이 드시고 이러면 좋겠네요. 8166님 결혼식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6월 달에 서울 모초 결혼식장에서 권정열님과 같이 오신 거 봤는데 너무 미인이셨어요. 꾸안꾸 그 자체. 그날 꾸꾸꾸였는데 오해가 좀 있었네 우리 사이에. 그날 제가 헤매를 했지만 아무튼 6월 달에 어떤 결혼식인지 너무 알 것 같습니다. 저희 메이크업 선생님이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결혼하느라 선생님에게 메이크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다시 한번 결혼 축하드리고 8166님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002님 시댁이 안경점을 하는데 시아버지 옆에서 잘 보이고 싶어서 막 나서서 도왔거든요. 굳이 싫다는 손님께 안경 씌워드리다가 안경 틀어 눈을 찔렀어. 이만 줄이겠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림인데 그 손님도 되게 멋쩍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 모양새가 이게 눈끝이 이렇게 딱 당겨지면서 못나 보일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아 그래도 시아버지는 알 거예요. 시아버님이 아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을 테니까 하루 정도만 네 이불킥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저도.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치즈와 곽윤기가 함께한 트래블러.

이한철 박세별의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 들었고요. 그전에는 치즈와 곽윤기의 트래블러 듣고 왔습니다. 4455님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대요. 저 아직 40대 후반인데 열심히 운동하라고 하셔서 차를 두고 병원 가는 길인데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주니 산책하는 것처럼 기분 좋으네요 하셨습니다. 이게 요즘에는 40대 뭐 후반이고 중반이고 건강 이슈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차를 타고 다니면서부터 확실히 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차를 버리고 조금 걷는 거를 이제는 또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지금 출근할 때 보니까 날씨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차를 타는 것보다는 확실히 걷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너무 멀고 길지 않다면 걸으셔야 합니다. 벌써부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안 돼요.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7517님 안녕하세요. 김종배의 시선집중 막내 PD입니다. 오, PD 준비하던 시절에 푸른밤 많이 들었는데 반가워서 문자 보내봅니다. 일어나자마자 정치 뉴스만 듣다가 오늘 아침 선곡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안녕하세요, PD님. 아, 시사, 정치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쉽지 않은데 심지어 눈을 뜨자마자 정치 뉴스를 들으면 조금은 복잡하지 않을까. 오늘 PD님의 선곡이 너무 좋아서 저도 지금 기분이 너무 좋은데 내일도, 내일모레도, 내일모레 글피도 계속 나오니까요. 좋은 음악 기대해 주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뭐 PD님들 다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지만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아침, 좋은 음악과 맛있는 거 드시고 힘내고 이번 일주일도 화이팅입니다.

0211님이요. 윤주님, 쓰레기통 누르는 직원 고맙다고 했죠. 저는 식당 하는데요. 직원들이 일회용자가 왜 이렇게 헬프했었는지. 어머어머 진짜? 제가 일회용 장갑이 튼튼해서 두세 번 써도 안 찢어지네 라고 했는데 일회용이 왜 일회용이겠어요 이러네요. 아 상처. 아 일회용 요즘에 진짜 튼튼하게 나와가지고 진짜 더럽지 않으면 두세 번 쓰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일회용 거기다가 이름이라도 쓸까요? 아 광고를 들어야 한다고 하네요. 제가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아 힘내요 진짜 사장님.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아나브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향수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4: 오늘 아침 김윤주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상디를 대신해 일주일간 대타 DJ를 하고 있는 김윤주입니다. 1204님이요. 이번 주는 윤주님과 함께라서 바뀐 계절의 공기처럼 새롭고 특별하네요. 새로운 한 주 잘 부탁드려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도 처음 왔다고 미니와 문자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주일 동안 즐겁게, 저는 사실 이미 재밌어요.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투머치 토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2444님이요. SNS에서 봤는데 초간단한 경상도 사람 설레게 하는 법 아세요? 저도 설레게 하고 싶네요. 설레고 싶네요 하셨는데, 이름을 부를 때 성 빼고 윤주야 라고 불러도 경상도 사람들은 반한다고. 근데 그 제 주변에 경상도 분들이 정말 정말 많으시는데 그렇게 부르던데, 주야. 그래서 뭐래? 막 이랬는데 주야 이래서 진아 막 이랬는데, 저는 그것도 되게 좋아요. 저는 사투리를 너무 좋아해서, 상디가 했던 사투리 말고요. 진짜 찐 사투리. 사투리를 참 좋아하는데, 초간단한 경상도 사람 설레게 하는 법은 그냥 이름만 불러라. 2444님 그러면은 내일 성함 보내주시면 제가 설레게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야 이렇게. 오늘 벌써 마지막 곡을 들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따로 뭐 인사하는 게 없나요 여기는? 아 있군요. 저희는 그러면 오늘 마지막 곡 들국화의 매일 그대와 들려드릴 거고요. 일주일 동안 함께 할 테니까요. 혹시 아침에 좋은 음악 듣고 싶고 소소하게 피식피식 웃고 싶다 하시면 놀러와 주세요. 그러면 내일 아침도 김윤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성경입니다. 처음 모델로 데뷔했을 때는 어떤 의도로든 사람들이 던진 평가에 몸도 마음도 멍들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의 시선이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순 없으니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존재는 이미 그 자체로 사랑받을 만한 특별한 존재라는 걸 믿고 있었거든요. 세상의 잣대에 스스로를 가둘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로 깎여나갈 만큼 결코 무르지 않으니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8월은 기온이 크게 오르며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고 독성도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휴가철 산행이나 야외 활동 중 벌소임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피하고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야외에서 벌집을 건드렸다면 무리하게 팔을 휘저 쫓으려 하지 말고 머리를 감싼 채 신속하게 20m 이상 대피해야 합니다. 혹시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죠. 작은 벌 한 마리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8월. 낯선 야외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4: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0: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당신의 건물에는 내진 안전의 기준이 있나요? 디자인 기린이 흔들림에도 변형 없는 내진성, 불연성, 시공성, 친환경성 설계로 건축외장재 내진 패널과 내진 지붕재의 안전을 디자인합니다. 정보조달 우수 제품, 안전의 기준이 되다. 디자인 기린.
3: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가까운 곳에서 복권 1등 당첨 소식 들리면 내가 샀어야 하는데 이 생각부터 들잖아요. 그런데 한 복권 당첨자가 이런 소감을 남겼더라고요. 인생은 복권과 같아요. 시도하지 않으면 절대 당첨되지 않죠.

맞아요. 복권을 사야 당첨이 되는 거고요. 무엇이든 시도해봐야 결과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 할까 말까 망설이던 일들 그냥 질러보면요. 당첨은 안 돼도 후회는 없겠죠. 오늘은 여러분이 후회 없는 하루 보내시기를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놀러오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0: 안녕하세요. 8월 10일 월요일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OST였죠. 애슐리의 럭키 같이 듣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들었는데 뭔가 너무 뭉클하고 좋은데요. 네,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이세요? 아까 오프닝에서 복권 당첨자가 했던 그 말을 이야기해 드렸는데 저는 이 당첨자분의 말에 완전 공감을 해요. 시도하지 않으면 절대 당첨되지 않는다, 이 말. 저는 어떤 것들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젠가 이불킥을 하게 되더라도 저는 우선은 하고 보는 성격이거든요. 물론 하고 나서 괜히 했나 하고 후회할 때도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안 하고 후회할 때보다 후회하는 것보다는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게더 낫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뭐 가치관도 다르고 저보다 더 신중하신 우리 청취자분들도 계실 테니까 저랑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은 어떤 편인지 궁금하네요. 근데 어떻게 되든 오늘 하루는 후회 없는 하루 보내실 수 있게 제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 이 시간에 듣고 싶은 노래도 좋고요. 여러분 오전에 뭐 하고 보내셨는지, 보내고 계신지, 또 주말에 뭐 하셨는지 많이 알려주세요.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한송이 리포터와 함께하는 스터디 카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도 매일 평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너튜브 채널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실시간 보는 채널로도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1: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1: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1: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6: 유동 골뱅이.
5: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7: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9: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2: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11: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3: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1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5: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6: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15: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7: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경복대학교.

브런치 카페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재난 정보입니다. 폭염이 이어질 때는 무엇보다 무더위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줄이시고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한다면 모자나 가벼운 옷 등으로 햇볕에 노출되는 부위를 최소화해주세요. 야외 활동 중에는 틈틈이 그늘이나 냉방이 되는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하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폭염에는 혼자 지내는 어르신이나 주변에 취약한 이웃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가족이나 이웃의 안부를 살피는 작은 관심이 폭염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위가 완전히 꺾일 때까지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휴식하면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재난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입추 매직이라고 입추가 지나고 더위가 한풀 꺾인 줄 알았는데요.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무더위 속 재난방송 유심히 들어주시고 건강한 여름나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오프닝 첫 곡으로 애슐리의 럭키 들었으니까 이번엔 팝송으로 럭키 한번 들어볼게요.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불렀습니다. 럭키.

네,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럭키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1117님의 신청곡입니다. 다비치와 매드클라운의 두 사랑. 미쳤다고 하.

네, 두사랑 다비치의 곡이었고요. 매드 클라운이 피처링했습니다. 계속해서 신청곡 만나볼게요.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으니까요. 오전 이 시간 듣고 싶은 노래 많이 문자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0948님께서 오랜만에 문자 주셨네요. 주말 휴일 잘 보내셨는지 질문해 주셨는데, 네, 저 주말 동안

하지만 저는 이번 주말에는 서울도 가고 본가도 가고 뭐 사촌 동생 제가 19살 어린 사촌 동생이 있거든요. 거의 조카뻘인데 그 친구랑도 잠깐 놀아주고 뭐 이렇게 행복한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0948님의 신청곡 서영은의 가을에 오면 바로 띄워드릴게요.

네,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0948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얼른 가을이 왔으면 좋겠네요. 0948님께서 파란 춘천의 파란 하늘까지 사진으로 보내주셨는데 완전 높고 그 푸른 가을 하늘 같은데요, 오늘? 근데 춘천은 날씨가 좋은가 봅니다. 계속해서 신청곡 만나볼게요. 5220님, 비가 내리다가 잠시 그치셨대요. 5220님 계신 지역은 지금 제법 선선해서 이승윤의 내게로 불어와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선선하다니까 어느 지역인지 궁금한데 저도 오늘 아침 또 어제 저녁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 그렇게 더웠던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선선하더라고요. 기분이 괜시리 좋았습니다.

0: 네, 이승윤의 네 개로 불어와 듣고 왔습니다. 5220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지금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청곡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잠시 후 2부 스터디 카페에서 시간이 나면 틈틈이 함께할게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1: MBC FM for you.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2: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1: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깊은 산골의 여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전설 설운도, 톡톡 튀는 매력의 트로트 여신 조정민, 그리고 감성 가득한 무대의 이룬혜. 인기 가수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음악 여행,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삼척 도개편. 8월 13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TV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트로트 한마당 놓치지 마세요.
5: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브런치카페 놀러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식이푸드 원주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마늘빵 명인이 만들어 특허받은 훈인의 마늘빵에서 마늘빵 모듬 세트를, 특별한 날 특별한 곳 목수의 진달래에서 화덕피자 교환권, 프리미엄 한우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을, 미용의 꿈을 키우고 아름다움까지 더해주는 강릉 뷰티 아카데미 미용학원에서 두피 케어권,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앤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냉면에서 식사 교환권을, 영어 이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 또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바로 스터디 카페 출발할게요. 공부해야 되는데 이 말 올해 몇 번째 하고 계신가요? 저도 이 오프닝을 계속하는 게 민망할 정도로 정말 올해도 벌써 8월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야기로 배우는 영어 시간입니다. 영화 한 편 알아볼 거고요. 그 영화에 담긴 OST 배워보면서 영어도 챙기고 영화 속 이야기도 만나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스터디팟 카페 출발합니다. 네, 오늘 스터디 카페는 반가운 얼굴이죠. 한성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한송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한송이 리포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말 잘 보내고 왔어요?
1: 네, 잘 보냈죠. 저 주말 동안 강릉이랑 원주에 있었어요.
0: 그러니까 한송이 리포터가 사실 이제 격주마다 월요일에 오고 있는데 네. 원래 서울에서 막 이른 새벽까지 출발해서 오잖아요.
1: 맞아요.
0: 또 월요일에 오는 거면 좀 출근 시간이랑 겹치니까 막 지하철도 북적이고 할 텐데
1: 맞아요.
0: 주말에 강릉에서 보내다가 또 어제는 원주에서 잤다고요?
1: 네. 어제 원주에서 자고 오늘 출근하니까 아, 세상 편하더라고요. 출근 시간이 너무 단축돼서 너무 꿀잠 자고 왔어요.
0: 맞아요. 너무 뭔가 오늘 더 텐션이
1: 그쵸?
0: 좋아 보이는데
1: 텐션이
0: 피부도 더 좋은 것 같고. 주말에 강릉에서 뭐 했었어요?
1: 강릉에서 안목 카페 거리 가고 맛있는 거 먹고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좀 속상했어요.
0: 아, 비 많이 왔어요?
1: 네, 비가 많이 와서 다행히 차를 타고 왔는데 그래서 다행이었지 뚜벅이로 했으면은 아, 바다도 못 봤을 것 같아요.
0: 하긴 저는 집이 강릉인데 제가 비 강릉에 없는 사이에 강릉에 네. 비가 많이 왔더라고요.
1: 진짜 난리 났었어요.
0: 침수된 곳도 있다고
1: 맞아요.
0: 하는데 모쪼록 아무도 피해 안 보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제 원주에서 잤고 또 오늘 방송 끝나고도 원주에서 혹시 놀다가 갈 생각인가요?
1: 네, 조금 더 즐기고 갈 생각입니다.
0: 네, 여러분 한송이 리포터가

0: 아직 원주 초보거든요.
1: 네.
0: 맨날 방송만 하고 이렇게 집 가니까 원주를 잘 모르는데 혹시나 추천해줄 만한 곳들 친구들이랑 같이 왔잖아요.
1: 네.
0: 네, 있으시면 문자 샵 1233으로 나눠주세요.
1: 맛집 추천해주세요.
0: 네, 지금 한소리부터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스터디 카페 바로 출발해볼게요.
1: 네.
0: 오늘 소개해줄 영화는 어떤 영화일까요?
1: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개봉해서 요즘 정말 핫한 영화죠. 저도 어제 보고 왔는데요. 바로 스파이더맨입니다.
0: 스파이더맨?
1: 네.
0: 저 진짜 좋아하는데 그 톰 홀랜드 맞나요?
1: 맞아요.
0: 아마 스파이더맨 배우들이 계속 바뀐 것 같은데
1: 맞아요.
0: 저는 톰 홀랜드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한번 얘기해주세요.
1: 저는 이제 사실 1편을 가장 좋아하긴 하는데요.
0: 1편이면 몇 년도에 나온 거예요?
1: 토비 맥과이어가 2002년에 스파이더맨 1이 나왔거든요.
0: 아, 스파이더맨 첫 번째로 연기한 배우가 토니 네. 맥과이어예요?
1: 네, 맞아요. 헉?
0: 2002년이면 우리 한승희 리포터가 4살 아닌가요?
1: 3살이요.
0: 3살이에요?
1: 네.
0: 그, 나중에 봤나 보네요.
1: 네, 저는 그걸로 영화를 스파이더맨을 처음 접했어서 가장 기억에 남아요.
0: 오, 저는 솔직히 말하면 2002년에 그 첫 번째 스파이더맨은 아직 안 봤거든요.
1: 네.
0: 근데 그 이후에도 이제 스파이더맨 캐릭터도 몇 번 바뀌고 스파이더맨 그쵸? 시리즈도 계속 나왔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최근에 나온 스파이더맨 너무 보고 싶네요.
1: 너무 재밌어요.
0: 오, 한번 저도 이번 주 중으로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파이더맨을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1: 네.
0: 혹시나 모르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캐릭터인지 어떤 영웅인 건지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스파이더맨이 조금 다른 히어로랑 다른 게 우리들의 친절한 이웃이라고 하잖아요. 평소에는 그냥 학생이었다가 이게 스파이더맨이 거미에 물려서 스파이더맨이 된 거거든요.
0: 아, 거미에 물렸었어요.
1: 네. 그래서 위험한 상황일 때는 이제 히어로가 돼서 남들 모르게 복면을 쓰고 스파이더맨 복면을 쓰고 수트를 입고 이제 이웃들을 구해주는 그런 영웅입니다.
0: 일상에선 스파이더맨이 학생이었나요? 맞죠?
1: 네, 네, 학생이었어요.
0: 아, 그러다가 또 이렇게 백팩 메고 가서
1: 네, 네, 네.
0: 이렇게 하잖아요.
1: 맞아요.
0: 갑자기 추억이 돋는데 한번 저도 이번 주 꼭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1: 오늘 첫 번째 곡은요. 아마 전주만 들으면 다들 아실 건데 이게 스파이더맨의 그 애니메이션도 나왔거든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 곡의 OST였던 포스트 말론과 스웨리의 Sunflower이라는
0: Sunflower.
1: 노래입니다.
0: Sunflower가 해바라기인가요?
1: 네,
0: 혹시?
1: 해바라기예요.
0: 오, 이 OST인데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의 OST Sunflower를 오늘 첫 곡으로 가지고 와주셨는데 이 스파이더 이 노래를 듣기 전에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표현이나 가사가 있을까요?
1: 오늘 좀 알아두면 좋을 표현은요 Leave someone in the dust 라는 표현입니다.
0: Leave someone in the dust.
1: 더스트가 먼지잖아요. 상대보다 훨씬 빠르게 앞지르면은 뒤에 있는 사람은 먼지만 보게 되겠죠. 그래서 leave가 남겨두다니까 leave someone in the dust를 직역하면 누군가를 먼지 속에 남겨두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럼 자연스럽게 좀 해석을 해보자면 경쟁에서 상대를 멀찌감치 따돌리다, 압도하다, 훨씬 앞서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0: 아, 내가 누군가를 먼지 속에 남겨두고 먼저 앞서가면 누구보다 내가 뭔가 우위에 있는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1: 네.
0: 누군가를 약간 뒤처지게 하는 거.
1: 맞습니다.
0: 오, 그럼 오늘 이걸로 우리 청취자분들이 하나의 표현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예문으로 들어주신 거 말고
1: 네.
0: 다른 문장도 있을까요? 이해하기 쉬우시게.
1: 다른 문장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걸로 해볼까요? 그러면 나만 두고 가지 마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한번 네 나만 두고 가지 마
0: 가지 마 이거 명령이니까
1: 네
0: Don't leave me in the dust.
1: 오 맞아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0: 아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혹시나 이게 맞나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장문해 주시면 잠시 후에 한번 저희가 오늘 이거는 미션은 아니고요 하고 싶으신 분들에 한해서만 문자 보내주신 우리 한송이 리포터가 와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칭찬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로 들어본 OST 애니메이션의 OST인 거잖아요.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
1: 네.
0: 근데 이 작품은 조금 다른가 봐요.
1: 맞아요.
0: 뭐가 다른 거예요? 영화랑?
1: 일단 애니메이션의 그 주인공이 흑인 학생 친구예요. 오, 네. 그래서 되게 다른 스파이더맨이랑 조금 다르게 신선하고 평범한 중학생인 주인공 이름이 피터 파커가 아니거든요. 중학생 마일스 모랄레스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이 특별한 능력을 갑자기 갖게 돼가지고 또 수많은 스파이더맨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짜 영웅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0: 그럼 이 애니메이션에 스파이더맨이 많이 나오나 보네요. 네, 네. 조금 다른데 한번 저도 이 애니메이션도 나중에 봐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럼 오늘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애니메이션 OST 포스트 말론과 스왈리 맞나요?
1: 맞습니다.
0: 스왈리의 선플라워 먼저 듣고 올게요. 네, 듣고 오시는 동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퀴즈 하나 맞추셔야죠?
1: 네.
0: 퀴즈 한번 내주세요.
1: 오늘 퀴즈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주세요. 스파이더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죠. 우리들의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의 본명은 무엇일까요? 자, 삼지선다로 나갑니다.
0: 네.
1: 1번 토니 스타크.
0: 토니 스타크.
1: 네. 2번 해리포터.
0: 해리포터.
1: 3번 피터 파커.
0: 피터 파커.
1: 네.
0: 사실 영화에 안 보신 분들도 우리 아까 애니메이션 설명하면서 살짝 맞아요. 언급이 됐어요. 이 캐릭터 이름이. 다시 문제 내드릴게요. 스파이더맨의 본명은 무엇일까요? 이 캐릭터 본명.
1: 네.
0: 1번 토니 스타크. 2번 해리포터. 3번 피터 파커. 정답 아시는 분들은 1, 2, 3 이렇게 샵 1, 2, 3, 3으로 보내주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다른 사연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러면 오늘은 이 스파이더맨이요. 평상시에는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 살아가고 위험한 순간에는 이 영웅이 되잖아요.
0: 네.
1: 어떻게 보면 두 얼굴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약간 양면이 있고
1: 그렇죠.
0: 뭐 둘 다 좋은 거지만
1: 그쵸?
0: 네, 그렇죠.
1: 근데 이제 저도 그런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0: 여러분은
1: 어떤 경우일 때 이 두 얼굴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0: 그러면은 여러분의 스파이더맨은 학생이었다가 스파이더맨이었다가 이렇게 남들 모르게 왔다 갔다 하듯이 여러분한테도 그 두 얼굴이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정답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면서 추첨 통해서 선물 푸짐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의 OST죠. 선플라워 듣고 오는 동안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잠시만요.

0: 네,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 OST 포스트 말론과 스월리의 선플라워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문자 계속 오고 있는데요. 문자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너튜브에서 앵두류님께서 고등학교 친구들과 10년 만에 처음으로 셋이 여행을 왔어요. 강릉 원주 여행도 벌써 마지막 날이라니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10년 만에 함께한 여행이라 그런지 더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함께 여행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여행하면서 듣는 스파이더맨 OST도 너무 좋다고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와, 누군지 예상이 갈 것 같은데 네, 앵드르님 잠시 후 우리 문자 퀴즈도 많이 네. 맞춰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57865님은 토요일날 스파이더맨 영화 보셨는데 네. 아들은 안 울고 우리 7865님은 우셨대요.
1: 아, 정말요?
0: 네, 스포가 있어서 얘기는 다 못하겠지만 본인은 너무 슬펐다고 조금 슬펐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조금 슬픈가요? 저도, 스포는 하지 말고.
1: 저도 사실 좀 F라 눈물 찔끔하긴 했어요.
0: 그래요?
1: 네.
0: 약간 걱정되네. 8554님. 정답 보내주시면서 두 아들 키울 때 너무 힘들어서 자주 계모로 바뀌었네요. 지금 너무 후회돼요.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셨고요. 7426님 맨 처음에 스파이더맨 1을 극장 가서 보셨는데 정말 흥미진진했던 게 기억난다고. 와, 찾아보니까 2002년이었네요. 아, 옛날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7562님은 장문을 해주셨네요. 네. 스파이더맨's life is bitter and sweet. 이 bitter and sweet 지난번에 했던 표현이잖아요.
1: 그쵸.
0: 시원섭섭하다.
1: 네,
0: 맞죠?
1: 맞아요.
0: 비터가 쓰고 스윗이 단
1: 달다?
0: 거니까.
1: 네.
0: 또 Devil will be left in the dust in front of him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1: 이 아까 leave in the dust, leave someone in the dust 이라는 표현을 배웠잖아요.
0: 네.
1: leave를 수동태로 left라고 바꿔주셔서 너무 잘 응용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이 악당이 데빌, 악마 악당이 이 스파이더맨한테 무릎을 꿇게 될 거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오, 네. 영어 장문 너무 잘하시는데 다음에 우리 스터디 카페 한번 한소희 리포터 혹시 안 되는 날 있어요. 우리 7562님을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문자 계속해서 읽어보고 있고요. 지금 보내주신 분들께서 다 3번 피터 파커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저 오늘 조금 쉬었나 봐요.
1: 아, 그럼 조금 쉬었나요?
0: 네, 정답 맞나요?
1: 네, 정답. 3번 맞습니다.
0: 피터 파커. 뭔가 이름도 귀여운 것 같아요.
1: 그쵸?
0: 네, 톰 홀랜드랑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네, 우리 당첨자분들 선정하는 동안 두 번째 노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골라오신 OST는 어떤 노래죠?
1: 두 번째 노래는요. 우리 좀 애니메이션으로 2018년에 개봉했던 좀 요즘 노래를 맛봤잖아요.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토비 맥과이어가 나온 그 OST를 살펴볼 건데요.
0: 첫 번째 스파이더맨
1: 네.
0: 영화. 네.
1: 네. 노래 제목이 히어로인데요. 체드 크로거랑 조시 스콧의 노래입니다.
0: 오, 이 노래는 어떤 내용이에요, 혹시?
1: 좀 되게 첫 번째 노래는 좀 밝은 분위기였다면 일단 두 번째는 되게 락 발라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0: 네.
1: 가사가 히어로여서 아, 이건 들어보시고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0: 네, 알겠습니다. 그럼 2002년 스파이더맨
1: 네.
0: 1의 공식 OST고요. 체드 크로거와 조시 스콧의
1: 네.
0: 히어로 지금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이 OST가 아마 이 토비 맥과이어의 스파이더맨을 보고 자랐던
1: 네.
0: 어른분들이면 다 아실만한 노래라고요.
1: 네.
0: 한번 저는 안 봤지만 이 영화를 우리 청취자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들으시면서 한번 추억 회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어로 띄워드립니다.

0: 가족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6: 네,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당첨자분들 이제 발표해야 되는데 아까 못 읽어드린 문자 하나가 더 있네요. 8627님, 3번 피터파크 파커 맞춰주시면서 양양으로 여름휴가 오셨대요. 스포 당하기 싫어서 개봉하는 날 스파이더맨 보셨다고. 스포 당하는 거 정말 싫어하시나 봐요. 제 두 얼굴은 경상도 사투리인데요. 통영이 고향이어서 가족 만날 땐 경상도 말 쓰시고 수원에 살고 있어서 나름 서울말도 쓰신다고.

0: 근데 이 서울말 쓴다고 주장하는 이 경상도 분들, 전라도 분들 다들 나는 서울말 쓴다고 하시지만
1: 네.
0: 우리가 들었을 때는 사투리라고 생각할
1: 약간.
0: 것 같기도 해요. 활류기치님께 저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한소희 리포터도 하나 골라주시죠, 한 분.
1: 저는 아까 아들분들한테는 계모가 됐었던 것 같다라고 하신 8554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그러면 8627님과 8554님 두 분께 문자 메시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이제 마무리 인사 지어봐야 될것 같아요.
1: 벌써요?
0: 시간 오늘 너무 빨리 간것 같은데, 또
1: 그니까요.
0: 재미난 영화 이야기 해가지고, 뭔가 다들 뭔가 호응도 더 많이 온것 같고,
1: 그쵸.
0: 우리도 또 재밌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1: 네.
0: 다다음 주에도 좋은 영화 부탁드릴게요.
1: 네. 다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지금까지 한송이 리포터와 스터디 카페에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오늘 끝곡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으로 태연의 사계 8554님의 신청곡 지금 나가고 있고요. 이곡 들으시면서 기분 좋은 오후 맛이하시고요. 점심 식사도 맛있게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열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 로컬 브랜드를 키워가는 땀방울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되는데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0: 곳 강릉 불란서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후입니다. 8월의 두 번째 주말 잘 보내고 오셨나요? 오늘 아침 뉴스에 조선시대 실록부터 1990년대 가평 상공까지 한국땅에서 목격된 미확인 비행물체, 즉 UFO에 관한 신비로운 역사 기록들이 전해졌는데요. 세종실록에는 우레 소리를 내며 날아간 호리병 모양 물체가 1973년 보령 낙동초등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가 동시에 목격한 착륙 흔적이 기록돼 있고요. 심지어 1995년 가평에서는 문화일보 기자의 카메라에 시속 14,000km로 날아가는 타원형 비행체가 찍혀 코닥 본사와 프랑스 우주연구센터에서 조작 없는 진짜 사료로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UFO 목격담처럼 우리 청취자분들이 살면서 경험했던 신기하고 아직도 이유를 모르겠는 미스터리한 순간이 있으셨나요? 어릴 적에 시골 할머니 댁 평상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꺾이며 날아가던 이상한 불빛을 봤다는 이야기부터 분명히 책상 위에 둔 자동차 열쇠가 아무리 찾아도 없더니 다음날 똑같은 자리에 짠 하고 나타났다는 이런 사연까지. 자, 오늘은 미스터리한 이야기와 함께 월요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0일 월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정오의 희망곡 첫 곡입니다. 헤이즈 고영배 UFO 타고 왔니?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10: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9: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1: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1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4: 제조원
16: 현대 오피스.
1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7: 워킷 워킷 안전화.
19: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7: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2: 영월이래요
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2: 영월이래요
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6: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요. 이 UFO,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 조선시대 실록에도 UFO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다고 하고 또 그리고 1990년대 이 가평 상공에 떠있는 UFO 요 이야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세종실록 그리고 1973년 보령에서 또 1995년 가평에서 이 문화일보 기자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는 또 1995년도의 이야기였는데 14,000km로 날아가는 타원형 비행체가 찍혀서 이게 또 조작 아니냐 사실 이런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코닥 본사와 프랑스 우주연구센터에서 조작이 없다라고 또 입증을 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요 UFO 목격담 주변의 지인이나 혹은 내가 봤을 수도 있고요. 이런 스토리는 하나쯤은 또 들고 계시던데 저는 일단은 뭐 그 S본부의 그것이 알고 싶다나 요 한번 UFO 특집 같은 거를 해주기도 하잖아요. 또 PD수첩이나 그럴 때를 보고 와 정말 외계인이 있는 것인가. 또 그리고 그 서프라이즈에서도 단골 소재긴 또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 주변에 제 인생에서는 본 적은 없거든요. 또 그리고 요즘에 워낙에 또 AI가 흔히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호리병 모양 물체. 오늘 또 미스터리한 이야기와 함께 8월 10일 한 주 또 출발해 봤는데요. 청취자분들께서도 주말 근황 토크 보내주고 계십니다. 1419번님도 후디 지난 주말 내내 또 출근을 해서 월요병은 없네요. 그래도 오늘 금융치료 받아서 몸은 무겁지만 마음은 너무나 가볍고 즐겁습니다. 하시면서 출첵해 주셨습니다. 월급날이시군요. 또 한 달 고생 많으셨고요. 또 그리고 1189번님도 안녕하세요. 정이 즐겁게 듣겠습니다. 날씨가 괜찮아요.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한 2주에서 한 3주 정도는 날씨가 덥다라는 문자뿐이었는데 야 확실히 입추가 지나니까 입추 매직이라고 다들 SNS에 올리시더라고요. 입추가 딱 지나니까 정말 어느 정도 좀 내려온 느낌이죠. 정점을 찍고 한풀 좀 꺾인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더위에 대한 내성이 좀 생겨서 요 정도 더위면은 좀 산책도 해도 되겠는데 싶어요. 그렇습니다. 뭐 최고 기온은 여전히 오늘 제가 있는 춘천 지역도 31도긴 해도 그래도 요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것 같은 느낌. 습도가 좀 많이 내려간 상황이죠. 너무나 좋습니다. 또 그리고 7732번님께서도 입추 지나서 그런지 오랜만에 아침에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창문을 열었는데요. 거의 한 달 만에 에어컨 못지않은 이 상쾌하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하시면서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문도 살짝 좀 열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얼른 더더더더더 이 더위가 꺾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8554번님도 후디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시원해져서 너무 좋네요. 그래서 오랜만에 놀러왔습니다. 후디 목소리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하시면서 출첵해 주셨고요. 여전히 문자창도 열려있습니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주말 근황 토크 출석 체크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노래 두 곡을 또 준비했습니다. 주석의 오케이, 또 제니퍼 로페즈 피처링 핏불의 온 더 플로어 준비했거든요. 노래 띄워드립니다.

제니퍼 로페즈 피처링 핏불의 On The Floor 듣고 오셨습니다. 0948번님께서도요. 후디 오랜만에 문자합니다. 입추라는 절기는 한자로 해석하면 분명 가을이죠. 그래서인지 가을 느낌이 나는 정어입니다. 며칠 사이에 날씨가 이렇게도 바뀔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 아침은 너무 편한 날씨네요. 새로운 한 주 잘 열어가시고요. 마치는 시간까지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또 신청곡 Even of Day에 뚫고 지나가요 신청해 주셨거든요. 이 노래가 또 이 데이식스 예 영케이 또 원필 씨가 작곡하고 또 영케이가 또 작사를 한 곡이네요. 2021년도에 발매가 된 곡인데요.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이븐 오브 데이 뚫고 지나가요 듣고 오셨습니다. 8545님, 후디, 강릉은 지금 26도예요. 어제는 트레킹을 안목에서 주문진까지 걸었네요. 이슬비가 내려서 걷기 너무 좋더라고요. 하시면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요. 그죠? 지난 주말에도 저도 날씨가 그래도 좋아서 바깥에서 좀 시간을 보내도 좋겠다라고 느꼈었는데 사진 보니까 하늘도 그래도 좀 흐리긴 하지만 좀 선선해 보이고 잘 다녀오셨네요. 안목에서 주문진까지 또 그리고 점심 먹고 산책하고 듣고 있는데 선곡 어깨가 들썩들썩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1부 함께 하셨고요. 1부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시간인데 제로베이스원의 노래 준비했고요. Only One Story 띄워드립니다. 저는 또 잠시 후 2부 런치 퀴즈와 함께 돌아올게요.

0: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3단지 명함 다 있어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0: 영포의 변 특설 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 밥 먹고 나른한 이 시간, 잠 깨는 비타민 같은 시간이죠. 정우의 희망곡 계속됩니다.
2: 최근 더위가 심해지고 있어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요. 불가피한 야외 작업 또는 활동 시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하세요.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시고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가족, 이웃의 안전도 살펴주시죠.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는 퀴즈, 런치 퀴즈. 축구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반칙골이죠. 1986년 멕시코 월드컵 8강전에서 손으로 공을 쳐서 넣은 뒤 내 머리와 신의 손이 함께 만들었다는 명언을 남긴 아르헨티나의 전설적인 축구 영웅이죠. 바로 이 선수의 신의 손 축구공이 무려 141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상가로 경매에 나와서 화제입니다. 세기의 골을 터뜨린 이 전설의 축구 영웅은 누구일까요? 1번 미하엘 발락, 2번 최용수, 3번 마라도나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죠.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길게 쓰시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1986년입니다. 축구 역사상 아마도 가장 유명한 반칙골일 텐데요. 내 머리와 신의 손이 함께 만들었다는 또 명언을 남긴 이 선수.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정답을 맞춰주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힌트송 지금 띄워드릴게요. 이번에는 또 데이식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힌트송 마라톤 준비했고요. 1번 미하엘 발락, 2번 최용수, 3번 마라도나. 자, 굉장히 직관적인 힌트송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당첨자 두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런치 퀴즈 첫 번째 힌트송 데이식스의 마라톤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축구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반칙골이죠. 1986년 멕시코 월드컵 8강전에서 손으로 공을 쳐서 넣은 뒤에 내 머리와 신의 손이 함께 만들었다는 명언을 남긴 아르헨티나의 전설적인 축구 영웅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선수의 신의 손 축구공이 무려 141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상가로 경매에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세기의 골을 터뜨린 이 전설의 축구 영웅은 누구일까요? 1번 미하엘 발락, 2번 최용수, 3번 마라도나입니다. 자,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아, 요게 또 워낙에 또 유명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요즘에는 이런 득점이 나올 수가 없죠. 예, VAR, 비디오 판독을 하기 때문에 요런 일들이 많이 없어지고 또 오심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요런 정말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은 그래도 많이 거의 줄어들었는데 야, 1986년에는 손을 써서 득점을 했는데 인정이 된 거죠. 이 신의 손과 함께 득점을 만든 선수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힌트송도 제목에 제가 힌트를 넣어서 들려드렸습니다. 두 번째 힌트송도 비슷하게 좀 비슷한 결로 힌트를 준비했고요. 하이라이트의 노래 띄워드릴게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자, 1번 미하엘 발락, 2번 최용수, 3번 마라도나. 당첨자 두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0: 하이라이트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정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이 전설적인 축구 영웅 정답은 3번 마라도나였습니다. 아, 이 1986년 멕시코 월드컵 8강전이었죠.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월드컵 8강전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축구공이 무려 141억 원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예상가로 경매에 나왔고요. 1986년 6월 22일이니까 야 정말 40년 정도 됐네요. 40년 전에 쓰였던 이 축구공. 당시 이 마라도나 선수가 후반 6분이었습니다. 왼손으로 공을 쳐서 선제골을 넣었고요. 심판이 득점을 인정하면서 이 장면은 이후 신의 손으로 또 불리게 되면서 이 월드컵 역사상 가장 유명한 논란 장면 가운데 하나로 남았죠. 그런데 또 이제 공교롭게도 4분 뒤에 마라도나가 또 본인 진영에서 공을 잡은 뒤에 잉글랜드 선수들을 제치고 추가 골까지 넣었고요. 또 이 골은 이후에 3개의 골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의 손으로 인한 유명한 논란 장면 가운데 하나, 또 4분 뒤에 엄청난 퍼포먼스로 인한 3개의 골까지 나오면서 야 정말 마라도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단한 선수다라고 또 평가를 받고 있죠. 실제로 이 경매에 나온 공은요, 이 두 골에 모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라도나의 솔로 플레이한 3개의 골도 이 공으로부터 나온 거죠. 결국에는 아르헨티나가 이 경기에서 잉글랜드를 2-1로 꺾었습니다. 그리고 또 결승에서 서독을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던 월드컵이었는데 야 이게 또 한 점 차로 잉글랜드를 꺾었다 보니까 신의 손 득점이 만약에 2026년 지금과 같은 북중미 월드컵에서 나왔다면은 곧바로 취소가 될 득점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잉글랜드 또 축구 팬분들께서는 이 경기를 볼 때마다 분노와 또 그리고 아쉬움 이런 것들의 좀 복합적인 감정이 느껴지겠죠. 그리고 또 마라도나는 2020년 11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또 이 그와 관련된 물품이 여전히 고가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4년 전에는 같은 잉글랜드전에서 마라도나가 착용했던 유니폼이 경매에서 930만 달러, 약 130억 원에 낙찰돼서 당시 경기 착용 스포츠 용품 가운데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바도 있습니다. 과연 이 축구 공은 얼마에 또 경매에서 거래가 될지 또 궁금하기도 한데요. 많은 분들께서 우선 3번 마라도나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2395번님도 마라도나, 3334번님.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 6학년 학생인데요. 하시면서 3번 또 신청곡도 보내주셨고 7370번님은요. 주워먹기 퀴즈 킥킥킥 3번 마라도나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힘찬 목소리와 재미난 퀴즈로 청취자들을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시면서 어우 또 좋은 문자 보내주셨네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1043번님, 또 0494번님, 또 7566번님도 마라도나 보내주셨고요. 1581번님, 1395번님도 처음 보내주셨네요. 오늘 휴가 가고 있어요. 기분 아주 좋습니다. 3번 마라도나 보내주셨는데 야 지금 이 8월 둘째 주, 셋째 주인가요? 예, 8월 지금 주에 휴가 사용하신 분들은 탁월한 선택하셨네요. 예, 딱 요 입추 지나서 그래도 나름 살랑살랑 바람 부는 요 시기 너무 좋으시겠어요. 잘 다녀오시고요. 또 그리고 9272번님, 5932번님, 5242번님도 마라도나 맞춰주셨고요. 또 그리고 2018번님, 4726번님도 이 마라도나의 신의 손 이후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 감정이 좋지 않다죠 하셨는데 그쵸. 아 요게 근데 1980년대부터 제 생각에는 90년대까지도 아마 만나면 요 신의 손 사건이 언급되면서 뭔가 더 라이벌 의식이 들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물론 2026년에는 그 외에도 뭐 이제는 신의 손 사건을 언급하기에는 좀 40년 전이기 때문에 뭐 하기가 좀 뭐하긴 하지만 이제는 선수 대 선수로 가기도 했었죠. 뭐 해리케인 대 메시 이렇게 조명을 또 하기도 했었는데 또 그리고 2459번님도 3번 자전거 타다가 급히 보냅니다. 맞춰주셨고요. 또 1660번님 3번 마라도나 점심 먹고 나니까 너무 졸립네요. 라디오 들으면서 잠 좀 깹니다. 맞춰주셨고 2543번님은요 정답 최용수 야, 또 최용수 현 감독이죠. 아, 땡입니다. 아, 최용수 감독은 아니었고요. 또 그리고 0235번님. 지금은 비디오 판독 시대, 절대 불가능, 신의 손 킥킥킥. 또 맞춰주셨고요. 또 그리고 5205번님, 6763번님, 7069번님도 마라도나, 또 7558번님께서는 배달 가면서 듣는데 라디오가 재밌어서 지루하지 않고 신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늘 좋은 라디오 감사해요 하시면서 맞춰주셨네요. 아, 그러시군요. 또 안전운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야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예, 정말 7월 말에서 8월 첫째 주까지만 해도 야, 좀 걱정될 정도였는데 일단은 그래도 아직은 덥긴 덥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또 더위에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마라도나 맞춰주신 가운데 당첨자 두 분 선정했거든요.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

0: 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 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 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오의 희망곡 2부 런치 퀴즈와 함께 하셨습니다. 당첨자 두 분 선정했고요. 당첨자는요. 3334번님 그리고 1395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죠. 자, 2부까지 함께 하셨고요. 또 잠시 후 3부 4부에서는 월요일 코너죠. 청취자분들의 신청곡과 함께하는 시간 너의 곡소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자창도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샵 1533으로 뭐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3부 4부 때 또 시간이 되는 대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또 함께 하셨는데요. 2부 마지막 곡으로는 소녀시대 라이온 하트 준비했습니다.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는 또 잠시 후에 3부로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1: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와 함께하는 트로트 앞마당,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삼척 도개편, 8월 13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TV에서 방송됩니다. 한여름밤의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0: 지하시는 많은 노래가 하늘을 닿기를 당신 향해 밤새운 내 기도가 마음에 닿기를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참 팍팍하다. 입만 열면 죽겠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월요일. 하지만 입술 끝에 매달린 그 죽겠다를 즐겁다로 바꿔드리겠습니다. 힘든 일상에 지쳐서 뱉는 곡소리 말고 기분을 업시켜줄 여러분의 노래, 송, 곡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너의 곡소리. 정오의 희망구 월요일 코너 너의 곡소리 시간입니다. 일주일 중에 가장 힘든 요일인 월요일이죠. 청취자분들의 짐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신청곡들 1부, 2부에도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준비를 또 하고 있고요. 7812번님께서도 출석 체크해 주시면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후디, 낙산해변 아이언비치라고 들어보셨어요?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며 모여있길래 뭐지? 하고 구경 갔는데 외줄타기, 구름사다리, 링 체조에 사람들이 매달려 있더라고요. 크로스핏 다니는 아들의 눈이 돌아가더군요. 야외 피트니스 장소로 핫하다는데 후디도 한번 다녀오세요 하시면서 또 우리 아드님이 이렇게 철봉, 로프, 이렇게 링 하고 있는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야, 또 이 크로스핏을 하는 아드님이라고 하면은 여기 아이언비치 못 지나치죠. 예, 특히나 뭐 크로스핏은 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철봉만 있어도 하루 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야, 근데 아드님 대단합니다. 저도 한번 그 머슬비치 이런 데가 있잖아요. 저도 몇 년 전에 그게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슥 그렇게 구경을 갔는데 워낙에 또 몸 좋으신 형님들이 거기에 자리하고 있어서 그냥 슥 지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야 대단합니다. 야외 피트니스 장소 그렇군요. 저도 한번 나중에 한번 아이언비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몸 좀 준비를 해서 가보도록 하겠고요. 자, 신청곡들 지금 저희가 차곡차곡 쌓아뒀는데 3194번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으로 너의 곡소리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화사가 부릅니다. 멍청이.

3194번님의 신청곡 화사의 멍청이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월요일 코너 또 청취자분들의 신청곡과 함께하는 너의 곡소리 듣고 계시고요. 이제 또 새 곡을 준비했습니다. 5242번님의 신청곡 후디 제 딸 때문에 알게 된 노래인데요. 베스티의 연애 조건 듣고 싶어요. 요즘 이 노래가 다시 역주행이라네요. 보내주셨는데요. 아 그렇군요. 이 노래가 2014년도에 나온 노래인데 연애의 조건 역주행 중인가요? 예,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고요. 또 그리고 8072번님께서는 피에스타 달빛바다 신청합니다. 보내주셨고요. 또 그리고 1537번님께서는 최근에 다시 한번 이 노래에 빠지게 됐다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신 발라드 장르의 곡입니다. 김종국 씨의 노래인데요. 한 남자 또 신청해 주셨거든요. 이 노래를 신청해 주셔서 저도 생각이 났는데 최근에 또 너튜브 코미디 채널에서 권이나 씨를 성대모사하는 그 영상이 있어요. 추구미가 권이나라고 또 피식대학 채널에서 업로드한 영상인데 거기서 이제 권이나 씨 모창을 하면서 김종국 씨의 한 남자를 부르는 코미디언 분이 있거든요. 굉장히 똑같으면서도 이 한 남자 노래가 역시 참 좋은 노래다 라는 생각도 들고 예, 근데 마침 또 1537번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새 곡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문자창도 열려있고요. 문자 샵 1533으로 신청곡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42번님의 신청곡입니다. 베스티 연애의 조건

1537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김종국 한 남자 들으셨고요. 정오의 희망곡 월요일 코너 너의 곡소리 또 청취자분들의 신청곡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3부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6321번님께서 후디 오랜만이에요. 노래 신청해도 될까요? 하시면서 두 곡을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상은의 언젠가는 또 첫 번째로 신청해 주셨거든요. 이 노래를 또 3부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래 나가고 있고요. 저는 또 잠시 후 4부 좋은 노래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5: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 로컬 브랜드를 키워가는 땀방울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되는데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7: 정오의 희망곡 월요일 코너 너의 곡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청취자분들의 신청곡들 여전히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4부에서도 신청곡들로 시간을 좀 채워보려고 하는데요. 7732번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입니다. 베이비 몬스터의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I like it. 아, 이 노래를 지금 들려드리고요. 저는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7732번님의 신청곡 듣고 오셨습니다. 베이비 몬스터 I like it 들으셨고요. 자 이제 또 세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다음은 7409번님의 신청곡입니다. BTS의 방탄소년단의 Black Swan 준비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장범준 씨의 목소리 신청해 주셨네요. 사랑에 빠졌죠. 아, 뭔가 장범준 씨의 목소리는 확실히 벚꽃 엔딩이 있어서 그런지 봄에 또 생각이 나긴 하는데 이렇게 그냥 선선한 느낌만 들어도 그리고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장범준 씨 노래가 뭔가 잘 날씨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또 2851번님께서도 그래서 신청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사랑에 빠졌죠. 또 당신만이라는 부제의 곡인데 두 번째로 띄워드리겠고요. 0926번님께서는 라붐의 휘휘 신청해 주셨습니다. 지금 휴가라서 여행 가는 길인데 여행과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죠.

꼭 들려주세요 하시면서 라붐의 휘휘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세 곡을 띄워드리겠고요. 먼저 7409번님의 신청곡 BTS가 부릅니다. 블랙 스완.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정오의 희망곡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 코너 너의 곡소리 또 0926번님의 신청곡 라붐의 휘휘까지 들으셨고요. 한 곡을 더 준비했는데요. 이번에는 6374번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입니다. 브라운 아이디 소울 피처링 소울의 라이트 신청해 주셨거든요. 이 노래를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노래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6374번님의 신청곡 브라운 아이드 소울 피처링 솔의 라이트 듣고 오셨습니다. 4185번님께서도 팝송 하나 또 신청해 주셨는데요.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클리프 리차드의 서머 홀리데이. 지금 같은 딱 여름 휴가철에 들으면 더 맛있는 노래죠. 노래 듣고 돌아옵니다.

클리프 리차드 서머 홀리데이 들으셨습니다. 자, 정우의 희망곡 8월 10일 월요일에 함께 하셨고요. 또 너의 곡소리 마지막 곡으로 9620번님의 신청곡 FX의 아이스크림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월요일 보내시고요. 또 그리고 즐거운 오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떠난 즐거운 여름 휴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뒤 숙소까지 코앞인데 뭐 하는 아니란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들뜬 분위기에 취해 낯선 휴가지에서 운전대를 잡는 건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특히 늦은 밤까지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운전 역시 만취 상태만큼이나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매우 위험한데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오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일행의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운전석에는 술잔 대신 안전운전의 책임감만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의 좋은 친구
1: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의 데이트 나 누구게요? 우리 어릴 때 하던 장난 있죠? 좋아하는 친구 뒤로 살포시 다가가서 손으로 눈을 가린 채 누구게? 그러면 장난기 심한 친구들은요 누군지 뻔히 알면서 괜히 다른 이름을 부르곤 하잖아요. 이 목소리는 전지현? 아니다. 아, 좋은 향기가 나는 걸 보니 이건 송혜교? 비슷하지만 둘 다 아니에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안영미를 대신할 사람, 동생을 위한 마음이 바다처럼 넓은 사람, 저는 누구일까요? 아시는 분 손 들지 말고요. 휴대폰 들고 문자나 미니로 대답해주세요. 8월 10일 월요일 2시에 데이트. 저는 누구게요?

8. 첫 곡으론 Calm Down 레마 셀레나 고메즈의 노래였습니다. 아, 나 누구게요? 나 누구게요? 나 누구게요? 했는데 김정민 님이요. 어머나!

0: 0960님. 어머, 뮤지컬 대배우 홍지민 씨 아니에요? 요즘 많이 아름다워지셨던데 목소리도 너무 예쁘세요. 그리고 1155님. 안영미가 아닌 건 확실해요. 하시는 동안 잘 듣고 있을게요. 488 하나님. 동미 어머니 끝은 뭐합니까? 743 하나님. 볼륨 1로 들어도 봉선이 언니. 0880님. 앞구리기 뒷구리기 하면서 들어도 신봉선님이네요. 김령아님. 리즈 시절 갱신하고 있는 짜증의 대명사. 짜증 지대로다. 신봉선님 환영합니다. 텐션 업업 부탁해요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요. 뭐 오답도 있었지만 영미 씨는 출산 휴가 중이고요. 제가 일주일을 예 두 대를 책임지러 나왔습니다. 반가워요. 오랜만에 이거 한번 해줘야 되나? 79억 원이 같이 움직이는 배척이요. 연예계의 별 아팍사원이에요. 신봉선입니다. 아 오랜만에 또 예, 유영아 한번 질러봤습니다. 2899님 뭐야 뭐야 이 기분 좋아지는 목소리 신봉선이 아닙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좋아요. 언니 에너지 좀 나눠주이소 하셨어요. 아 이 2899님이 본인이 열심히 사시는 분이야.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을 쳐다볼 수가 없어. 어 감사해요. 자 우리 두대 여러분 우리 두댕이들 맞죠? 일주일 우리 신나게 놀아보아요. 2시의 데이트 듣고 싶은 노래나 사연 보내실 분들 참여하실 곳 제가 알려드릴게요. 샵 8000번이에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고요. 미니 게시판 스마트폰 미니 어플 무료로 글 남길 수 있어요.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커피 제가 쏘겠습니다. 그리고 두댕이들을 위한 여름방학 막바지 깜짝 선물. 아 제가요 사실 요즘에 사람들하고 말을 별로 안 하다 보니까 가끔 씹을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예, 여름방학 막바지 깜짝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쭉 함께해 주세요. 제가 사실 제가 지키는 이 선물 창고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만 있다 가기 때문에 많이 쏠 거예요. 여러분. 자, 2시의 데이트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올품, 모빌코리아 윤활유, 삼일제약,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롯데렌탈, 경기주택도시공사, 알레스 아우토,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회와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4: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스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5: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6: 26년 3월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입차 보

0: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와이두케이투 해적 디스코 왕 되다 스타게이 기획실의 NY DJ 리믹스

0: García, Juan Zonguía, Nana Wadidia.
1: 네,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신봉선입니다. 양동근 골목길 골목길. 아, 또 이제 양동근 씨 나오시니까 또 생각나는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 저의 상상도 못한 정책 그 짤이 복면가왕에서 양동근 씨가 나왔을 때 제가 놀래가지고 그때 나온 그때 생성된 그 짤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뭐 아시죠? 이게. 예. 제 상상도 못한 정체 짤. 밈. 예. 요 각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사실 뭐 어린 친구들한테 제가 그 상상도 못한 정체 짤의 주인공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예. 아무튼 제가 또 한 건 했네요. 예. 4640님이요. 혹시 스페셜 MC 봉선 씨예요? 와, 영미 씨도 좋지만 봉선 씨.

어머 감사합니다. 영미주한 애들이 봉선이를 좋아하고 또 요 애들이 또 신영이를 좋아하고 또 요 애들이 또 송은이 선배를 좋아해요. 아무튼 우리 가족입니다. 감사해요. 사육사공님. 김강수님은요. 봉선님 두대는 머리 안 감고 오셔야 하는데 너무 예쁘게 하고 오신 거 아닌가요? 오늘 저 오늘 또 은부치 여름이다 보니까 작년에 제가 이맘때 왔을 때 금부치를 하고 왔는데 오늘 은부치를 하고 왔어요. 은부치를 실버. 근데 영미는 진짜 머리를 좀 까무라 까무라. 제가 언니 맨날 가까이 살 때는 등짝 스매싱도 좀 하곤 했는데 이제는 내버려둬야 돼요. 어른이야. 애기가 둘이나 되잖아요. 그쵸? 우리 안영미 지금 출산 휴가로 잠깐 자리를 비웠고요. 영미 대신 제가 와 있습니다. 예, 김하진님이요. 광고주님들 소개는 하나도 안 틀리셨다. 압류 압류 이것만 안 틀리면 되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라디오 DJ를 몇 년씩 해본 사람으로서 다른 걸 하나도 안 떨리는데 광고 소개할 때 손에 땀이 나 겨드랑이에 땀이 나 모든 집중력을 다 끌어다 썼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계속 틀릴 수 있으나 다 이해해 주세요. 예, 7464님 목소리 너무 반가워요. 여기 부산이에요. 무라 출시 브리산노 라고 문자 보내면 방송에 못 나가는 거죠? 아니요? 그거 제 유행어인데요. 무라쳐 시브리산노. 예, 저희 집 3남매 방학인데요. 일하느라 애가 탔거든요. 드디어 여름휴가 일주일 받았습니다. 방학 언제 끝나죠? 하하 하셨어요. 어머 세상에. 여기 애국하시네. 제가 낳지 못한 아이들을 이 집에서 놓고 있네. 네. 이 어머니 칼국수 세트 보내드릴게요. 두 달 정도 걸리니까 잘 놔뒀다가 겨울방학 때 그려주면 따뜻하고 좋아요. 알겠죠? 예, 박지영님이 언니 개콘하실 때 저 초등학생이었어요. 진짜 좋아했어요. 그 초등학생이 지금 11개월 아기 엄마가 됐네요. 하하하 하셨어요. 그래요. 이 흔히 얘기하는 개콘 키즈들이 이제는 다 30대를 훌쩍 넘었어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그때 여중생이었던 제 팬이 지금 30살 후반이 돼서 저 뭐 이렇게 할 때마다 언니 저 몇 살이에요? 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때 막 느끼죠. 세월이 이렇게 빠르구나. 어떤 코너 좋아했어요? 제가 했던 건 뭐 대화가 필요해를 좋아했나 애정의 조건이라는 제 뭐 이렇게 많이 알지 못했지만 제가 첫 개그 콘서트 했을 때 그 코너를 좋아했는지 한번 유행어 한번 싸드려요? 뭐 봉숭아 악당에서 또 잠깐 치고 빠진 그 이사장님 역할이 있어. 그때 이거 옳지 않아 이거 했었고 봉선이 때 짜증 지대로다 했고요. 동민이 엄마 때 대화가 필요할 때 뭐라 채시 브리산노 했고요. 예, 옴싸옴싸 있어요. 예, 문영신님이요. 저는 짜증 지대로다 요 하셨어요. 아 요거 좋아하셨구나. 그때 뭐 장동민 씨한테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마취총도 맞고 그랬었어요. 그 시절에 그게 또 허용되던 그런 개그가 허용되던 시절인데 요즘은 조금 어려워졌죠. 예, 박가연님은요. 전 선물 필요 없어요. 봉선 언니 목소리로 제 이름만 불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방학 때도 일하러 나온 초등학교 도서관 사서입니다. 아 그렇구나. 도서관 너무 시원하지 않아요? 요번에 그 여름이 너무 더웠잖아요. 도서관 정말 시원하지. 더위도 피하고 지식도 쌓고 어머나 책 읽어야 돼. 나는 요즘에 단어 너무 생각이 안 나. 우리 박가연 씨 선물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선물 보내드릴게요. 예, 선물 필요 없다 하는 사람한테 보내줄 거야. 예, 커피 쏠게요. 예, 시원하게 제가 선물 창고에서 꺼내드립니다. 0876님 친정아빠 모시고 동인천으로 메밀국수 먹으러 가요. 더위가 덜한 게 이제 가을로 가는 건가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올여름 왜 이렇게 더워? 저 정말 갑상선 기능저하증 때문에 그렇게 더위를 많이 타진 않는데 와 이번 여름은 정말 덥더라고요. 예, 근데 거짓말처럼 금요일 밤부터 시원한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에어컨 꺼버렸어. 짠순이는 이럴 때 에어컨 틀지 않아요. 예. 예, 저 오늘 에어컨 안 틀려고 일하러 나왔어요.

네. 아, 아직 말복이 좀 남긴 남았어요. 예, 그래도 밤에 창문 열어놓으면 시원한 바람 부는 게 참 귀하더라고요. 그쵸? 자, 이다연님이요. 아, 보이는 라디오 보니 아이유님 오셨네요. 그런데 아우, 세상에, 아이유님. 이런 얘기하면 꼭 나만 혼나는데 꼭 얘기를 하시더라. 예,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아이유. 동생이지만 멋지잖아요. 네. 아이유의 너랑 나 들려드릴게요. 노래 들으면서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사연 주세요. 저랑 데이트하게요.

아이유의 너랑 나. 네, 신봉선의 춤과 함께 전해드렸어요. 보이는 라디오로 보신 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춤을 열심히 춰서 사실 그 잠깐 일어났는데 그 허리 라인에서 아줌마 라인이 나와서 잠깐 앉았어요. 나 허리 잘록하게 나오는 거 충분히 입고 올 수 있었는데 편한 자세를 위해서 지금 뭐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여러분들하고 또 얼굴 보면서 방송하고 있는데요. 아우,

세상에 춤추지 마라, 춤 금지 이런 거 많네요. 네, 그렇다면 일주일 내내 춤 한번 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35 하나님 이열치열 팔공산에서 온천하고 팔공산 포도를 사서 봉선 씨 목소리를 들으면서 가고 있어요. 오늘 기분 지대로다 하셨어요. 아우 지대로다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목이 나가려고 그러네요 벌써. 156 하나님 저는 작업실에서요 작업 중입니다. 시원한 봉선 언니 목소리 덕에 에어컨이 필요 없네요. 목소리 정말 시원시원 좋아요. 일주일 금방 안 갔으면 좋겠다. 살짝 그 메탈기가 있는 시원한 보이스가 컨디션이 좋을 때 나오고 컨디션이 나쁘다 내가 어디 가서 많이 떠들었다 하면 그때부터 쇳가루가 끼기 시작합니다. 목에서 오늘 메탈기가 조금 있고 나중에 또 흙가루 뭐 이런 거 끼기 전에 오늘 예 시원한 보이스 예 누려보십시오. 구호구름님 K성질머리 개그 1인자 봉선언니 마음에 든다. 전 언니를 10년 전 종록 굴보쌈집에서 봤어요. 소주를 엄청 드셨고 그때도 예뻤어요. 아, 요때 제가 삼청동 살 땐가 보다. 삼청동에 제가 약 4년에서 5년 정도 살다가 또 넘어왔거든요. 아, 종로 너무 좋죠. 그죠? 아, 백순아님 어머머 너무 반가워요. 언니한테 인사하고 싶어서 IBC 장기 휴먼 회원이었는데 풀고 왔습니다. 어머 로그인도 요즘에 힘들어요. 근데 휴먼 계정을 풀었다니 근데 젊으신가 보다. 우리는 뭐 다시 인증받고 하면 한참 걸리거든. 아무튼 요번에 휴먼 계정을 풀었으니 저 있을 때는 매일매일 출근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영미 왔을 때도 매일매일 출근해 주세요. 네. 2시 데이트 스페셜 DJ 신봉선입니다. 광고 후에 이어가도록 할게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바이바우. 빨리
1: 떠나자.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 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 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 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두시의 데이트 2부 시작됐고요. 저는 출산 휴가 떠난 안영미 DJ를 대신해 이번 주 두댕이들과 함께 스페셜 DJ 써니써니 신봉 써니입니다. 예. 자, 오늘은 특별 선물 여름방학 막바지를 위한 깜짝 티켓 선물이 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16년 만에 4K 리마.

마스터링. 이게 해상도가 엄청 높은 거래요. 예, 4K 리마스터링으로 개봉하는 스튜디오 지브리 애니메이션 영화 마루 및 아리에티 예매권인데요. 인간의 물건을 빌렸으며 살아가는 10cm의 소녀 아리에티와 인간 소년 쇼우의 잊지 못할 여름날의 추억을 그린 작품이죠. 마루 및 아리에티. 아, 저 이거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게 정말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보기 딱이거든요. 마루 및 아리에티가 보고 싶은 분들 성함을 꼭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총 10분께 1인 2매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입니다. 샵 8000번. 미니는 무료고요. 노래 듣고 올게요. 2PM의 10점 만점에 10점.

투피엠 10점 만점에 10점이었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신봉산이에요. 아니 근데 너무 반가운 게 제가 저 오랜만에 또 라디오를 왔잖아요. 이 라디오는 참 이런 맛이야. 저 왔다고 급히 사연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김성모님이요. 봉선씨 하단에서 사셨죠? 저도 하단 주민입니다. 고향 주민 만나 너무 반갑네요 하셨는데 예 뭐 다른 지역 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하단 그냥 아파트 하단 이런 게 아니라 그 지역 이름이에요. 제가 대학교 2학년 졸업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말이나 뭐 그때 아마 엄마가 하단으로 들어가셨죠. 예, 그리고 조금 있다가 서울 올라왔습니다. 아무튼 반가워요. 지역 주민이시네. 거기 그거잖아. 재개발되잖아 요새. 예, 009 하나님 예전에 어머 진짜 예전에 아버지가 신풍선 맞고 게임을 많이 하셨는데 생각납니다. 오늘이 아버지 일주기입니다. 덕분에 추억이 떠올립니다. 아유 그러죠. 1주년이면 아직도 너무너무 보고 싶겠다 뭐. 그죠. 평생 우리가 아버지 떠올리면서 살아갈 날들이 이제 많아요. 그래요. 제가 커피 한잔 드릴게요. 아버지가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받아주시고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소중한 아버지 추억 속에 제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예. 장한수님이요. 저는 봉선님한테 메시지 남기려고 MBC 회원 가입했어요. 저는 10년 전에요. 봉선님을 홍대 애프터 아일랜드에서 본 적 있어요. 아, 에일랜드. 애프터 에일랜드. 예, 에일랜드. 피부가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란 기억이 나요. 옆에는 김숙님이 계셨어요. 앉아서 신발 사이즈를 보고 계셨답니다. 저, 아, 진짜 구체적이시다, 이분. 근데... 김숙 씨랑 여태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 그때 언저리인 것 같아. 수선배님이 이때 지금만큼 되게 막 활동을 많이 하시던 시절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아, 예. 아, 이한나 님이요. 안녕하세요. 봉선 씨. 너무 반갑네요. 남편이랑 1일부터 영국 여행 중이고요. 벌써 여행 마치고 오늘 저녁 비행기로 한국을 갑니다. 봉선 씨 목소리 들으니 너무 반가워서 문자 보냅니다. 여기는 런던입니다. 데이터 많이 안 쓰시고 지금 올라오실 때 마저 터시려고 지금. 아우 안나님 여행 가셨는데 이제 한 달이면 사실 조금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조금 생길 때다. 그죠? 어떻게 여행 즐거우셨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하는데 또 갔다 오셔갖고 또 하실 말씀 있으면 또 문자 주세요. 예, 내일은 한국에서 만나요. 너무 오는 길에 조심히 오시고. 예, 예. 자 봉선이가 함께하고 있는 2시의 데이트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두댕이들의 이름 얘기 좀 해볼게요. 그 사람마다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에 딱 어울리는 노래도 하나쯤 있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아무래도 봉선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학창시절 내내 이 노래가 따라다녔어요. 손 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봉선아라 부르리. 예, 초등학교 때 현철 선생님의 봉선아 연정이 초 메가 히트를 치면서 출석부를 부르시는 내내 선생님들께서 계속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제 이름을 불러주셨죠. 예, 두대 PD 빛나 샤인킴 부장님은요. 샤인. 샤이니 노래가 다 주제곡이고요. 2시의 데이트 둘째 이에슬 작가 같은 경우에는요. 싸이의 예술이야가 따라 붙는데요. 아 예술이 예술이야 예술이야. 이렇게 오늘은 두댕이들의 이름을 음악으로 소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이름과 내 이름이 똑같아도 좋고요. 뭐 이름과 발음이 비슷한 제목이나 또 가사는 물론이고 어떤 이유든 뭐 억지 한 세 스푼까지 들어간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땡땡땡 제 주제곡은 이 노래입니다 하면서 이유와 함께 보내주시면 돼요. 자 샵 8000번이죠.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 가운데서요 추첨을 통해서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고요. 저 또 사연 받는 동안에 노래 듣고 올게요. 두대 제작진이 나온다고 오랜만에 또 영미 그 휴가 갔는데 또 와서 고맙다고 뭘 준비를 많이 했네. 네 신봉선을 위해 골라둔 곡 보니엠의 써니.

보니엠의 신곡 써니에 이어서 써니 친구 지니까지 들었어요. 전국에 계신 지니 여러분들 듣고 계시죠? 네, 7862님이요. 저는 강병진인데요. 하이디의 지니가 제 노래였습니다. 병진이 너 없는 동안에. 어머, 여자분들이 이런 거 이름 넣어주고 불러줬으면 이거 뭐야, 완전 인기쟁인데 그 당시에. 네, 이명진님이요. 아, 이명진인데요. 끝 글자가 진이라 하이디의 진입니다. 제 주제가로 하이디의 진이 원해요. 제 이름은 노진입니다. 25년 전 사회생활 처음일 때 회식 때마다 하이디의 진이 엄청 시키더라고요. 아직도 그 노래 들으면 날 부르는 듯 움찔. 써니 반갑데이 하셨고요. 예, 하이디 진이죠.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지금까지 저의 주제곡이에요. 노래방 마무리는 언제나 진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김진이님이 또 보내주셨고요. 자, 써니와 진이 두 곡 듣는 사이에 두댕이들이 내 이름과 주제곡이라는 또 이제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예, 제 이름은 승입니다. 첫 남친이 술 취해서 100일날 힐라를 광장 분수 앞에서 불렀던 게 기억나네요. 희야 날 좀 바라봐. 희야 잊혀지지도 않아요. 헤어지셨죠? 아, 근데 약간 이런 거 남 얘기 들으면 되게 오그라들긴 한데 막상 또 좋아하는 사람 불러주면 오그라들면서도 너무 좋을 것 같아. 네. 나 아저씨 팬이에요, 봉선 씨. 배송 일 하면서 채널 돌리다가 봉선 씨 목소리가 들려서 너무 반가워서 차 세우고 문자 보내요. 내 이름은 김장묵이고요. 내 주제가는 예전에 동네에서 들리던 찹쌀떡 메밀묵. 아, 김장묵님 감사합니다. 김장묵님께도 우리가 또 선물 챙겨주세요. 알겠죠? 체크해주세요. 저는 아이유의 그리고 아이유와 임수롱의 잔소리요. 이 노래에 제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이분의 이름은 정한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어머머, 한솔이! 한솔아! 진짜 들린다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어머,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우리 한솔씨 생각나겠네. 난 이름이 한솔이라고 그래서 이름이 솔인가 했는데 한솔이. 아, 그러네. 김미연님, 제 이름은 미연이, 김미연이어서요. 컨트리 꼬꼬의 김미김미를 그렇게 불렀더랬죠 친구들이. 아, 김미 김미 김미 김미. 아, 그리고 사실 이때 김미도 있고 예 뭐 이미도 있고 많았어. 근데 김미가 확실히 귀에 쏙쏙 박혀. 그쵸, 김미님 사랑을 주세요. 김미님을 위해서 김미 김미 컨트리 꼬꼬. 김미 김미 김미 김미 김미.

0: 토론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시 데이트 스페셜 DJ 신봉선입니다. 두댕이들이 보내주신 내 이름과 주제곡 듣고 있는데요. 노래 듣다 보니 흥이 아주 납니다. 0202님 누나 노래 나오면 움직이는 선인장 같아요 라고 하셨고요. 8307님 언니 저 말고 저희 신랑 이름이 모세인데요. 모세의 사랑인걸. 노래가 대학 시절 주 노래였습니다. 오랜만에 듣고 싶어요. 지금 깔리고 있습니다. 예예 오랜만에 듣고 있네요. 덕분에 네 이렇게 두댕이들 이름과 주제곡 이유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요.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깊은 산골의 여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전설 서른도 톡톡 튀는 매력의 트로트 여신 조정민 그리고 감성 가득한 무대의 이룬혜 인기 가수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음악여행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삼척 도개편 8월 13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TV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트로트 앞마당 놓치지 마세요.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에 데이트.
1: 2시에 데이트 3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신봉선이고요. 오늘은 두댕이들의 이름과 주제곡 사연으로 받고 있습니다. 3584님, 제 이름은 마리아예요. 세례명, 가명 아니고요. 본명입니다. 출석 불

0: 때마다 노래로 불렸던 기억이 납니다. 원래는 김아중의 마리아로 불렸는데요. 이젠 화사의 마리아로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아, 이게 또 세월이 흘렀네. 옛날에는 마리아 아베 마리아 했는데 이제는 마리아 마리아 진짜 나 같은 사람은 마리아 했을 것 같아. 김은경님, 하이디의 지니가 나왔으니 경아도 누군가 신청하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전국의 경아들 뭐하십니까? 박혜성의 경아 신청해요. 저는 김은경입니다. 전국의 경아들 모여봐요 지금. 예, 경아라는 이름도 진짜 많은데 아 예전에 진짜 그 박 이 이 경화를 부르신 박혜성님이 그 약간 삐에로도 부르지 않아서 무슨 삐에로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세는 삐에로 도시의 삐에로. 나 정말 이분 너무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복면가왕에 내가 섭외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예 출연 고사하셨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뭐 정확치 않습니다. 예, 경화 나오면 또 사실 또 그때 어깨를 나란히 했던 김승진 씨, 수잔. 와 이거 일이 커지긴 합니다, 여러분. 경화 아니면 수잔 나와야 되거든요. 예, 8927님, 전 이혜영의 라도 체비타요. 제 이름이 이혜영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별명이 라도 체비타였어요. 그래서 줄여가지고 라도였어요, 라도. 라도 이거 생각나서 이 노래 너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앞서갔어요. 이혜영 언니가 뭐 되게 이 노래가 막 최고 히트를 치거나 그러지 않는데 막 스타일링이랑 막 노래 너무 세련되고 막 이래가지고 막 되게 획기적인 무대였던 것 같아. 그래서 막 넋을 잃고 봤던 기억이 나요. 두두두 라도 체비타 라라라라라라라라 두두두 라도 체비타 그랬어. 아 그래서 라도 씨 예 잘 들었고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문자를 소개하고 있냐 어떤 사연을 소개하고 있냐 예 두댕이들의 이름과 주제곡 예 계속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아까 또 우리 박갑순 씨가 갑돌이와 갑순이가 주제곡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겠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하마을에 살았더래요. 혹시 박갑순님 갑돌이 만나셨어요? 아, 난 봉선화 연정이고 내 남자친구는 연정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그냥 나 미리 다 준비됐어. 미래 남친아 너는 연정이 될 거야. 애칭이. 남자친구만 있으면 돼. 다 준비됐어. 너의 애칭까지 준비되어 있어. 자 두댕이들의 이름과 주제곡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는요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 추첨을 통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립니다. 사연 받는 동안에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7: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회사.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스티비 원더의 노래 들었습니다. Isn't She Lovely. 이 노래는요. 전국에 계신 이준 씨를 위한 노래였어요. 이준 씨 러블리. 이준 씨 듣고 계신가요? 네. 듣고 계시다면 문자 하나 보내줘요. 네. 2시 데이트 스페셜 DJ 봉선아라 부르리 신봉선입니다. 두댕이들과 이름 두댕이들의 이름과 주제곡 계속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박갑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갑돌이 만났냐고. 그런데 저 사연 보낸 박갑수입니다. 갑돌이 만났습니다. 저희 신랑이랑 연애할 때 갑돌이라고 별명 붙여서 한 세트로 불렸어요. 세상에. 갑돌이와 갑순이가 정말 만났네요. 부러워요. 예. 0432님. 제 주제곡은 범 내려온다입니다. 제 이름은 김승범입니다. 예. 승은 약간 이룰승 뭐 이런 거죠. 아, 그런가? 이룰승이니까 올라간다, 이거랑 상관없겠구나. 이길승. 이룰승도 있어요. 작가님. 세상에, 나 무시하는 거 봐. 이루다, 이루다. 이루다 승도 있다고. 자, 4426님. 제 별명이 영구입니다. 40년 넘게 지켜진 별명이죠. 제 이름이 김형래거든요. 그래서 주제곡도 띠리리리리. 너무 반갑다. 역시 영구다. 예, 김형래님. 그럼 당연히 형래님이 키우는 강아지는 뭐죠? 그 뭐야? 땡치리 땡치리. 아, 추억 돋는다. 예, 띠리리리 띠리리는 조금.

커가 막 꼴을 막아야 돼. 아, 띠드리디디디 이렇게 불러야 돼. 0285님 제 이름은 강은혜입니다.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에 제 이름이 참 많이 나와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아시죠? 아 좋겠다 은혜. 예. 어 이민아님이요. 임창정의 이민아에게로 집착하게 만든 너. 아유, 나 틀렸대. 이민아에게로 하여 집착하게 만든 너. 이민아에게로. 이민아에게로. 주제가 딱이죠. 아이, 그걸 내가 못 살렸네. 아, 나 진짜 집에 가서 오늘 또. 아, 일기 써야겠다. 이민아에게로 집착하게 만든 너. 방황에 지쳐 쓰러져 버린 내가. 아, 이 좋은 노래. 이민아. 그래도 이민아는 노래 좋다. 저는 신민아예요, 집에서. 아시죠? 제 아명이에요, 아명. 신민아. 예. 1285님, 이모, 나는 고모상인데. 제 이름은 조은솔입니다. 엄마가 소리소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주제곡은 슈퍼주니어의 쏘리, 쏘리, 쏘리, 쏘리. 내깐, 내깐, 내깐 먼저. 그래요. 우리 소리. 오늘 슈퍼주니어, 형한가? 오빠인가? 암튼, 슈퍼주니어님들이 실컷 불러줄 거예요. 들어요. 쏘리쏘리.

두시의 데이트 듣고 계십니다. 은소리의 주제가 서리서리 들었고요. 이어서 안희주님의 주제가 방탄소년단의 I need you, I need you, I need you, I need you. 방탄소년단

안희주님의 주제가 방탄소년단의 아이니즈 듣고 왔습니다. 좋겠다. 방탄소년단이 그 BTS가 자꾸 내 이름을 불러. 어머 세상에. 정이정이 들 수밖에 없지. 좋겠다. 부럽네요. 예, 7817님 제 이름은 안신정이고요. 아바의 해피 뉴 이어 급조해 봅니다. 신정. 예, 뉴 이어 1월 1일. 예. 9088님. 아니, 전국의 수많은 은영이들이 단 한 명도 안 보냈나요? 기다리다가 지치셔가지고 KCM의 은영이에게. 그래, 우리 때만 해도 은영이라는 이름이 진짜 많았거든요. 뭐 우리 반에도 뭐 작은 은영이, 큰 은영이 막 이럴 정도로 은영이라는 이름이 많았는데, 그러네요. 은영이라는 이름 너무 적극적으로 활동 안 하셨어요. 그래도 9088님 땡큐 은영. 네, 김진호님이요. 안녕하세요, 진호입니다. 김진호. 두 대 잘 듣고 있는데 제 신청곡 SG 워너비의 라라라 될까요? 우리 처음에 진짜 김진호 씨인 줄 알았잖아. 진짜 이랬는데. 네. 진호님. 네. 자, 이현자님이요.

저는 자자예요. 이연자라서 자잔가 보다. 버스 안에서요. 학창시절 쉬는 시간이면 그렇게 졸음이 쏟아져서 쪽잠을 잤거든요. 친구들이 현자야 또 자나 그냥 자라 자자 자자. 예, 자자의 버스 안에서. 조세호님, 아무리 생각해도 제 이름이 들어가는 노래는 그 가사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수 역시 마찬가지고요. 조세호. 예, 정말 열심히 머리 굴려서 저희가 하나 찾아냈어요. 자이호, 이게 들어보면 세이호로 들리거든요. 자이호인데 이렇게 고개를 약간 도리도리 하면서 들어보세요. 자이호 세요 자이호 세요. 예, 어찌됐건 예,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자이호 영화 슬럼독 밀리어네어에서 들려드립니다.

자이호. 예, 자이호 뜻은요, 승리가 있기를 이라는 뜻이래요. 자이호. 아이, 근데 8169님이 내가 시킨 대로 했네. 도리도리 하면서 들으니 새우로 들리긴 합니다. 근데 어지러운 건 어쩌죠? 노래도 어질, 나도 어질. 네. 그리고 김효원님이요. 언니 이거 재호 노래인데요. 아, 울 남편이 정재호예요. 근데 이거 보자마자 세이호로 들리던 게 재호, 재호 이러는 거예요. 그냥 좀 나나 씁시다. 어? 노나가 씁시다. 노나 노나. 세호랑 재호를 위한 노래로 합시다. 네. 자, 여러분 2시의 데이트 듣고 계십니다. 저는 스페셜 DJ 봉선이라 부르리 봉선입니다. 네. 두댕이들의 이름과 주제가 6456님이요. 세호는 임창정 노래 있는데요. 여보세요 나야. 아이고 살려야 되는데 웃겨가지고.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여보세요. 그리고 이것도 있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아, 와, 새우송 풍년이에요 여러분. 아,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의견, 네, 광고 후에 조금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본인의 주제곡 우리가 만들어 드릴게요. 빨리 연락하세요.

0: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대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지금 나오는 노래는요 이승환의 덩크슛입니다. 과연 누구의 이름이 숨어 있을까요? 두댕이들 맞춰보세요. 샵 8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미니는 공짜예요.

노래 너무 좋았다. 아니 근데 저희가 이 노래 이렇게 많은 이름이 숨어 있나? 저희가 저 뭐 잠깐 뭐 깜짝으로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라고 문자 보냈는데 너무 많은 이름들이 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한복희 님이요. 유난히 첫 소절에 유난히 유난히 있고 이거 뭐지? 주형진 님은 주문을 씨? 주문을 씨? 주문을 씨 아닌가요? 라고 하셨고 고영자님은 정답! 야발라바 히야 하이라 하이라 그리고 6456님이 이름이 슛돌이신가? 그리고 728님 김덕근? 덕근슛 덕근슛 덕근슛 김덕근씨 라고 예. 와, 이 창의력 무엇입니까? 대단하십니다. 예. 정답은요. 이 속에 숨어 있었어요. 우가 우가 오에오 아오와 우가 우가 이 강욱 씨를 위한 노래였습니다. 이승환의 덩크슛. 제 이름이 계속 주문을 외워주거든요. 오에오 아오와 우가 우가라고 예, 또 글을 남겨주셨네요. 아 근데 덕분에 우리 강욱님 덕분에 여러분들의 그 창의력을 만나봤습니다. 예, 동해님 제 이름이 특해서 주제곡 할 만한 게 없네요. 저 하나 만들어주세요. 아니 동해 하면 바로 떠오르지 않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 경건한 애국가 이렇게 좋은 이름이 예 애국가 아우 정말 너무 좋다. 예 320님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유아름입니다. 굳이 찾으라 하면 샤이니의 아름다워 같아요. 저도 주제곡 들려주세요. 이름도 주제곡도 너무 예쁘다. 아름다워. 나는 봉선다워. 너는 아름다워. 우리는 빛나다워. 예. 이런 말도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네. 자, 이혜정님. 경이 있다면 정도 있죠? 예. 지금 전국에 있는 경들이요. 아까 문자를 보냈잖아요. 정들이 난리 났어. 영택스클럽의 정! 대한민국의 정들아! 모두 일어나라! 희정 아시잖아요. 경 자 다들 우리 또래 친구들이죠. 반에 늘 있었어요. 그죠? 5157님 제 남편 이름은 호걸이에요. 아이가 산중호걸이가 하는 산중호걸 노래를 부를 때 너무 좋아했어요. 아빠 이름 나온다고. 어머 세상에 효자를 두셨어. 응? 이 노래 진짜 많이 들었는데 산중호걸이라 하는 호랑님.

생일날이 되어 각색 짐승 공원에 모여. 아시죠? 아무튼 남편분은 호걸입니다. 5335님 대한민국 모든 지혜에게 들려주세요. 지혜란 이름 많은데 어떤 노래죠? 더 클래식 마법의 성. 가사 중에 용기와 지혜 달라고. 지혜야 잘 살아라. 제 친구도 지혜 있어요. 지혜야 잘 살고 있니 지혜야? 용기와 지혜. 갑자기 요 부분이 기억이 안 난다. 용기와 지혜 달라고. 지혜씨, 전국의 지혜씨, 본인의 노래 나올 때 네, 또 문자 한번 주세요. 마법의 성 더 클래식 키드 버전으로 들을게요.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 전국에 계신 지혜들을 위한 노래였습니다. 아, 나 이 노래 듣는데 또 중학교 시절이 생각이 나네요. 아, 이 노래 나왔을 때 정말 우리 그 미성의 백동우군의 목소리가 너무너무 아, 힐링 됐었어. 그래, 아, 또, 아, 나오자 이제. 또 나와. 거기서 나와. 자, 3682님. 저희 딸 이름은요, 임혜나예요. 르세라핌의 스파게티란 노래, 임혜나, 임혜나, 해나 나옵니다. 예, 시작하자마자 잠깐 들어볼게요.

0: 이래가 이제 이메나 어머님이 딸 바보시네. 길을 내가 아까 고개를 젓고 들어도 이래라 이래라로 들리는데 아 우리 어머님이 딸 바보셔가지고 세상이 이메나요. 아우 세상에 우리 제작진들이 다 낚였지 뭐예요. 3682님 우리가 언제 나오나 그 초반도 아니어서 한참 들어야 나오네. 이래라. 예 그래도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이래라가 이메나로 들리는 매직을 예 들으셨습니다. 6168님 저는 DJ D.O.C의 런트유만 들으면 우리 언니 이름 부르는 것 같아서 깜짝깜짝 놀래요. 언니 이름이 뭐기요? 정답은 박세미 박세미 좋다.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메나 어머니. 예, 광고 듣고 올게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스페셜 DJ 신봉선과 함께하는 2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9: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우리 아이 안전케어

0: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차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2: 2시 데이트 스페셜 DJ 신봉선입니다. 네, 3, 4부 도움 주신 분들도 소개할게요. 환인제약, 에어비앤비, 오뚜기 카레, 브람스 안마의자, 서울우유 협동조합, IS동서, 음주엔 팀앱 대리,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주식회사 본컴퍼니, 이카운트,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와 함께합니다. 아, 진짜 너무 재밌네요, 오늘. 박윤경 님이요. 봉선 씨 너무 좋아. 저도 두댕이 좋아. 두댕이들의 이름. 사실 오늘 이름을 텄다고 하죠. 예, 이름을 트고 나니까 너무너무 더욱더 가까워진 것 같고. 예, 아, 이 맛이다. 나 오랜만에 왔지만 참 이 맛에 라디오 한다. 다시 한번 느끼고 갑니다. 어찌됐건 제가 길게는 못해요. 한 일주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또 오늘 이름 튼 김에 또 의리 지켜주실 거죠? 뭐, 아,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예, 오늘 뭐 소개하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인데, 새우와 재우 논란도 있었고, 제가 가장 또 인상 깊은 것은 김덕근 씨. 덕근 슛. 예, 그것도 재밌었고, 또 임혜나님의 이슈. 예. 예, 아무튼 너무 즐거웠습니다. 내일도 오실 거죠? 예, 제 이름과 동명인 가수 임현정님의 사랑은 봄빛처럼 이별은 겨울빛처럼이 저의 주제곡입니다. 영화 OST로 인기 있기 전부터 노래방에 가면 제가 선곡해 부르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신청곡을 받기도 했어요 라고 임현정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이건 누가 들어도 인정입니다. 임현정 씨의 주제곡 들으면서요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봉선이 손 내면 톡하고 봉선아는 내일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8월은 기온이 크게 오르며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고 독성도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휴가철 산행이나 야외 활동 중 벌소임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피하고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야외에서 벌집을 건드렸다면 무리하게 팔을 휘저 쫓으려 하지 말고 머리를 감싼 채 신속하게 20m 이상 대피해야 합니다. 혹시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죠. 작은 벌 한 마리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8월. 낯선 야외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빨리 떠나자.
5: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0: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FM for you.
5: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희한하고 재미있는 기념일들이 많습니다. 대놓고 게으름을 피워도 되는 날이 있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괜히 입꼬리가 올라가고 가슴 한 구석이 시원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매일 팽팽하게 태엽을 감고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라는 신호가 오기 마련이죠. 가끔은 이 잘하려는 애씀도 바쁜 걸음도 잠시 멈춰두고 느긋하게 마음을 놓아주는 게 진짜 달콤한 휴식이 되기도 하니까요. 늘 열심히 달리기만 했던 여러분에게 오늘은 비공식 게으름 허가증 발급해 드립니다.

오페방연 성슬입니다. 가을 느낌이 물씬 나는 8월 10일 월요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의 출발 잘 하셨나요? 오늘 첫 곡 Phineas Let's Fall in Love for the Night이었습니다. 국제 게으름의 날이 있대요. 오늘이 그날이라고 합니다. 국제 게으름의 날. 아, 뭔가 다들 쉴 명분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늘 항상 우리 좀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 속에 살지 않아요. 저도 약간은 좀 그런 편이긴 하거든요. 막 시 분단위로 막 시간 쪼개가지고 이때는 이거 하고 단 5분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종종되고 다니는 게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게 살다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순간 막 멍 때리는 순간이 괜히 막 좀 양심에 찔리고 죄짓는 것 같고 스스로에게 좀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 국제 게으름의 날이라는 걸 알게 되고 아주 위안도 좀 받았어요. 아, 다들 참 진짜 쫓기면서 사는구나. 뭔가 이제 합법적으로 명분이 딱 있으니까 오늘만큼은 좀 게을러라 하는 날이 아니까 다들 좀 비슷하게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약간은 좀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만큼은 여러분 갓생 살자, 갓생 정도 살아야지 이런 부담금은 좀 내려두고 우리 편안하게 두 시간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더위가 좀 많이 꺾였죠. 주말 동안 강릉은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이 어마어마라는 표현이 진짜 무섭게 왔어요. 천둥, 번개도 막 진짜 계속 내리치고요. 비도 상당히 많은 양이 왔고요. 많은 비를 쏟아붓고 나서 확실히 기온이 훅 내려갔더라고요. 한 오늘 내일 정도 조금 선선한 날씨를 보이다가 주후반에 또 다시 기온이 또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직은 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주간입니다만 가을의 냄새도 좀 맡고 또 여름을 또 보내줄 준비도 하면서 이번 한 주 함께 보내보자고요. 동이동이님 오늘 그런 날인 것 같다. 점심은 배달시켜 먹고요. TV 보면서 하루 종일 뒹굴뒹굴거리고 있어요. 커피 한잔 마시고 TV 보시면서 라디오까지

멀티가 되십니다. 이렇게 또 쉬는 날이 필요하자 동이동이님. 2시간 여유롭게 오늘 함께해 주시고요. 여우의 여신님은 안 돼요 리디. 부지런히 오바를 문자 보내고 채팅해야 된다고요. 요건 이제 예외다. 마음은 너그럽고 마음은 여유 있게 보내시되 손가락은 좀 바빠야죠. 네, 문자 보내주시고 채팅창 들러주시고. 자, 문자창 안내 드립니다. 샵2943 단문 50원.

0: 부창이 또 열려 있습니다. 스트리밍이 같이 진행이 되어 오셔서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네, 재미나게 또 두 시간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안내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임주연 선생님이랑 미리 말씀을 드렸었어야 됐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예, 그 지난주에 우리 선생님이 그 봉사활동 겸 여름휴가 예, 봉사활동 예, 조금 더 이제 무게가 실린 활동이 좀 있으셔서 한 주 쉬었는데 오늘은 진짜 여름휴가 오늘은 정말 선생님께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름휴가 일정이 잡혀 있어서 오늘 하루 우리 또 제철톡톡은 하루 쉬고요. 대신에 우리 또 손님께서 특별한 손님께서 찾아주실 예정입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만났던 우리 춘쌤이 오늘 예, 찾아주셔요. 여러분, 제가 좀 부탁을 드렸죠. 수요일 말고 월요일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선배님? 그래서 오늘 3, 4부에 나만 듣는 명곡 월요일에 듣는 순간 순서로 예, 준비를 해봤습니다. 1, 2부는 우리 사용과 신청곡 만나보고요. 3, 4부는 우리 춘생과 함께하는 나만 듣는 명곡 함께하시면서 오늘 2시간 채워가 보죠. 광고 듣고 올 텐데요. 오늘은 출석 체크 대신에 확실히 이 신청곡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가을 분위기 살짝 느껴지는 여러분의 신청곡 또 저의 선곡 같이 만나보면서 1, 2부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1: 티긋티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종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6: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7: 유동골뱅이
6: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8: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친날 안아프라.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가을 냄새가 좀 나나요? 이문세 가을이 오면 0993번님 신청곡 띄워드렸습니다. 뿌리마미님 리디 오랜만이에요. 선선해지니 문자 보낼 여유가 생깁니다. 치열했던 여름이요. 안녕. 벌써. 네, 아직은 조금 민기적 되는 느낌이 있는데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무타님 오셨습니다. 월요일부터 게으름을 용납해주는 리디 느긋한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해보아요 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상대로 월요일 흘러가고 있나요? 무타님은? 월요일은 굉장히 뭔가 좀 마음이 괜히 분주하죠. 이것도 좀 해놓고 싶고 저것도 해놓고 싶고 머릿속으로는 복잡한데 이걸 다 실행하기에는 또 시간이 부족하고 네,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예상대로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타님. 아이 노마드님 제가 아까 지금 문자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신청곡 보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루카스 그레이엄의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 제가 이 노래를 오늘 올려놨거든요. 아니 뭐 가수는 겹칠 수 있는데 하고 많은 노래 중에 어떻게 이 노래를 오늘 같이 서로 생각을 했을까요? 도입부에 이 피아노가 전 참 너무 좋더라고요. 연주가. 어쨌든 예전에 리디가 추천해줬던 책에서 주인공 일요일에는 태엽을 감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참 좋았거든요. 월요일 오발 시간 맞춰서 태엽 감기를 멈춰봅니다. 상실의 시대에서 그 주인공이 이제 이런 말을 했군요. 네. 일요일에 나는 태엽을 감지 않는 것이다. 사진을 주시니까 저도 좀 이제 생각이 나는데 이 표현 일요일에 태엽을 감지 않는다. 우린 한 주 동안 참 열심히 너무 달려오잖아요. 네. 오늘 분명히 퇴근 시간 다 되면 이 태엽 감았던 태엽도 다시 다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또 막 다시 한번 또 감고 있고 5일 6일 한 주 내내 우린 열심히 감고 달리고 또 감고 달리고를 반복합니다. 일요일만큼은 하루 쉬어도 참 좋겠다. 근데 이게 또 매일매일 또 우리가 함께하니까 4시부터 6시까지는 이 태엽 감기를 좀 쉬어도 좋겠다. 노마드님 말씀처럼 함께 생각을 또 해봐도 좋겠습니다. 그 책 이야기 해주시니까 그 스토너라는 책을 추천을 해주셨었는데 되게 이렇게 평온하게 읽다가 뒷부분에서 약간의 지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요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0993번님은 드디어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고등학생 딸 방학이 끝나고 개학이에요.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뭔가 벌써 이렇게 미소가 느껴지지 않나요? 문자에서. 3991번님 게으른 허가증, 공식적인 허가증. 그 아시죠? 뭔가 이렇게 지리로 발급이 되진 않아요. 그냥 우리 마음에서 마음으로 서로 전달이

된다. 잘 받아주세요, 3901번님. 5061번님께서 오늘은 비도 안 오고 덜 더워서 마음이 한결 너그러워지는 것 같아요. 이거 맞는 표현 같아요. 뭔가 더우면 사람이 막 이렇게 예민해지잖아요. 덥고 습하고 막 한층 막 날카로워져 있고. 근데 확실히 바람이 살짝 불고 기온이 좀 내려가니까 마음도 나도 한결 더 좀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이 된 그런 느낌? 잊지 말자고요, 우리 마음을. 예, 주중에 더위의 위기가 한 번 더 찾아오는데 이 기분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래 한 곡 더 이어갈까요? 베이시스입니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0: 있을 거야. 언제 그리냐.
1: 베이시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띄워드렸습니다. 지 마치님께서 선곡의 방향이 가을 컨셉이니 신청곡 바꿔봅니다 하셨어요.

그쵸. 저희 컨셉에 또 맞춰서 그날그날 들으시면서 아 오늘 이런 흐름이네 이 노래 한번 신청해볼까 이것도 좋고 아 분위기가 굳이 아니더라도 왜 나는 꼭 듣고 싶은 노래 있잖아요. 다들 가을가을한다 하면서도 지금 나는 막 갑자기 막 열이 날 수도 있고 네. 듣고 싶으신 노래를 편하게 남겨주시면 돼요. 오, 에이미 화인하우스. 아우 벌써 이렇게 끈적하게 가나요 우리 아치님. 아니 감귤아가씨님께서 오발 음악 퀴즈 맞춰보려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미 젊은 친구들부터 끝났어.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듣는 요즘 노래를 주말에 공부했습니다. 공부한 노래 중에 한 곡 신청해요. 코르티스의 레드 레드. 너무 귀엽지 않으세요? 아, 주말에 공부까지 하시고 사실 약간 저희 그 스피드 퀴즈와 음악 퀴즈가 여름 한정판이어가지고 얘네가 이제 언제까지 이번 주 약간 지금 위기거든요? 어, 코너 위기인데 일단 접수해놓을게요. 어, 알겠습니다. 아, 땅콩님께서 어우, 배가 간질간질해져요. 가을 노래 너무 설렙니다 하셨어요. 지금 땅콩님은 입주 이후 밤이 참 시원해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 콧구멍에 바람이 들어가니까 가을 노래가 확실히 당기더라고요. 김필의 목소리와 배우 박혜수 씨가 부른 노래를 오늘 두 곡을 청해 주셨는데 사실 박혜수 씨 노래도 깜짝 놀랐잖아요. 땅콩님. 우리 2부 순서에 좀 만나볼게요. 완전 저야말로 막 마음이 가을이다. 김필 씨 버전은 없어서 네, 없기도 했고 또 오늘은 박혜수 씨 버전으로 2부 순서에 잠시 후에 띄워드릴게요. 땅콩님. 스리슬정님. 네. 늦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뭐 1부 막 시작했는걸요. 여름해님도 오셨어요. 사랑 감정이 참 이상한 것이 너무 힘든 뜨거운 여름이 가서 참 좋은데 26년도가 훅 갈까봐 또 조금 잡고 싶은 그런 마음. 8월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건 뭐죠? 이 계절의 변화에 있는 그 달은 뭔가 이렇게 좀 정체성이 약간 흔들리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7월 하면 한여름 딱 이게 있지만 8월은 약간 이제 그 막 무더위에서 가을 바람이 살살 부는 그 시기잖아요. 더 선명하고 명료하게 기억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잔나비 노래 준비했어요. 오늘 1447번님께서 리디 말처럼 더위가 꺾인 느낌이긴 하지만 습도가 높아서 덥기도 합니다. 그치만 뭔가 곧 가을 냄새가 날 것 같아요.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신청곡 잔나비입니다.

0: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 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0: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성심 김심. 자, 루카스 그레이엄의 Drunk in the Morning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노마드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아, 이런 리듬 너무 좋아요. 눈누난나님 오셨어요. 가을가을 하긴 하는데 뭐랄까 에어컨은 포기하기 싫은 그 마음 아시려나요? 어제 카페에서 어떤 분이 너무 춥다고 뜨거운 고구마 라떼를 시키시더라는 충격적인 소문을 듣고 아 가을이 오는구나 느꼈습니다. 얼주가는 이해 못하는 마음 하셨습니다. 저 어제 전기장판 켜고 잤어요. 아 뭔가 밤에 약간 그 사람이 살짝 느껴지는 어깨가 시린 그런 느낌? 예, 목 뒤가 살짝 시려운 그 느낌? 그래서 아, 안 돼. 요럴 때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얼른 전기장판을 켜고 예, 따뜻하게 잤죠. 분명히 자다 끄겠거니 했는데 아침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 잘했다 예, 생각하며 스스로를 칭찬하며 월요일을 출발했죠. 누누나나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남겨주십시오. 예, 충격에서 얼른 헤어나오십시오. 아, 길맘님 진짜 절기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아 우와 오 워라벨을 향하여 이번 주는 근무 시간을 조금씩 조정을 하고 계신가 봅니다. 좋은데요. 정집사님 오셨습니다. 리디 토요일에 장인어른 생신이었어요. 처가에 가서 음식 솜씨를 좀 발휘했죠. 오, 뭐 제가 다 제가 다 기대가 됩니다. 고급 호텔에 가야 먹는 거 아니냐면서 부모님께서 너무 좋아해 주셔서 흐뭇하셨대요. 오늘 게으른 날이라니 운동을 갈까요 말까요 하셨습니다. 오~ 사진을 찍으셨는데 세상에나 약간 양식과 한식의 조화로움 여기 처갓댁 가셔서도 와인은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뽈뽀가 아주 그냥 눈에 띄네요. 얘가 메인인 것 같은데 지금 느낌이. 아, 참 이렇게 맛있는 걸 했을 때 누군가가 맛있게 먹어주면 이것만은 행복이 없죠 진짜. 아버님 생신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운동은 가야죠. 게으름과 운동은 조금 다르다. 오늘 말씀드렸던 게으름은 어떤 업무적인 거였어요. 명확하게 선 그어드립니다. 얼른 출발하세요. 정기사님. 엄격하게 가야지.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오바리들 이렇게 수술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시고 가족분들이 또 수술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보통날님은 목요일에 수술을 받으시는 것 같고 유재맘님 시어머님께서도 지금 수술 앞두고 계시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조금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 예 건강하게 우리 또 좋은 소식 들려주십시오. 예, 보통날님 씩씩하게 잘 다녀오시고 쿵팡님도 염증 수치가 많이 떨어졌다고 예, 좋은 소식을 남겨주셨습니다. 조금 집에서 쉬심이 어떨까 예. 이런 잔소리를 살짝 하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아, 우리 감귤 아가씨 주말 동안에 또 예습하셨어요. 코르티스, 레드. 글쎄요, 이게 퀴즈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지금 그 유출이 됐기 때문에 퀴즈 문제로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좋으니까 들어야죠. 코르티스입니다. 레드.

캐지나 칭칭난. 오, 듣고 또 들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아치님. 캐지나 칭칭난에 갔다. 아, 우리 모범생 감귤 아가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코르티스의 Red Red. 되게 그 후기 좀 강해서 이런 노래는 대번에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어쨌든 스피드 퀴즈 얘기를 했는데 여신님께서, 여우의 여신님께서 리디, 저는 스피드 퀴즈 어림없어서 살짝 우울증 왔어요. 아, 너무 죄송하잖아요, 여우의 여신님. 이게 또 그 여우의 여신님은 서울 쪽에 계셔서 라디오로 들으시는 게 아니라 이제 앱이나 유튜브로 들으시다 보니까 이게 시간차가 좀 있다. 제가 이제 스피드 퀴즈 하면서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참 죄송했는데 우울증까지 너무 죄송하다. 일단 여름이 이제 가고 있으니까 조금은 다른 방식이 오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하면서 우리 이번 주를 보내자고요. 아, 쭈군 둘맘님, 오랜만에 출첵해요. 저 어제 그럼에도 에어컨 제습으로 해놓고 잤잖아요. 비를 맞으며 아이들과 물놀이도 다녀왔고요. 저도 어제 제습은 계속 켜놓긴 했어요, 제습기는. 근데 확실히 그러니까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괜히 건조한 거예요. 어쨌든 그랬다. 아직은 좀 습하죠. 예, 비 기운도 있고. 아, 잔디윤이님 오셨어요. 가을 감성 노래 너무 좋아요, 리디. 근데 아직 너무 덥네요. 퇴근하면서 우리 공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서 픽업 갑니다. 더위야 빨리 가라 하시며 찾아주셨어요. 아직 아이스크림을 찾는 날씨. 아, 밤카스테라님, 오디세이 보셨어요? 강추합니다. 3시간이 훅 지나가요.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풀어 만들었는지 정말 대단했어요 하시며 문자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저도 너무 기대했던 작품이어서 저도 봤거든요, 주말에. 봤는데 좀 뭐랄까, 다들 이제 재밌냐고, 이제 오디세이 봤다 하면 이제 재밌었어? 이 얘기를 가장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재미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뭐랄까, 이 장대한 이야기 속에 진짜 빠져들어서 봤다. 그리고 너무 참 감사했어요, 놀란 감독님께. 이런 영화를 만들어줘서 참 고맙다. 그

상상은 하는데 이걸 어떻게 구현해낼까? 우리의 이제 상상 속에 있는 이 그림들을 어떻게 실사로 보여줄까? 그래서 전 그게 좀 가장 궁금했었던 작품이거든요. 근데 뭔가 이런 어색함이나 이질감 전혀 못 느끼고 그 속에 빠져들어서 갔습니다. 굉장히 짧, 그러니까 긴 시간이죠. 러닝타임으로 보면 짧은 시간은 아닌데 정말 그 끝까지 집중해서 볼 수 있었던 저도 아주 참 잘 봤습니다. 방카스테라님. 요즘 뭐 가장 핫한 작품이죠. 그 번역판들도 뭐 지금 뭐 품절이 되고 예약 판매 들어가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오디세이 올해 가장 지금 화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낙화님도 보셨구나. 저도 추천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어요. 아직 안 보신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 개봉했으니까 뭐 티켓이 안표까지 팔리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정확하게 내 돈 내고 봐야죠. 정정당당하게. 어쨌든 오디세이 얘기들을 또 많이 주시네요. 주말 동안 참 요즘 극장가에선 볼만한 영화들이 많아서 아마 자주 많이들 보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양 늑대님은 지금 순창에 계세요? 휴가 중이신가요? 엊그제 지난주는 워크숍 가신다고 했는데 계속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휴가를 또 이어서 다녀오시는 건지 재미나게 놀다 오십시오. 낙화님 오셨어요. 리디, 밤에 땀 안 흘리고 잠을 잘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일이 있어서 출근하는데 남편이 휴가거든요. 바람 쐬러 따라온다는 거예요. 운전기사 있으니 속초 오는 길이 참 편안했습니다. 저는 일하는 중이고 남편은 갯배 타고 아바이 마을 다녀온대요. 사진 찍는 게 취미 중에 하나인 남편이라 혼자서 많이 여행 다니는데 오늘은 무슨 바람인지. 저는 이번 생에 다른 남자 필요 없어요. 이 남자 하나면 됩니다. 하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혼자 살겠어요. 아주 이 너무 웃겨. 이 남자 하나면 돼. 하지만 다시 태어나면 혼자 살 거야. 당신밖에 없지만 다음 생엔 각자 살자. 참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이 심리.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어쨌든 같이 가시니까 참 좋죠? 예, 돌아올 때 또 편안하게 두 다리 쭉 뻗고 돌아오세요. 낙하님. 오늘 확실히 이제 가을 느낌의 노래들을 참 많이 주셨는데 두 곡을 연이어 들어볼게요. 먼저 배우 박혜수 씨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땅콩님께서 청해 주셨고 드라마 OST로 박혜수 씨가 불렀더라고요. 잊혀지는 것. 이 뭐랄까 되게 담백하면서도 무감한 듯한 이런 목소리? 깜짝 놀랐습니다. 박혜수 씨 목소리 전해드리고 저도 이 노래 참 좋아해요. 여우의 여신님께서 청해 주신 진짜 가을 느낌 난다. 범진의 인사까지 두 곡 만나볼게요.

0: AIBK 좋은 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오후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정성스레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가 순대를 만드는 곳 새말 토종순대에서 식사권,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레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래내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 알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청민지원입니다. Feel so good 전해드리고요. 저는 5시에 월요일에 찾아주신 우리 김성춘 쌤과 함께 나 만드는 명곡으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가족 친구들과 떠난 즐거운 여름 휴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뒤 숙소까지 코앞인데 뭐 하는 아니란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들뜬 분위기에 취해 낯선 휴가지에서 운전대를 잡는 건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특히 늦은 밤까지 과음을 했다면 다음 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 운전 역시 만취 상태만큼이나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매우 위험한데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 오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일행의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운전석에는 술잔 대신 안전운전의 책임감만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1: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치님의 신청곡 에이미 와인하우스 리헵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꽃담님,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준 네이클로버로 행운의 기운을 가득 몰고 오셨나요? 까만꼬망님 오셨네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저의 분명한 소확행은 오발이다. 감사합니다. 까만꼬망님도 이번 한 주 우리 같이 파이팅 하자고요. 아, 우리 춘쌤을 임진모 선생님에 이렇게 비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각각의 매력이 다르죠. 네. 또 서로를 이렇게 좀 비교하기보다는 어쨌든 우리 해박한 음악적 지식을 오바리들에게 나눠주실 우리 춘쌤, 아, 오늘 진짜 뭔가 선생님 느낌 난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말씀을 또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선생님 느낌,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시면 유튜브 쳐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만드는 명곡, 우리가 이제 수요일에 한 번씩 우리 선생님 우리 춘쌤을 뵙는데 오늘 우리 임지원 선생님께서 휴가를 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다급히 수민이에요. 월요일에 와주시면 안 돼요, 8월은?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찾아주셨습니다. 그 경포에서 펼쳐지고 있는 전국 버스킹 대회 때문에 요즘 엄청 바쁘신데 광고 듣고 와서 이 얘기도 좀 나눠보고요. 어떻게 앞으로 또 진행될지 이야기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려있고요. 유튜브 창 오셔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스튜디오 모습 보시면서,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쌤께서 춘쌤이 소중히 안고 오신 LP판을 플레이하면서 오늘 방송을 같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0: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아니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아, 제가 방심했어요. 네. 어, 이 삐지 제가 이제 바꿔놓는다는 게 오리지널 삐지. 네, 경박스러움. 혼났던 삐지. 네,
1: 경박스러움도 어, 인정합니다. 좋습니다.
0: 지금 순간 페이드 올리고 순간 어, 건 맞다.
1: 아, 이거 70년대 요거 이렇게 라디오에서 진짜 많이 나 흐르던 허브 알포트.
0: 아니, 저는 분명히 이런 느낌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 선배님은 네, 이렇게 네. 노래를 골랐는데 상당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아, 물론 노래는 좋으나.
1: 노래는 좋으나 네. 어, 고품격 교양 방송과는 어울리지 않. 제가 지향하고 있는
0: 딱인데 출세.
1: 무슨 소리? 뽕을 내가 갖고 오는 그 순간부터가 어, 첫 단추를 잘못 꼈구나. 그걸 정말 많이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네.
0: 뭐 다양한 매력과 다양한 색깔을 가진 우리 김성춘 쌤과 함께합니다. 나만 듣는 명곡
1: 김성춘입니다.
0: 아, 월요일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선생님.
1: 아, 월요일은 정말 월요병이 없던 월요병이 생겼네요.
0: 아니, 여러분 제가 그 월요일에 이렇게 상황이 좀 이런데 혹시 수요일 말고 8월에는 월요일에 찾아주실 수 있는지 여쭤봤더니 네. 약간 템포가 좀 늦더라고요. 답변의 템포가. 어? 어? 어, 그래?
1: 어, 나 8월 말 아니었나?
0: 하지만 또 흔쾌히 찾아주셨다.
1: 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 준비를 안 해놓고 있었어요. 곡을
0: 어?
1: 아,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들어야지 했는데 갑자기 비 오고 막 그래서 아 이거 이건 아닌데
0: 아~ 아~
1: 한참 무더위인데 좀 시원한 노래를 들어야지 했는데 갑자기 비 오고 갑자기
0: 날 좀 선선해지고
1: 날 선선해지고 네. 그래서 급 선곡을 바꾸고 아~ 바꿔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월요일에 나와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 그래 그러지 뭐.
0: 그래서 약간의 버퍼링이
1: 네. 네. 버퍼링은 늘 있습니다. 네.
0: 아니 제가 여러분 앞서 잠깐 광고 전에 경포에서 상당히 바쁘시다 지금 요즘 말씀을 드렸는데
1: 아 네.
0: 어 진짜 바쁘신 것 같아요.
1: 목금토일 목금토일을 매주. 7월 초부터 이제 어제가 마지막 심사였습니다. 150개 팀이었는데 와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와 너무 많은 팀들이 음악 잘하는 팀들이 와 이렇게 많았나?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런데 어 그게 1위로 다가오잖아요. 점수를 매겨야 되니까 아 이 팀한테 어떻게 해야 되지? 이 팀한테 그러니까. 이 팀도 올리고 싶고 저 팀도 올리고 싶고 음악 잘하는 팀 이 팀은 이래서 좋은데 저 팀은 그런데 이게 경선이잖아요. 예, 네, 경쟁을 해야 되고 결국은 어, 결승에는 8팀밖에 갈 수가 없다는 네, 점.
0: 점수에 또 차등이 있어야 네, 되고.
1: 그래서 너무 없던 머리가 더 빠지고 있어요. 지금.
0: 네. 지금 매주 목금토일 경포에서 이제 네네.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가 네네. 이뤄졌고요. 어제로 17회차 네. 네, 마무리가 됐고 본선이. 네네. 그리고 150팀 중에서 네. 8팀이 이제 최종 추려졌고
1: 네.
0: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이죠.
1: 네, 맞습니다.
0: 이번 주 토요일 8월 15일 광복절에 네. 경포 해변에서 여러분 특설무대에서 이제 드디어
1: 네.
0: 드디어 결승 무대가 펼쳐집니다. 지금까지는 본선이었고요.
1: 어, 1등 상금 2천만 원 드립니다.
0: 와~
1: 2등 800.
0: 와.
1: 어, 그다음에 뭐 약간씩 낮춰지겠죠.
0: 와. 그리고 이게 순수 창작곡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1: 상관은 없습니다.
0: 네.
1: 내가 갖고 있는 뭐 나를 가장 잘

0: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면 다 됐는데 근데 음악 잘하는 팀들이 이렇게 많았나? 너무 잘해요. 너무. 그리고 와, 웬만한 가수들 실제로 싱글 앨범 냈던 가수분들도 많이 왔는데 명함을 못 내밀 정도로 와. 그래서 어떤 팀이 정말 너무 재밌으니까 이번 주 8월 15일에 꼭 오시고요. 축하 무대도 있습니다. 전년도 우승팀의 축하 공연도 있고 럼블피쉬도 와요. 네, 그리고 육중한 밴드도 함께 하니까요. 그리고 배순탁 음악 작가, 배철수 음악 캠프 배순탁 작가가 심사위원으로 옵니다. 네.
1: 또 춘쌤 인맥이라고.
0: 네네.
1: 네, 들었어요.
0: 배 작가님. 네. 강릉 한 분 오시죠. 뭐 이런 거죠 뭐.
1: 그래서 네. 이번 주 토요일 몇 시죠?
0: 저녁 6시에 오시면 되고요. 공연은 아마 6시 반부터 시작할 확률이 있는데 그날 날씨에 따라서 네, 6시 30분이 아마 시작 시간일 네. 것 같습니다.
1: 토요일이니까 좀 여유 있게 네네. 움직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드디어 결승.
0: 네, 네, 맞습니다.
1: 이번 주 토요일 8팀 출연해시라고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0: 아우, 회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회의에 회의 아니 추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심사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관계자분들 막 이렇게 또 공무원들 뭐 모여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개성이 있는 팀들을 좋아하고 각각의 취향이 다 다르구나를 또 한 번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무대별로 또 우리가 보고 싶은 네. 모습들이 다 다르니까.
0: 그러니까요. 네. 네.
1: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결승을 통해서 이제. 우승 상금 2천만 원의 주인공이 네네. 가려지고요. 그리고 이제 본선 결승 무대에서 이제 1등, 2등. 네네. 그리고 또 아쉽게 그 8팀에 들지 못한. 네.
0: 그리고 인기 투표를 현장에서 네. 했습니다. 현장에서 인기 투표를 받았던 팀 너무나 재밌고 즐겁게 분위기를 띄워준 인기가 많은 팀 위주로 해서 바로 오후에 발견해서 공개 방송 갈라쇼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1: 그게 또 언제죠, 선생님?
0: 8월 22일 토요일입니다. 바로 그 다음 주.
1: 피곤하신 거 아니죠, 선생님?
0: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네. 근데 정말 기대해도 좋습니다. 공개 방송에 오면은 결승전은 그 쫄깃쫄깃한 누가 될까 이런 것들 있을 텐데 갈라쇼는 사실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연입니다. 네, 너무 기대하셔도 좋고 우리 청취자분들 많이들 오세요. 네. 8월 21일 토요일 저녁 6시입니다.
1: 네. 네. 많죠,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도 오시고 다음 주 토요일도 오시고
0: 맞습니다.
1: 매주 오시면 되겠습니다.
0: 네네네.
1: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또 8월에 찾아주신 우리 춘생과 나눠볼 이야기. 오늘은 어떤 주제로 노래 만나볼까요?
0: 혹시 레어 그룹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1: 아, 너무 어렵습니다.
0: 레어. 레어는 알죠? 스테이크 굽기 미디엄 웰더레어 있죠.
1: 아, 네.
0: 예, 스테이크 굽기에서 생긴 용어는 맞는데 레어라는 게 희귀한 희귀템 레어템이라고 하죠.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레어템 이렇게 아이템 뭐 사려고 사기도 하고 뭐 이렇게 구하기도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레어 그룹이라는 음악 장르는 아니에요.
1: 네.
0: 음악 장르는 아니고요. 스타일이에요. 특정한 스타일인데 말 그대로 과거에 발매됐지만 발매할 당시에는 히트를 전혀 하지 못했어요. 대중적으로 실패했다가 묻혀버린 음악들. 하지만 지금 들어보니까 리듬이 너무 좋은데 시대를 앞서갔네 하는 희귀한 레어 음악들. 근데 여기에는 꼭 이게 필요합니다. 레어 그루브라는 단어가 붙어있어요. 그루브감이 있어야 돼요. 리듬이 살아있고 요즘 분위기에서 꽤 괜찮은 음악들. 희귀 앨범은 그냥 희귀 앨범 이렇게 얘기하지만 레어 그룹은 적당한 희귀하지만 이게 어떻게 파생이 됐냐면은 80년대 영국 DJ들, 네. 클럽 DJ들이 틀 음악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의 미국의 뭐 흑인 음악들을 막 컬렉션해서 듣다가 보니까 와 이거 너무 좋은데 왜 히트를 못했지 하는 곡들만 골라서 그러니까 첫 번째 딱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희귀해야 돼요. 굉장히 희귀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루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레어 그루브라고 특정한 이제 클럽에서 많이 즐겨 틀던 음악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꽤 많습니다. 요즘 한 2010년대부터 LP가 붐이 막 일어나면서 과거에 앨범이 성공하진 못했지만 쫄딱 망했지만 괜찮은 곡들이 막 이렇게 젊은 리스너들 사이에서 이렇게 좋은 노래가 있는데 이걸 왜 못 듣지? 이거 그 당시에 시티팝인데 완전? 이런 곡들. 그런 곡들 가운데

0: 딱 시기 정해드릴게요. 70년대 후반 디스코의 시대. 오. 70년대부터 80년대 딱 초반. 네. 그 몇 년 사이. 디스코가 유행한 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유행하지 않습니다.
1: 길지도 않고.
0: 길지도 않고 네. 짧았습니다. 펑크 음악, 펑키 음악에서 디스코로 넘어가는 거가 약간의 시간이 있었지만 펑크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16비트에 첫박의 강세가 있고 우다다다다다 16비트 쪼개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맞춰서 춤을 못 추는 거야.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리듬을 그대로 살려서 춤추게 아~ 정박으로 가자. 그래 달리는 분위기가 납니다. 에, 디스코. 그런 음악들, 레어 그루브 음악들을 오늘 한국형 레어 그루브를 준비했습니다.
1: 오, 꽃담님께서 되게 재미있는 표현 주셨어요. 오늘의 주제는 음악계의 동묘시장이군요.
0: 저 동묘시장 자주 갔어요.
1: 어떤 노래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첫 곡부터 전해주실까요?
0: 이거 예전에 한번 제가 들려드렸는데 우드로님이 뭐 이런 곡 너무 좋아해요. 이런 거 좀 해주세요.
1: 여러분 이게 공개방송에 오시면 이런 또 특전이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또 뵙고.
0: 공개방송에서 왜 그런 거 안 하냐고 저한테 화까지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LP 준비를 했고요. 네. 이 음반이 진짜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싼데 최근에 리이슈 음반으로 나왔습니다. 이화라는 가수예요. 이화. 앨범도 예쁘죠. 네. 핑크의 뭐 풍선 이렇고.
1: 네, 리이슈면은 그
0: 재발매됐어요.
1: 커버도 새로 만든 거 말고 옛날 거 그대로.
0: 옛날 네. 자켓 모양 그대로 해서 만들었고요. 근데 이 앨범이 재밌는 게 이 앨범에 김현식 씨 노래가 세 곡이나 들어가 있어요.
1: 어떤 곡이죠?
0: 그대와 나. 어? 그다음에 뭐였죠? 그대와 나하고 이상희 씨 노래, 김현식 씨 노래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김현식의 일집에 들어가 있는 노래들이 세 곡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곡은 김현식 일집에 발표가 됐고 한 곡이 발표가 안 됐어요. 안 된 이유가 바로 이 곡입니다. 김현식의 첫사랑, 작사 작곡도 김현식이고 자기가 녹음까지 다 끝냈어요. 네. 녹음까지 다 끝냈는데 그 앨범을 만들어 주기로 했던 이장희 씨가 미국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늦춰졌어요. 발매가 일집이 발매가 늦춰지면서 이 곡은 자연스럽게 빠져서 이화의 앨범에 수록되게 된 바로 그 곡입니다. 1981년도에 발표된 이화라는 가수는 CM송의 여왕, 데모라고 불릴 정도로 목소리가 굉장히 상큼하고 가냐리고 듣다 보면은 이거 저 많이 듣던 건데 아기공룡 둘리 같은 곡 불렀던 약간 그런 느낌의 곡이에요. 한번 들어보시면은 와 81년에 이렇게 세련된 시티팝 같은 음악에는 있었어? 라고 느끼실 만큼 아주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2분 51초입니다.

0: 좋죠.
1: 네, 전 지금 노래도 너무 좋은데 순간 지금 사실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 지금 혹시 저희 말소리가 조금 들리셨나요, 여러분?
0: 네, 네. 그럼
1: 말씀을 좀 주셔서
0: 네.
1: 저희가 지금 마이크가 살짝 다른 소리를 타고 지금 들어간 것 같아요.
0: 네, 네.
1: 여러분께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네. 자, 듣다 보면은 아기 공룡 둘리 같다는 의견들이 더 많았어요. 이 이화라는 가수는 김도양 씨가 CM송 만든 회사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전속 가수로 이화라는 몇백 편의 CM송을 불렀습니다. 성우까지 같이 이렇게 하면서.
1: 아~
0: 예. 아기 공룡 둘리 불렀던 오승은 씨는 또 다른 분이시고. 네, 약간 이미지가 약간 비슷하죠.
1: 네. 네. 목소리가 네. 상당히 그 맑고 막 그 낭낭한 요 목소리가.
0: 그렇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게 김현식 씨가 이 곡을 앨범에 녹음하면서 약간 발라드풍의 다른 느낌으로 불렀었어요. 그 따로 또 같이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따로 네. 또 같이 해서 84년도에 2집 앨범에 네. 이 곡을 다시 한번 레코딩을 했습니다. 네. 김현식 씨가 레코딩한 건 아니고 다른 후배 가수들 따로 또 같이라는 밴드에서 이 곡을 레코딩을 했는데 느낌이 180도 달라요. 이렇게 상큼하지 않고 약간 진중한 포크 발라드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곡. 시간이 아깝네요. 빨리빨리
1: 들으면서 가볼까요?
0: 네네, 네, 좋습니다. 요 티나 황이라는 재미교포 이분은 라스베가스에서 진짜 댄서 하셨던 분이시기도 해요. 티나 황의 그대여 돌아와요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딱 맞췄어. 야. 한국에서 직접 오신 분이 한국에서 레코딩을 했는데 되게 깔끔한 홍 디스코가 아닌 정말 미국적인 디스코인데 세련된 편곡들이 돋보이는 그런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첨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5: 자, 두 번째 곡 티나황의 그대여 돌아와요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소리가 조금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예, 살짝 빼주시면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춘쌤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 LP 직접 준비해 주신 LP판을
6: 네. 이 LP들 구하기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재발매가 안 재발매되기 전에 음반을 구한 적이 있었는데 제 인생에서 아마 너무 비싼 돈을 주고 산 앨범. 내가 이렇게까지 주고 사야 되나? 근데 너무 갖고 싶은 앨범들. 그런 앨범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 이화 앨범이었고요. 이게 티나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분 라스베가스에서 진짜 무대에 서셨던 분이고 재미교포신데 한국 프로듀서가 한 명 갔다가 보고 반해서 컨택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왔을 때는 제2의 패티김, 뭐 이런 뭐 윤복희 이런 느낌으로 이제 초청을 받아서 와서 미국적인 약간 그런 디스코 팝적인 느낌의 앨범을 발표해서 꽤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어요. 망합니다. 시대를 너무 앞서간 거죠. 그 당시에는 국내에서 유행했던 음악은 이은하의 밤차, 뭐 이런 아리송해, 그다음에 제3 한강교 이런 느낌의 곡들, 약간의 뽕 느낌도 약간 있고 트로트 선율의 비트는 디스코의 비트, 이런 음악들이 유행했던 시기였고 날 보러 와요 뭐 이런 곡들이 유행했던 시대인데 시대를 조금 앞서간 느낌이 살짝 있죠. 네. 네.
5: 근데 그때 어떤 얘기를 지금 들어보니까 어떤 노래 장르에 대한 공통점도 있지만 이 보컬 여성 보컬들의 목소리 톤 자체가 되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6: 맞습니다. 네. 네.
5: 뭔가 좀 높고 가늘고
6: 그렇죠. 예,
5: 또랑또랑하게 딱 꽂히는 그런 목소리들.
6: 그런 게 필요했던 시대. 네.
5: 안 그래도 아까 말씀을 패티김 씨 얘기를 해주셨는데 2026년에 드는 AI 패티김 느낌.
6: 근데 실제로 네. 이 패티김을 키웠던 기록균 씨가 이 티나황 앨범 제작했어요. 제2의 패티김을 만들고 싶었던 거 같은 느낌. 근데 티나황에서 그 티나는 티나 터너밖에 모른다 했는데 티나 터너 그 티나가 맞을 수도 있어요. 네.
5: 자, 두 번째 곡 티나왕의 그대여 돌아와요.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곡은 지금 또 퀴즈랑 같이 준비가 돼 있어요.
6: 퀴즈고요. 네. 이거 너무 쉽습니다. 이분들이 이때 이 당시 80년대 처음 나왔을 때 79년입니다. 어마어마한 인기곡이고 이 곡을 듣는 순간 바로 야구!

0: 하는 스포츠가 생각이 나고 이 도시가 생각이 날 거예요. 어디일까요?
1: 도시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0: 대한민국에 있는 도시 이름 가운데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1: 네.
0: 연고팀의 응원곡으로 쓰였던 바로 그 노래. 너무 쉬울 수도 있어요.
1: 이제 손에 꼽힐 것 같은데요.
0: 야구 좋아하시잖아요.
1: 저 좋아하진 않습니다. 아니 막 이렇게 엄청 막 좀 팬은 그러니까 야구를 막 빠져서 보진 않는다.
0: 특정 구단을 응원하긴 하죠.
1: 그건 있죠.
0: 네, 난 거기 출신이야. 근데 사실 꽤 많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는 강원도는 야구팀이 없잖아요. 강원도 야구팀 있으면 다 응원하겠죠. 강원 FC 응원하듯이 강원도 연고팀 야구팀 다 응원했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그 현장에서 그 한번 야구관 경기장에 가보면은 와 이래서 다들 이렇게 열심히 응원하나 보다라고. 부산 나왔는데 땡.
1: 깜짝이야 지금.
0: 네. 네. 자, 음악 나갑니다.
1: 네.
0: 샵 2943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장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 듭니다. 제가 어떤 곡 띄워 드릴 텐데 이 곡 듣자마자 생각나는 도시명을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지금 판이 바뀌었나요? 앞뒤가 바뀌었네.
0: 앞뒤가 바뀌었네요.
1: 아하.
0: 바로 이 곡입니다.

0: 노래를 들으시면서 연상되는 네. 도시를
1: 도시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2943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장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 듭니다.

0: 알고.
1: 힌트를 좀 주실까요?
2: 뭐 서울 옆에 있는 항구 도시잖아요. 그 월미도 많이 가시잖아요, 거기.
1: 네.
2: 제가
1: 디스코 땡땡 타러 가기도
2: 하죠. 가고 네. 열심히 가고 네. 이게 사실 삼미 슈퍼스타스 그다음에 청포 피토스 태평양 돌핀스 네. 현대 유니콘스를 거쳐 지금 요 팀 네. 랜더스에 이르기까지 요 지역 출신 연구팀의 공식 응원가입니다. 8회 초가 되면은 관중석 전체가 불을 끄고 휴대폰 플래시를 켜면서 이 노래를 연호합니다. 그 부산에는 부산 갈매기가 있듯이 네. 이 도시에는 연안부두가 있습니다.
1: 연안부두. 저는 여기 하면 그 땡땡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요. 그 있잖아요.
2: 뭐 이렇게 뭐가 없어도 못 마십니다 하는
1: 네,
2: 그런 거 생각이
1: 나요. 네네. 자,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짐에 문자창으로 정답 조금 더 기다립니다. 정말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2: 네. 예.
1: 정답은
2: 인천이었습니다. 인천. 예. 인천에 인천에 연안 부두가 있고 실제로 이 연안 부두와 관련된 노래들이 꽤 그 당시 이제 한국 전쟁과 관련된 음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곡은 꽤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이고 아마 내가 좋아하는 우승 내가 응원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곡을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김트리오의 최고의 히트곡이었어요. 네.
1: 네.
2: 김트리오의 연안부두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1: 그래서 오늘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3799번님께 SS 랜더스 파이팅 해주셨어요. 네, 이것도 선물 가야죠.

0: 오신 고구버님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근데 생각보다 인천에서 오신 분들은 다 이 랜더스 응원하던데 여기에는 그 팬들이 많이 없어요. 요즘에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0: 자, 퀴즈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곡 넘어가 볼까요?
1: 이 곡을 불렀던 김트리오 이야기를 좀 하려고 사실 이 퀴즈를 가지고 온 거예요. 네. 지금 들어봐도 약간 이 곡은 굉장히 그 당시에 유행했던 약간 한국적인 트로트 리듬의 디스코를 얹은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 김트리오는 미국에서 아이 시절, 그러니까 3남매인데 세 명 다 네. 미국에서 생활을 했고 한국으로 앨범을 내려고 이제 왔다가 이 곡을 발표합니다. 앨범 딱 두 장 내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런데 이때 이제 히트곡이 바로 이 곡이고 천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버지 부모가 음악을 했었고 미국에서 음악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잭슨 5처럼 막 연주했던 형제들이었습니다. 이 비교됐던 게 산울림과 이 김트리오를 비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산울림은 철저히 아마추어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앨범이 신선하고 너무 좋은데 약간 아마추어 같은 느낌, 연주력이 대단하진 않았는데 요 김트리오의 3남매는 연주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김파가 기타 드럼이 있고 드럼 건반이 김단 그리고 베이스하고 보컬이 김선이라는 분이 이렇게 세 명이서 앨범 두 장 내고는 미국으로 갔어요. 더 이상 활동을 이어가진 않습니다. 근데 연안 부두는 지금도 꾸준히 계속해서 불려지는 곡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준비한 곡은 이 같은 앨범에 꿈속의 니마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 꿈속의 니마라는 곡은 이 베이스 라인이 연주가 그 당시에 이 슬랩 베이스가 안 되던 시절이에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슬랩 베이스가 우리 슬랩 베이스라는 게 어쩌다 마주치니 보면 음따
0: 손가락으로 튕기는
1: 거 네. 두드려서 치는 주법이 안 되던 상황이었는데 뭐 그 전에는 이거 이런 게 있었어. 근데 디스코의 시대가 되면서 이 슬랩 베이스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근데 디스코에서는 많이 쓰이는데 연주자는 이걸 연주할 수 있는 연주자가 생각보다 많이 없었던
0: 당시에
1: 당시에는 일본에서 이게 넘어오는데 초파 베이스라고 불려지기도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분 가운데 이 멤버가 이게 됩니다. 연주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듣다 보면은 와 진짜 이걸 실제로 연주하면서 노래했다고?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연주력이 출중합니다. 그리고 본토에서 유행했던 그런 사운드를 우리나라에서 이걸 들을 수 있다니라는 해서 등장 자체가 거의 센세이션했던 바로 그러고 앨범에서는 연안부두가 인기가 있었는데 뒤늦게 최근에 듣다 보니까 아 연안부두보다 이게 훨씬 더 좋은데? 이 곡이 훨씬 더 좋네 라고
0: 그래서
1: 하면서.
0: 오늘 주제가 레어 그룹이잖아요.
1: 네, 그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0: 꿈속의 니마.
1: 네.

0: 와, 리듬으로 씹어먹겠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아주 마지막까지. 와. 네,
1: 굉장하죠.
0: 네.
1: 이분이 솔로 앨범을 준비를 하다가 솔로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냥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0: 솔로라면 이제 보컬 김선 씨.
1: 김선만의 솔로 앨범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무산돼요.
0: 아니, 앞에 우리 연안부들을 듣고 네네. 이 곡을 지금 연이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연상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너무 지금 다른 색깔의 목소리가 튀어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1: 아, 이 앨범에 보면은 굉장히 비지스 같은 곡들도 있고 아마 연안부두만 약간 한국적인 느낌이고 다른 곡들은 한국적이지 않아요.
0: 와, 근데 지금 이 베이스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했다는 거잖아요, 김선 씨가.
1: 그렇죠.
0: 대단하다. 지금 들어도 네. 전혀 막 손색 없는.
1: 네, 사실
0: 화려한 연주인데.
1: 그 펑키 음악, 디스코 음악의 시대가 되면서 베이스의 영역이 꽤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예전에 베이스는 사실은 그냥 드럼을 받쳐주는 리듬 악기 정도. 그런데 펑키 음악들이 나오고 디스코가 나오면서 베이스가 화려해지기 시작했죠. 두드리며 튕기고 탭을 치면서 슬랩 베이스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당시 70년대 슬랩 베이스의 주자들이 각광을 많이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죠.
0: 지금 3남매 밴드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약간 이제 그 김선 씨가 이제 노래를 하면서 베이스의 리듬이란 이런 거다랑 이렇게 보여주면서 막 노래를 하는데 막판에 이제 건반에서도 질 수 없다.
1: 맞아요. 네.
0: 진짜 현란하게 아주 화려한 리듬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1: 그 오빠도 질 수가 없죠.
0: 오.
1: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네. 조금 더 앨범 냈어도 좋았을 텐데 하는데 근데 시대적인 분위기가 이 김트리오의 음악을 받아들이기에는 두 장까지 앨범을 내면서 이 집이 사실은 결정타였습니다. 이 집은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시대를 앞서간 앨범 같은 느낌이 드는데 판매량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 컨셉에 딱 맞는 레어 그룹 이 집도 좋은 곡들이 꽤 많습니다.
0: 진짜 시대를 초월한 아주 멋진 곡입니다. 후배 가수들이 리메이크 안 했다면 이거 진짜 직무유기다라는 문자가 왔는데 혹시 우리 춘쌤은 지금 방금 꿈속의 니마
1: 네네.
0: 요즘 가수들 중에 리메이크를 한다면 어떤 팀이 좀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하실까요?
1: 연주력이 사실은 느낌 자체는 그 잔나비가 이런 느낌들을 많이 살리긴 하잖아요. 근데 펑키하진 않잖아요. 에, 에. 그래서 요즘 펑키한 음악하는 뭐 조지 같은 친구들, 시티팝을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꽤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0: 근데 템포에서 조금 연상이 잘 안 되는데 에. 템포를 조금 느리게
1: 그렇죠.
0: 한다던가.
1: 네네.
0: 그래서 되게 독보적입니다. 어쨌든.
1: 뭐 웨이브 투어스도 좋고요.
0: 네,
1: 그런 팀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음악 잘하는 팀이 워낙 많아서.
0: 맞아요. 네. 맞습니다. 꿈속의 니마까지 만나봤는데요. 마지막 곡 이제 전해드려야 되는데 광고 듣고 와서 좀 여유 있게 만나볼까요?
1: 네, 알겠습니다.
0: 너무 마음이 쫓길 것 같아서요.
1: 그런 것 같네요. 지금 광고 들을 시간이에요. 네.
0: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0,000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0,000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춘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만 듣는 명곡. 아까 그 리메이크 팀 제가 질문 네네. 드렸잖아요. 네. YB가 왔어요.
2: YB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펑키하지가 않아서.
1: 근데 잘 살릴 것 같아요.
2: 그래요. 네. 편곡은 잘하니까.
1: 네. 잘 살려주실 것 같습니다. 네네. 재밌는 문자가 와서 먼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우리 춘쌤. 꽃담님께서 주신 문자인데 네네. 춘쌤 이야기하시랴 조심조심 LP판 준비하시랴 물 위에 우아하게 떠있는 백조 같으세요. 춘쌤의 파닥거림 덕분에 오바리들 행복해와 너무
2: 아 이거 유튜브가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제가 얼마나 조심조심 판에 기스 갈까봐 흠집이라도 생길까봐 네. 네.
1: 사실 상대적으로 저는 편해요 이 시간이
2: 편하죠
1: 진짜 감사하고
2: 네. 다른 거 준비를 안 해도 되죠
1: 하나만 올려두면 되거든요 네. 그래요
2: 맞습니다
1: 그래서 이제 우리 마지막 파닥거림을 만나보겠습니다
2: 커피 한 잔이라는 노래 아시죠? 커피 한 잔 그 곡 부른 팀은 혹시 기억나세요?
1: 펄시스터스
2: 네. 자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베인숙 베인선 그럴 거예요. 네. 네. 두 이제 자매인데 너무 인기가 많았어요. 인기가 너무 많습니다. 뭐 신준현 씨 음악을 받아서 이렇게 크게 히트하고 70년대, 80년대까지 활동을 하진 않고 70년대까지 활동을 하다가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갑니다.
1: 아, 이제 위기가 네. 왔어요. 네.
2: 베인숙 씨가 그래서 솔로 앨범을 발표를 하는데 뭐 베인숙 씨 노래 가운데 뭐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같은 히트곡들이 많은데 80년대를 맞이하면서 이분이 음악적인 변신을 시도해요. 이분 요즘 트로트 프로그램 보면은 창부타령 많이 부르는 가수들 있죠. 뭐 신승태 씨나 네. 이런 분들 막 나가 창부타령 막 네. 창을 기본으로 하는
1: 경기민요 경기민요 예.
2: 근데 이분이 그 기초를 만드신 분이에요. 창부타령을 레게로 만들었어요.
1: 혹시 지금 들을 곡이 그 노래인가요?
2: 아니에요.
1: 아, 그건 아니고? 네. 궁금하다.
2: 네. 이거 다음에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굉장히 신선한 83년, 82년에 이 앨범이 나왔는데 음악적인 성취는 꽤 많이 이루었습니다. 베인숙이라는 가수는 그 당시에 꽤 많은 스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분이 미국으로 날아가요. 미국에 날아가서 SNL 거기 보면은 건반주자들 있죠. 네. SNL 팀 크루의 밴드들, 네? 그 편곡자와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적인 음악들, 디스코 음악,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음악들을 실제로 리메이크하고 또 한국적인 느낌으로 편곡을 해서 앨범을 한 장을 발표했는데 정말 미국 물을 잔뜩 먹은 앨범이 도착했으면은 이게 어느 정도 베인숙 씨는 와, 이런 프로덕션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만만하게 왔는데

0: 나왔는데 앨범이 망합니다.
1: 왜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0: 시대를 앞서간 거예요. 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 같은 느낌이 살짝 있었나 봐요. 그 당시와 80년대 초반의 한국적인 느낌과는 약간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1: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이면 우리나라 이제 락 쪽이 좀 네. 많이 성행했던 때잖아요.
0: 외국은 락이 성행했지만 우리에게는 락이 거의 파묻혀버렸죠. 대마초 파동과 함께 락밴드들이 활동을 못하고 저 언더에서만 활동을 하고 그러다가 캠퍼스 락이 막 서서히 올라올 시기. 캠퍼스 락 자체가 뭐 산울림 올라왔었고 네네네. 송골매 뭐 활주로 이런 팀들이 막 올라왔지만
1: 그룹 사운드를
0: 하는. 네. 그런데 이 팀들은 프로 뮤지션들이 아니잖아요. 아마추어 출신이다 보니까 연주력에서는 약간 아쉬움들이 좀 있었던 거죠.
1: 사실 이제 이런 곡들은 리듬이 강하기 때문에 연주력이 받침이 그렇죠. 돼야 되는데.
0: 네. 네. 배인숙 씨의 당신과 함께 춤을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1: 영어 제목이
0: 영어 제목이 따로 있습니다. Feel Like Dancing이라는 곡이고 사실 이 곡은 캐나다 출신의 가수의 곡을 프랑스 졸리라는 가수의 곡을 리메이크를 한 겁니다. 네. 근데 꽤 여기에 보면은 리메이크 곡이 세 곡이 있어요. 그 올리비아 뉴튼 존의 피지컬이라는 곡을 리메이크한 곡도 있고
1: 이 앨범에
0: 예 조지 벤슨의 음악 조지 벤슨 노래 가운데 Give Me The Night 이 곡을 리메이크했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On the Broadway, Give Me The Night.
1: 앨범도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죠. 네. 너무 꽁꽁 포장해 두신 거 아닙니까? 흠집날까봐.
0: 이거 구하기 네. 힘든 앨범. 네. 어머. 앨범 자켓도 흥행 실패에 한몫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네, 너무 80년대 스타일이죠. 아니,
1: 그 시대를 관통하는 재킷인데.
0: 그러니까요. 네, 배인숙의 곡
1: 너무
0: 가운데.
1: 좋은데요, 리듬이.
0: 네. 그래서 레어 그룹에 딱 맞는 최적화된 그런 사운드.
1: 그리고 레어 그룹 한 번 더 하면 안 돼요?
0: 한 번 더 하시죠.
1: 네. 네. 오, 이런 숨어있는 곡들 너무 궁금합니다.
0: 네네네.
1: 자, 배인숙, 당신과 함께 춤을 1982년도에 발매된 노래 띄워드리면서 오늘 같이 인사 나눌게요. 오늘 네. 너무 감사하고 선생님.
0: 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1: 주말에 또 뵈야죠.
0: 그렇네요.
1: 네, 우리 경포에서 이번 주, 다음 주 네, 계속 뵙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0: 김성춘,
1: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0: 함께 춤을 춰요. 이 밤이 새도록 당신의 발길 따라 내 마음 끌려가요. 내 손을 잡아.
1: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2: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0: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일어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6: 야, 시원하다.
5: 백년가게 맛집 횡성 새말
7: 토종순대.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7: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어, 아저씨, 그게 뭐예요? 그걸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자갈 연막이라는 건데, 거기 돌멩이 몇 개 주워와봐. 이웃집 아저씨는 소년이 주워온 돌멩이들을 연막이 안에 집어넣고 모래를 첨가한 뒤 가동시켰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아, 근데 결과를 보려면 성급해서는 안 돼. 그러면 이틀 뒤에 다시 와. 소년 스티브 잡스는 이틀 뒤 다시 이웃집을 찾았습니다. 아저씨는 자갈 연막 위에 시동을 끈 뒤 안을 한번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어? 아니, 저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 아니, 저것들이 제가 주워온 그 돌멩이들 맞아요? 소년은 연막 위에 빛나는 돌들을 보며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람과 아이디어는 마찰과 소음을 통해 아름답게 빛난다.

바닷가에 가면 몽돌 해변들을 덜어볼 수 있죠. 특히 거제도의 몽돌 해변이 유명한데 검은 자갈들이 파도에 연마돼 흑진주처럼 예쁘게 빛나는 모습에 반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마찰과 소음을 바다의 파도처럼 여기기로 합니다. 자,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마틴 페이지 In the House of Stone and Light 들었습니다. 싱어송라이터고요. 마틴 페이지. 자신의 히트곡은 뭐 이게 제일 큰 히트곡이고 이전에 작곡가로도 활동했거든요. 송라이터로는 유명한 곡이 스타쉽의 We Built This City 이거 작곡했고요. 또 하트의 These Dreams, King of Wishful Thinking 이런 곡들

좋은 곡들 많이 만들었어요. 마틴 페이지 In the House of Stone and Light. 돌과 빛의 집안이에요. 이저 미국 원주민들이 그랜드 캐년을 이렇게 불렀답니다. In the House of Stone and Light. 멋있죠?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1부 2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뿌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아니,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타코 국가 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 출발 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 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탐탐 클럽 지니어스 오브 러브 들었습니다. 요 리듬이 아주 재밌죠? 그래서 이 곡 저 곡 다른 아티스트들이 야 이거 샘플링을 많이 했어요. 예. 탐탐 클럽. 탐탐 클럽은 부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토킹 헤즈의 드러머인 크리스 프란츠하고요. 그 여성 베이스 연주자 있죠. 예. 라니 웨이머스. 두 사람이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이 탐탐 클럽이라고 또 음반 낸 거예요. 오. 7587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탐탐 클럽의 지니어스 오브 러브. 야, 이게 뭐 길이 뭐 많이 막히는 모양인데 변인수 씨 지금 서대문에서 구리로 향하는 길목들의 정체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 게다가 신호등은 항상 제 차 바로 앞에서만 빨간불이 되고 열받는 이 상황을 진정시키려면 백캠이 꼭 필요하겠어요. 짜증내지 마시고요. 예. 변인수 씨.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저 타이베이 왔습니다. 휴가로요. 숙소에 들어왔는데 좀 이따 야시장 가려고요. 야, 외국에서 들으니까 아저씨 목소리가 정말 반갑네요. 예, 배송이 씨.

반갑습니다. 여행 잘하고 오시고요. 아, 이미 저 배철수의 음악 캠프 인스타그램에 올라가서 다들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수요일부터 휴가입니다. 수요일부터 일주일간 휴가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요. 예. 아, 제가 없어도 더 재미있게 꾸며 드릴 거예요. 아, 그럼요. 자, 7122번으로 청해 주신 음악. 퀸. Crazy Little Thing Called Love.

마룬 5 럭키 스트라이크 4771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마룬 5의 럭키 스트라이크 앞에 들으신 음악은 퀸의 크레이지 리틀 씽 콜드 러브. 652번으로 사춘기 애들이 너무 짜증나게 해요. 대화를 이어가질 못하겠어요. 뭐 질문만 하면 안 궁금한데 왜 관심 없는데 이래요. 아우. 예. 한번 돌이켜보시죠. 본인도 사춘기 시절에 부모님하고 얘기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 그래. 조금 있으면 돌아와요, 다. 예, 돌아옵니다. 좀 냅두면 돼요. 예. 자, 하은정 씨가 청해주신 음악. Boys Like Girls. The Great Escape.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0: 사업성도 함께해요. 이카운트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2: 경기 도민은 자동 가입. 경기 기후 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 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 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3: 깊은 산골의 여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전설 설운도, 톡톡 튀는 매력의 트로트 여신 조정민, 그리고 감성 가득한 무대의 이룬혜. 인기 가수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음악 여행,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삼척 도개편. 8월 13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트로트 앞마당 놓치지 마세요.
4: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주말 한번 지났을 뿐인데 확실히 입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한낮엔 덥지만 확실히 지난주보다는 더위가 덜한데요. 전국 대부분 내려졌던 폭염특보나 열대야특보가 많이 해제됐고 일부 지역에만 남아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일부 수도권과 충남, 호남, 경남 일부에 폭염주의보가 남아있는데요. 아직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 33도 이상 오르는 만큼 한낮에 오랜 시간 외출은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면에 동해안 지역은 30도 아래에 머물면서 비교적 선선해졌고요. 앞으로는 동해안 지방에 비가 좀 자주 내리겠는데 주후반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일단 큰 비 소식은 없습니다. 박윤경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보통 건조한 봄에 자주 나던 산불 소식이 요즘 남쪽 지방에서 들리고 난다. 길어진 폭염과 가뭄이 한여름 산불을 잇따르게 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가뜩이나 더운데 산불까지 크게 나 그야말로 지옥 같은 여름을 보내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는다. 이런 더위 속에서 방화복 입고 무거운 장비 들고 산불을 진화하는 소방관들, 극한 직업을 넘어 웬만한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직업인 것 같다. 더위도 문제지만 비가 내리지 않아 바짝 마른 산과 들과 저수지가 아슬아슬하기만 하다.

숲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때는 몰랐다. 나무와 나무가 모여 어깨와 어깨를 대고 숲을 이루는 줄 알았다. 나무와 나무 사이 넓거나 좁은 간격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다. 안도현 시인은 간격이란 시에서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숲에 들어간 경험을 이야기한다. 시인은 교사 생활을 하며 현실 정치에 참여했는데 서로 어깨를 걸며 든든히 대열을 이루어 앞으로 나아갈 때는 미처 몰랐던 것을 산불 난 뒤에 숲에서 뒤늦게 깨달았단다. 벌어질 대로 최대한 벌어진, 한 대 붙으면 도저히 안 되는, 기어이 떨어져 서 있어야 하는 나무와 나무 사이 그 간격과 간격이 모여

고를 창창 숲을 이룬다는 것을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숲에 들어가 보고서야 알았다. 철수는 오늘 거리 두기 또는 간격 만들기를 생각한다. 팬데믹 시절 우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억지로 학습해야 했는데 그 쓰라리고도 불편한 경험은 끈끈한 정으로 똘똘 뭉쳐 우리가 남이 가를 외치는 것이 더 이상 미덕이 아니게 했다. 아무개와 아무개가 가까우면 무조건 좋은 사이, 이상적인 공동체 관계로 여겨지는 세태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게 했다.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관계가 과연 건강한 관계인지도 묻게 했다. 산을 좋아한다면, 숲을 사랑한다면 산불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산불 난 뒤에 깨닫는 것보다 미리 간격의 필요와 중요성을 알고 더욱 조심하는 게

0: and I'll write your name.
1: Taylor Swift, Blank Space 들었습니다. 자, 6시 39분 16초 막 지났습니다. 2795번으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야, 와우. 저도 이 앨범 오랜만에 보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음악 캠프 잘 듣고 있습니다. 문자는 처음 보내는 것 같네요. 항상 건강하시고, 배철수의 음악 캠프 25주년 기념 앨범을 요즘 다시 듣기 시작했는데, 역시, 점점점. 예. 역시 별로란 얘기죠? 예, 뭐. 이게 벌써 10년이 지나가지고, 와, 무슨 곡들을 수록했는지를 모르겠네요. 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고 또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제가 선곡한 음악들도 꽤 있습니다만, 또 이 당시에 같이 제작을 했던 음반 회사에서 이 곡은 좀 꼭 넣어달라고 하는 곡들도 있어가지고요. 아, 그래도 뭐 그 곡들이 뭐 워낙 안 좋으면 탈락시켰지만, 100% 좋은 곡이라고 얘기 드리긴 좀 그러네요. 하지만 대체로 좋은 곡입니다. 역시, 네, 좋은 곡이란 얘기죠. 아, 이 노래도 거기 수록되어 있습니까? 좋은 음악이죠. 예. 로이 오비슨, In Dreams. A candy-colored clown they call the Sandman tiptoes to my room every night just to sprinkle stars.

0: 닥터 드레. 노 디기티. 주성진 씨가 통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로이 오블치슨의 In Dreams였고요. 0804번으로 형님, 세상에 그 좋은 곡 안 좋은 곡이 어디 있습니까? 음악은 다 좋은 겁니다. 반성하십시오. 예. 제가 그럼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전에 이거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음악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러니까 음악을 장르나 이런 걸로 가르는 게 아니고요. 음악은 좋은 음악과 덜 좋은 음악. 예. 원래 안 좋은 음악으로 했었는데 뭐 이렇게 반대하시니까 덜 좋은 음악으로 하겠습니다. 안 좋은 음악도 누군가에게는 뭐 좋을 수 있거든요. 저 제 기준으로 보면 뭐 좋은 음악과 안 좋은 음악이죠. 예.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그 야 이런 음악은 뭐지 이거 이런 애들도 있긴 있습니다. 예. 아니 더 심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음악을 했던 사람으로서 제 음악을 듣고도 와 뭐 이런 쓰레기 같은 걸 음악으로 음반으로 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IS 동사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곳.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7: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9: 백조 싱크.
1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1: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12: 나왔어.
11: 우리 남편 도드람
12: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3: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마실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야, 유승철 씨가 말 나와 그러는데 백캠에서 앨범 또 안 나옵니까? 특히 그 백캠에서 라이브 했던 거 모아서 앨범으로 나오길 기다리는 1인. 예. 이건 복잡한데요. 예. 이건 뭐 진짜 복잡해요. 저작권 문제와 이런 여러 가지가. 유승철 씨 고맙습니다. 자, 1, 2부 끝곡은 전휘 씨가 청해 주셨네요. Take that back for good.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독일의 자기개발 전문가가 관찰한 사례인데요. 살이 쪄서 고민인 A씨는 건강에 좋은 자연식을 직접 해먹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요리 동영상을 보고 요리책을 보고 온라인에서 제철 식재료를 찾다가 진이 빠져서 아이고 어렵다며 포기, 다시 원래대로 먹었습니다. 이럴 땐 2분 규칙을 적용해보랍니다. 뭐든지 2분 안에 해치워버리는 방법인데요. 건강식을 해먹고 싶다면 복잡한 레시피 대신 2분 동안 당근을 씻고 깎아서 천연 요거트에 찍어 먹는다.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팔이 올라가지 않는 순간 일상도 멈춰버립니다. 어깨 속 회전근개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21 파일럿의 히든스 들었습니다. 소사이드 스쿼드 사운드트랙의 수록곡. 네. 0913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괌에 다녀왔습니다. 월드컵 시즌이 끝나서 와 월드컵 굿즈를 싸게 팔아서 행복했습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는 주파수가 안 잡혀서 못 들었는데 잘 지내셨죠? 야, 이런 비가

0: 법한 변명은 처음 보네. 아, FM 주파수가 안 잡혀서 아무리 돌려도 안 나오던가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오. 아, 이거 휴대폰은 갖고 가신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비겁한 변명인데. 야, 21 파일럿의 히든스. 아, 뭐 잘 다녀오셨다니까 됐죠, 뭐. 예, 감사합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뒤에는 김세윤의 영화음악 진행합니다. 3부, 4부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워킷,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이카운트, 모빌코리아 윤활유, 서울우유협동조합, SK케미칼,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에서 함께합니다.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 주세요.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김세윤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윤 씨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그 최근에 제가 텔레비전이나 뭐 저 동영상 사이트 막 돌아다니면서
2: 네,
1: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뷰 진짜 많이 하셨더구만 그 양반.
2: 그죠.
1: 어, 진짜 많이 해가지고
2: 네,
1: 좀 보는데 아 이거 지성미라는 게 참 그 어 이런 걸 두고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
2: 저는 그게 또 영국식 액센트가 더해져서 더 어, 그렇게 느껴지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1: 그,
2: 그리고 그 수트를 입은 그 외향도 그렇고
1: 말도 되게 잘해요.
2: 네.
1: 어? 그리고 자기 영화에 대한 어떤 철학 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있더라고요.
2: 그죠.
1: 어? 네.
2: 자기 비전이 확실한 사람이죠.
1: 그러니까
2: 어, 자기 비전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 정도 규모의 프로덕션을 자기 고집대로 이끌어갈 수가 없거니와
1: 그렇죠.
2: IMAX 카메라로 모든 장면을 찍겠다는 어떻게 보면 무모한 계획 자체를
1: 논란이니까 되는 거죠.
2: 네, 실행에 옮길 수조차 없는 거죠 사실은.
1: 그러네. 아.
2: 그걸 위해서 카메라 좀 개발해 줄래? 하면 또 IMAX 회사가 또 개발을 해주는

0: 뭐 그 정도의 감독이기 때문에 지금 오디세이 같은 수준의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1: 일단은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아는 얘기인데 예전에 네. 만화로도 보고 뭐 네. 책으로도 읽고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0: 근데 정확히 논란 버전의 오디세이고 논란의 시선과 논란이 계속해서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논란이 좋아하는

0: 그 논란 인터뷰를 쭉 본 다음에
1: 네.
0: 논란 영화 중에 내가 안 본 게 뭐가 있나 하고 막 쭉 찾다가
1: 네.
0: 제가 그 배트맨 다크나이트를 안 봤거든요.
1: 다크나이트요? 와, 그걸 보셔야 돼요.
0: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배트맨, 슈퍼맨, 아이언맨 이런 거
1: 네.
0: 2편까지 보고 그다음부터는 안 봤다고 다. 어? 근데 다시 봤잖아요. 그래서.
1: 아, 다크나이트는 정말.
0: 다시.
1: 그렇죠. 네.
0: 자, 오늘 그 어떤 영화입니까?
1: 자, 그래서 오디세이가 첫 주말에 지금 200만을 돌파했고요.
0: 그다음에 또 스파이더맨이 있고요.
1: 네, 그 한 주 먼저 개봉한 그 스파이더맨은 지금 600만을 돌파를 했습니다.
0: 호프도 아직 안 내려갔고.
1: 예, 그래서 사실 극장 가면 지금
0: 극장을 잡을 수가 없는데 다른 영화들은?
1: 근데 그 와중에도 사랑의 하츄핑도 또 큰 사랑을 받고 있고요.
0: 아, 그래?
1: 근데 이 그 스크린 소를 대충 말씀드리면
0: 네.
1: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이 한 1700개 정도의 스크린이라고 해요. 1700개 정도면 최소 한 2000회 이상 상영한다는 얘기거든요.
0: 네네.
1: 그리고서 600만을 한 거잖아요. 일주일 넘는 시간 동안.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할 영화는 스파이더맨과 같은 주에 개봉한 작품입니다.
0: 아, 같은 주에 개봉했어요?
1: 그런데 현재 상영관이 70개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이 1700개가 넘는데
0: 네.
1: 이 영화는 상영관이 70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스파이더맨 같이 개봉했는데 현재 5만을 돌파했습니다.
0: 대단한 거예요?
1: 이게 스파이더맨 600만인데 5만이 뭐 5만. 하겠지만 70개 스크린이라고 그랬잖아요. 1700대 70이거든요. 그리고 독립영화에서 5만은 상업영화의 500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야, 그리고 다큐멘터리 영화 아니에요, 이거?
1: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뭐 우리가 알만한 배우가 작은 독립영화에 출연했을 경우 아니면 어떤 영화인데 뭐 칸에서 상을 받았다.
0: 네.
1: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후광 효과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또 가능한 수치이긴 한데 이 작품은 그런 거에 전혀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순전히 입소문만으로 5만을 돌파했습니다.
0: 네. 제목 소개해 주시죠.
1: 이건 상업영화의 500만이고요. 어떻게 해야 했을까가 제목이에요.
0: 어떻게 해야 했을까.
1: 어떻게 해야 했을까라는 게 제목이고 이게 일본에서도 처음에 4개 스크린으로 개봉을 해서 나중에 100개로 늘어난 케이스거든요.
0: 그래요?
1: 네. 그러니까 상영을 일단 시작하면 사람들의 입소문의 힘으로
0: 네.
1: 이 영화가 극장에서 계속 사랑받는 작품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했을까. 후지노 토모아키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고요.
0: 네네.
1: 지극히 사적인 기록입니다. 자기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1966년생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학생 때 아마 고등학교 1학년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0: 네.
1: 그러니까 1983년에 누나에게 조현병이 찾아오게 돼요.
0: 그러니까
1: 누나는 어릴 때 공부도 잘했고
0: 예. 뭐
1: 그림도 잘 그리고 다큐멘터리에 보면 어릴 때 그린 그림도 나오거든요. 그림 정말 잘 그렸어요. 그리고 피아노도 잘 치는 학생이었고 중학교 때는 학생회 막 부회장도 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두 분 다 의사인데 자연스럽게 누나도 그럼 나도 의대를 가야겠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의대를 간 거죠. 그런데 갑자기 조현병 증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1983년이에요. 그런데 두 분이 이제 의사잖아요, 부모님이.
0: 네.
1: 근데 부모님의 선택은 당신들의 딸을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에 집에 두기로 합니다. 네,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1980년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조현병을 대하는 병원의 태도라는 것이 지금처럼 어떤 치료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격리의 대상으로 보던 시절이라 내 딸의 정신병원에서 어떠한 그 처우를 받을지를 너무
0: 뻔히 아는군요.
1: 오히려 네. 너무 잘 알아서
0: 네네.
1: 부모님들이 병원에 안 보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의 이유는 부모님들이 의사니까 어떤 의미로는
0: 자신들이
1: 본인들의 한번 힘으로 한번
0: 치료해보겠다.
1: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80년대 일본 사회 분위기상 우리 집안에 조현병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외부에 알려지는 게 또 싫기도 했겠죠.
0: 거의 뭐 그것도 정신병도 무슨 연좌죄 같이.
1: 그렇죠. 사실 한국에서도 정신과를 간다는 말이 정신과에 상담을 받는다는 걸 자연스러운 어떤 그 치료의 과정으로 얘기하기 시작한 게 사실 얼마
0: 안 됐죠.
1: 됐잖아요.
0: 예, 얼마 안 됐어요.
1: 그러니까 80년대라는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하면 아마 그러저러한 이유로 부모님이 치료를 안 한 것 같은데
0: 네.

0: 근데 동생이 보기엔 이게 영 아닌 거예요. 누나의 증상은 점점 심해지는데. 그래서 나중에 혹시 병원을 가게 되면 우리 누나의 증상이 이러이러했다라는 거를 좀 의사한테라도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83년에 발병하고 한 10년쯤 지나서 92년부터 혼자 녹음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부모님과 그리고 누나가 나누는 대화 같은 걸 이제 녹음을 시작한 거죠.
1: 예.
0: 근데 그러다가 계속 이 집에 있다가는 누나가 잘못되든 내가 잘못되든 누가 잘못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집을 떠나요. 일단 이 집을 도망치고 싶은 거죠, 사실. 그 집안 분위기에서. 취업도 하고 그러던 와중에 영화학교를 다니기 시작하고 카메라를 사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는 이제 영상 촬영을
1: 영상으로,
0: 시작해요.
1: 영상으로, 예.
0: 그리고 누나가 처음 병원에 가서 본격적으로 약물 치료를 받은 건 2008년부터거든요.
1: 아유, 굉장히 오랫동안 그냥 네. 집에 있었네, 그럼.
0: 그 후로도 영상 촬영은 계속해서 한 2001년부터 20년 정도 그냥 계속 찍은 거예요.
1: 네네.
0: 본인의 집안의 기록을. 그 기록을 이제 하나의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공개를 하게 된 이유가 일본에서 한 10년 전쯤에 그런 사건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조현병은 아니고 그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를 집에 가두었다가
1: 네.
0: 그 아이가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 뉴스를 보고 이게 조현병뿐만이 아니라 뭐 발달장애처럼 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정신병이 있는 가족이 있을 때 제대로 치료하겠다는 마음 대신 어떻게든 감추고 아니면 가두는 방식을 택하는 집이 지금도 생각보다 꽤 많을 수 있겠다.
1: 특히 일본 사회도 많을 거고요.
0: 네.
1: 우리도 사실 없다고 할 수 없을 거예요.
0: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의 실패 사례를 보여줘야겠다.
1: 아.
0: 그러니까 자기 집의 경우가 완벽한 실패 사례라는 거예요.
1: 네네.
0: 조현병이 있는 가족이 있을 때 가장 잘못 대처한 가족의 실제 사례의 수십 년 기록이 나한테 있으니 이거를 세상에 좀 공개를 한다면 어쩌면 사람들이 우리 가족과 같은 실수는 또 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 작품의 공개를 결정하게 된 거죠.
1: 근데 증세가 경미할 때 빨리 병원에 가서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네. 별일 없이 또 사회생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0: 그러니까 이 작품에도 나오지만 좀 가슴 아픈 순간이 뭐냐면 이제 오랜만에 집에 왔잖아요.
1: 네.
0: 근데 집에 없던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물쇠가 있는 거예요. 이제 누나가 마음대로 외출할 수 없도록 현관문에 자물쇠를 걸어둔 거를 발견하게 되는 그 순간들이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집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찾는 대신 숨기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뭐 방관하거나 묵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자물쇠를 채우든 아니면 보이지 않는 자물쇠를 채우든 그런 방식으로 각각의 집안에 그렇게 좀 떠넘겨버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이게 근데 다큐멘터리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1: 네.
0: 굉장히 매끈하게 잘 만든 다큐멘터리 그 영화보다 재밌는 다큐멘터리도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1: 예.
0: 그 기준으로 이 작품을 본다면 이게 과연 잘 만든 다큐인가 그렇게 막 극영화 같은 다큐인가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사실은 조금 투박해요. 그야말로 홈비디오의 영상들을 모아놓은 다큐이기 때문에 만듦새만 보면 투박한데 다큐를 보고 난 뒤에 여운이라는 거는 이 정도의 여운을 주는 다큐가 있었던가 싶을 정도인 거죠. 그리고 정말 제목을 정말 기가 막히게 지은 게 영화 보는 내내 이게 관객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1: 나라면
0: 어떻게 해야 했을까? 이거를 사실 처음에는 그 생각도 했거든요. 영화 초반에는 저러지 말았어야지. 부모님 답답하네. 지금 저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으로 영화를 보기 시작하는데 차근차근 그들의 한 수십 년에 걸친 기록을 보다 보면 나라도
1: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고
0: 특히 저때 나라도
1: 공감되는 부분이 있군요. 네,
0: 나라도 방법 없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 쪽으로 점점 영화 후반부를 좀 맞이하게 되고 그냥 담담하게 찍혀 있는 그 누나의 모습,
1: 네.
0: 자물쇠가 있는 집안에 있는 그 누나의 표정, 누나의 얼굴 서서히 뭐랄까요? 서서히 좀 시들어간다고 해야 되나요, 사람이? 그러한 그 모습들을 좀 보고 있는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근데 그게 마냥 막 우울하거나 무거워지는 감정이 아니고요.
1: 네.
0: 일종의 예술적으로는 고향감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기록을 만들어줘서 고맙다. 그리고 이 기록

0: 걸 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작품이었습니다.
1: 자, 음악을 한 곡 듣죠?
0: 이 음악이 영화에 흐르진 않고요.
1: 네.
0: 영화 속에서 카메라가 잠시 그 누나가 듣고 있는 음악에 그 MP3 플레이어를 이렇게 클로즈업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써 있냐면 더 비틀스의 While My Guitar Gently Weeps가 딱 떠 있거든요. 그 음악을 듣고 있을 누나의 그 표정이 카메라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1: 자, 비틀즈의 While My Guitar Gently Weeps.

0: The Beatles의 While My Guitar Gently Whips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영화 일본 다큐멘터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했을까?
1: 네. 저 사실 조현병이라는 말의 한자도 이번에 사실 처음 알았어요.
0: 네.
1: 그냥 조현병 조현병 부르기만 했지.
0: 어.
1: 그게 조율할 때 조자고 현악기 할 때 현자더라고요.
0: 어.
1: 그러니까 현악기의 그 현을 조율하듯이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러니까 우리 어떤 정신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0: 네.
1: 마치 조율되지 않은 현악기처럼 머릿속이 그렇게 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병을 조현병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발병률이 1%라는 기록이 그런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0: 그 굉장히 높은 건데요.
1: 100명 중에 한 명이 그냥 발병할 수 있는 겁니다.
0: 오.
1: 네. 근데 그게 무슨 뭐 정확한 원인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바꿔 말하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0: 네.
1: 어느 집에나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와 상관없는 어떤 그런 일로 처음부터까지 보이지가 않는 거고요.
0: 예.
1: 제가 사실 좋아하는 말 중에 리베카 솔릿이라는 작가가 쓴 멀고도 가까운에 나오는 구절인데 종종 열쇠가 자물쇠보다 먼저 도착하기도 한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표현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작품을 보는 이유를 저에게 설명해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했을까 라고 하는 기록을 만든 이 작품의 감독은 어느 날 갑자기 누나의 조현병이라는 자물쇠를 맞닥뜨린 거죠. 누나의 조현병이 자기 삶에 그리고 자기 어쩌면 가족 전체의 자물쇠처럼 되어버렸는데
0: 예.
1: 그걸 어떻게 열어야 할지를 모르는 상태로 허둥대다가 이제 평생이 이제 흘러간 거죠.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작품이 지금 우리에게 상영된다는 건 아직 자물쇠를 만나지 않은 우리에게 그 먼저 겪은 사람이 보내놓은 열쇠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기록을 보고 있으면 물론 나에게 똑같은 일이 닥쳤을 때 똑같은 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들의 기록을 보았기 때문에 아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는 작품이고요.
0: 네.
1: 제가 보통은 이런 작은 영화 소개할 때는 극장에서 못 봐도 나중에 집에서 꼭 보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0: 그렇죠.
1: 이 작품은 그럴 수가 없는 게
0: 아, OTT로 안 나와요?
1: 집에서 볼 방법이 없습니다.
0: 오호.
1: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이게 워낙에 좀 내밀한 가족의 기록인데다가
0: 네네.
1: 이 영상에 등장하는 가족들이 이제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0: 그러니까
1: 그들의 사실 동의를 구하지 않은 영상들이잖아요.
0: 아.
1: 그래서 이게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그 영상이 소비되는 거는 본인이 원치 않아서
0: 원치 않고
1: VOD도 없고 OTT도 없이 오직 극장에서만 상영하고 끝입니다.
0: 상영하고 끝.
1: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발품을 팔아서 극장에 그래도 오는 사람에게만 좀 허락되는 어떤 그런 경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0: 네네.
1: 그래서 저는 어쩌면 그것도 이 작품이 길지 않은 시간 내에 5만이라는 관객을 동원한 힘이 아닐까 싶고요. 상영관이 많진 않아도
0: 시간
1: 적은 상영관에서 아마 네. 아마 길게 갈 테니까
0: 네.
1: 꼭 좀 보셨으면 합니다. 네.
0: 요 가져오신 음악은
1: 네.
0: 4부 첫 곡으로
1: 네.
0: 다시 보내드릴게요.
1: 고맙습니다.
0: 김세윤의 영화음악 마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0: 놀이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와 함께하는 트로트 앞마당,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삼척 도개편, 8월 13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TV에서 방송됩니다. 한여름밤의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끝날 것 같지 않던 폭염이 조금 누그러지면서 그래도 가을이 조금은 더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해제됐고 지금은 서쪽 일부와 경남 일부에만 폭염특보가 남아있습니다. 열대야주의보도 제주도와 호남 일부에 발효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한여름입니다. 낮에는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에 자외선 지수 매우 높으니까 조심하셔야겠고요. 반면에 동풍이 닿는 동해안 지방은 30도를 밑돌면서 비교적 선선해졌습니다. 일단 내일은 큰 비 소식은 없지만 모레부터는 동해안 지방에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주후반 태풍이 남긴 비구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전해지는 기상 정보도 잘 챙겨 들으셔야겠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네, 미셸 볼라레프입니다. Love me, please love me. 김세윤 작가가 오늘 가져온 영화 어떻게 해야 했을까? 예, 일본의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후지노 토모야키 감독. 예, 이 영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 The Dreamers라는 영화의 사운드트랙에서 보내드렸고 그래서 이거 왜 가져왔냐고 했더니 이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누나의 마음 같다고 그러면서 이 노래를 골라왔어요. 예. 미셸 볼라레프, Love Me, Please Love Me. 자, 7시 36분 5초 막 지났습니다. 이은파 씨가 예, 채플 루원의 Hard to Go 예, 듣겠습니다.

애도 싫어하네. Shivers. 6777번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채플 로원의 Hot to Go였고요. 지금 듣고 계시네. 6777번. 와, 설마 제 거? 그럼 뭐 제 거겠어요? 예. 맞습니다. 예. 이세라 씨는 와, 입추 지나니까 실감이 나네요. 지난주엔 7시 반에도 밝았던 것 같은데 와, 컴컴해졌어요. 그러네. 스튜디오 창밖에 컴컴한데요, 이제? 오, 해가 짧아지고 있네요. 예. 곧 배철수의 음악 캠프도 밤방송으로 아직은 멀었죠. 예. 제가 저 휴가 뒤에 돌아오면 와, 한 7시 되면 깜깜해질 것 같은데. 자, 김보민 씨가 청해 주신 음악 The Lumineers, Ophelia.

0: 한 나라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3: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2: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6: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더울 때는 이 음악 들으면 시원해질 것 같아요. 안 시원해지면 어떡하죠? 아니 걱정돼가지고요. 8354번으로 청해주신 자 오늘 끝곡은 메탈리카. 뭐 미국 친구들은 오라이언 이렇게 발음하죠? 우리는 오리온. 자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성경입니다. 처음 모델로 데뷔했을 때는 어떤 의도로든 사람들이 던진 평가에 몸도 마음도 멍들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의 시선이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순 없으니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존재는 이미 그 자체로 사랑받을 만한 특별한 존재라는 걸 믿고 있었거든요. 세상의 잣대에 스스로를 가둘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로 깎여나갈 만큼 결코 무르지 않으니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3: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좀 살고 싶은데 내일에 대한 걱정, 10년 후의 진로 고민 등 여러 근심들이 나를 덮쳐옵니다. 근데요,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말끔히 해결되는 건 또 아니에요. 게다가 1년 전 혹은 한 달 전 아니면 바로 지난주에 내가 어떤 걱정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그래서 어느 사진작가가 이런 말을 했나 봐요. 걱정거리는 나쁜 날씨처럼 불편할 뿐이지 영원한 건 아니다. 날씨가 고약하다고 세상이 못 살만한 곳이 되지 않는 것처럼요. 걱정 좀 있다고 내 인생 전체가 엉망인 건 아닙니다. 나를 불편하게 할 뿐 분명 지나가니까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8월 12일 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퀸과 데이빗 보비의 Under Pressure였습니다. 이 얘기 사진작가 마틴 파가 남긴 말이었대요. 걱정거리는 나쁜 날씨처럼 불편할 뿐이지 영원한 건 아니다. 아, 아주 멋있는 말입니다. 안정숙 님이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문장이 떠오르네요. 걱정이 걱정을 낳더라고요. 맞아요. 생각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어마무시하게 존재감과 무게감이 있어서 우리를 흡입해버리기도 해요. 중력이 생겨가지고. 근데 그냥 그만 생각할래 라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결심 하나로 그냥 또 소멸해버리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고민 잠시라도 일단 소멸을 시키셨으면 좋겠고요. 7854님 지나간다는 말이 힘이 되네요. 걱정도 나쁜 일도 다 지나간다. 그죠? 그럼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중요한 건 좋은 일도 심지어는 다 지나가니까 좋은 시절 보내고 있을 때는 주변에 좀 나의 좋은 것을 좀 많이 나눠주려고 하면서 그리고 또 나쁜 일이 있을 때는 그래 좋았던 시절도 지나갔듯이 지금 이것도 또 지나가고 또 한 번 또 좋은 날이 또 오겠고 이렇게 파도 넘나들듯이 우리가 잘 흘러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버티면서 산다는 느낌보다는 흘러가듯이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이고요. 오늘은 특정 코너나 게스트 없이 부엉이들이랑 저랑 오붓하게 노는 날입니다. 밀린 수다 또 털어놓고 싶은 얘기 다 좋고요. 듣고 싶은 노래도 환영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별밤 1, 2부는 3일 제약, 우뚜기 카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워킷, 롯데렌탈,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와 함께합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력

0: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 8월 한 달 별밤에서 펼쳐지는 아주 특별한 라이브 썸머 페스타인 별밤. 두 번째로 별밤을 찾아온 아티스트는 밴드 신인류. 8월 13일 목요일 밤 가든 스튜디오에서 함께하세요.

찍을 수 있게 돼서 행복한 하루였습니다라고 예, 지난 이거 어제였죠? 바로 북토크 또 후기를 보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별밤으로 또 좋았다라고 사연 보내주셨다고 해요. 감사합니다. 꽤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조성현님은요, 별이 빛나는 밤에 김이나님 처음으로 출석해 봅니다. TV에서 많이 봤지만 미니로 첫 인사드립니다. 저는 75세 할머니입니다. 목소리도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좀 와주세요. 진짜로. 우리 시니어 부엉이들의 다양한 시각과, 제가 미처 모르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생각, 다 너무 궁금해요. 예, 입체적이고 풍성한 이야기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841님, 야간 산행 후 하산하는 길입니다. 땀 흠뻑 흘려서 정말 개운하네요. 뜨거운 여름 이열치열로 이겨냅시다. 미래도시 젊은 충주에 사는 개똥부리? 개똥불씨래요. 예. 사진 보이셨는데 진짜 멋있다. 진짜 미래도시네? 이거 현재 도시가 아닌데? 약간 애니메이션 막에 나오는 미래 도시 같아요. 사진을, 야경을 찍어서 보내주셨거든요. 산행에서 찍으신 것 같은데. 충주가 저렇게 멋있구나. 산에서 바라본 풍경으로. 이 진짜 덕분에 봤습니다. 근데 오늘만 해도 진짜 좀, 저도 오늘 운동을 했는데, 진짜로 한풀좀 꺾였네 싶은? 더운데, 우리가 너무 더위에게 근데 너그러워진 것 같기도 해요. 지난 한 1, 2주가, 거의 뭐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살짝 몇 도만 꺾여도 약간은 살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3803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 금, 토, 일에 3년 만에 여름 휴가로 친구들과 강원도 고성 여행 다녀왔습니다. 3일 놀았더니 가게 일거리가 산더미라 12시간째 일하는 중입니다. 그래도 어제까지는 행복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여행은 저는 항상 그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또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들이랑 빨리, 단체방 파가지고 다음 여행 계획 멀더라도 세우세요. 노래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의 주말 이야기 또 오늘은 뭐 했는지 문자랑 미니로도 보내주시고요. 데이식스의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카니발의 그땐 그랬지 들었습니다. 정희경님, 별밤에서 초대해 주신 덕분에 어제 대장봉 북토크 잘 다녀왔어요. 이승윤 씨와의 티키타카가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워킹맘의 무료한 일상에 작은 쉼표 하나를

0: Snapsy.
1: 데이식스의 행복했던 날들이었다에 이어서 조금 전 6시에 나온 키키의 신곡 Pop Off, Pop Off 듣고 오셨습니다. 이혜원님, 모처럼 쉬는 월요일이었습니다. 집에서 뒹굴거리며 하루를 보내려 했는데 사촌동생이 같이 드라이브 나가자고 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덕분에 가까운 외곽으로 나가서 콩국수도 먹고 1100살 은행나무도 보고 즐거웠답니다. 1100살 은행나무요? 어디 얼마나 멀리 가서 볼 수 있는 나무였어요? 그런 나무는 가까이 갈, 막 완전 가까이는 못 가게 막 둘러놓는데 맞죠? 사람들이 막 그런 막 기운 받는다고 가서 너무 많이 만지고 이럴 것 같긴 해. 저는 몇백 년 된 나무만 봐도 와, 너무 신비로운 기운은 모르겠고 기분이 들던데 혜원님은 어떠셨어요? 문지윤님, 간만에 러닝 중에 듣고 있어요. 여름밤에는 별밤이죠. 요리하다가 화상 입어서 몇 주 고생했는데요. 의사쌤이 이제 병원 그만 와도 된대요. 세상에, 몇 주나 고생할 만큼이었으면 화상을 꽤 크게 입으셨네요. 근데도 러닝도 열심히 계속 하신 거예요? 아, 간만이라고 하셨구나. 아유, 더운데 상처 덧날라요. 아무튼 이제 병원은 그만 와도 될 정도로 완전히 나으셨으니까 괜찮은 거겠죠? 조심.

조심하세요. 요리하는 분들 은근히 많이 다치시더라고요. 김미애님은 언니 라섹 4일 차인데 좀 쑤셔요. 남편이 퇴근을 아직 못해서 오늘 제 수다상 된 언니예요. 라고. 어우 미애님 아프겠다. 나랑 오늘 놀아요. 많이 늦으신데.

0: 똑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지난 일요일 보고 싶던 전시가 있어서 박물관에 다녀왔다. 개관 시간에 맞춰 입장했더니 사람들로 붐비기 전에 여유롭게 둘러볼 수 있었다. 관람하고 나오니 어느새 12시. 장렬하는 태양 덕에 버스 정류장까지 고작 횡단보도 두 개 건넜을 뿐인데 내 얼굴은 잘 익은 토마토가 돼 있었다. 다행히 얼마 안 있어 내가 탈 버스가 도착했고 자그마한 몸집에 한 할머니와 같은 버스에 올라탔다. 할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나에게 말을 거셨다. 아가씨는 어찌 그리 피부가 하얗냐고. 모자를 자주 쓰고 다녀서 그런 것 같다는 내 대답에 할머니는 당신도 젊었을 적엔 뽀얗고 예뻤는데 아프고 나서부턴 다 사라지더라고 넋두리를 하셨다. 그리고 얼마 후 또 다른 할머니 두 분이 타시면서 승객 네 명 간의 소소한 수다가 이어졌다. 어딜 가시기에 그리 큰 짐을 들고 가느냐부터 시작해서 날이 더우니 뭘 먹어도 입맛이 없다는 얘기, 아들 내외가 손주들 데리고 지난주에 다녀갔다는 소식 등등. 한낮의 버스는 한적했고 할머니들의 소박한 웃음 섞인 이야기는 나를 웃게 했다. 서로 처음 만난 사이지만 그 속에서 오가는 다정함을 건네받았다. 올여름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김현철, 윤상, 이현우가 함께한 A Breeze of Memories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안녕들한가요는 최선영님이 보내주셨고요. 햇빛을 피해 내리는 문 뒤쪽에 옹기종기 모여앉은 4명의 수다. 그날 오후 부산 134번 버스 안 풍경은 올여름 제가 본 가장 아름다운 풍경으로 새겨졌습니다. 기사님이 거 좀 조용히 갑시다 하실 법도 한데 참아주셨던 거겠죠? 그 마음까지 다정하게 느껴진 날, 끝모르는 무더위와 별개로 마음이 따뜻해지던 날이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요런 풍경 참 이제 왜 영화 드라마 같은 데서 보고 본 적이 있나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버스에서는 본 적이 없지만 사우나에서 종종 봤던 것 같아요. 이게 거기서는 어쩜 이렇게 서로들 자연스럽게 대화들을 나누시는지 저희 할머님 특히 저 이렇게 은근히 붙임성이 좋으셔가지고 주로 아이스 브레이킹 소재는 당신의 나이입니다. 예. 이게 몇 살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일단 놀래거든요. 저희 할머님이 뭐 객관적으로 봐도 좀 많이 젊으신데 나이가 드실수록 그걸 더 즐기고 계세요. 지금 요새는 이제 아흔 중반이신데 사람들이 얼마나 놀래는지를 보면서 그걸 좀 행복 삼으시는 것 같은데 오랫동안 그렇게 행복 삼으셨으면 좋겠네요. 7401님, 한 분이 말 붙이면 어느새 이야기가 이어지는 버스 안 풍경이 그려지네요. 그러니까요. 약간 그림 한 폭 보는 것 같은 기분 또는 필름 사진 구경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따뜻한 사연 보내주신 최선영님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안녕들 한가요는요. 부엉이들의 몸과 마음이 안녕했던 날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 별방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연 보내주시는 동안 달인의 하우 듣고 올게요.

0: 달인의 하우 이어서 성시경의 잊혀지는 것들에 대하여 듣고 왔습니다. 이현정 님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충주 하늘 너무 예뻐요. 고약한 날씨에 보상처럼 아름다운 노을 보고 기분 좋아졌어요. 아 오늘 저는 고카페인 음료가 땡겼는데 꼭 참고 이온 음료 마셨어요. 대장부엉이 칭찬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칭찬합니다. 이렇게 덥고 땀 많이 흘릴 때 이온 음료가 생각보다 우리 몸에 해주는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런 날이 있을 때는 꼭 막 이온 음료를 맛있어서 먹지는 않잖아요. 근데 살려고 챙겨 나가가지고 먹습니다. 잘하셨고요. 페리엘님께서 안녕하세요. 북유럽 노르웨이 거주 중인 청취자입니다. 여긴 여름이라도 평균 기온 13도 정도로 약간 쌀쌀하답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이라 아직 환해요. 밤 10시까지도 백야라 하루가 이틀 같아요. 한국의 무더위가 생각나는 날이네요. 라고 완전 낯선 풍경 소식 전해주셨어요. 페리엘님 반갑습니다. 세상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무더위 한밤에 무더위가 또 문득 그리워지는 날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사연 지금 또 뭐하고 있는지 어디 계시는지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0: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3: 혹시 오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면 감정 걷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의도적으로 10분간 빠르게 걷는 건데요.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지나친 피해의식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또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늘려 생각 정리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상담실 밖에서 더 가깝게 마음 산책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월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날씨가 놀랍게도 살짝쿵 한풀 꺾였어요. 입추 매직 웬 말이냐. 요번에 올여름은 어림없다 생각했는데 약간 진짜 거짓말처럼 살짝 좀 다르죠, 여러분. 허소영님, 산책 나왔는데 열대야 열기에 식은 바람이 싱그럽게 느껴지네요 라고 보내주셨고, 이세라님은 여기 부산 해운대예요. 3일 전부터 태풍 영향인지 바람이 많이 불어요. 저녁엔 제법 선선해져서 진행이 참 좋아요. 제이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노래 생각이 불쑥 나더라고요. 같이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좋습니다. 2부 마무리하면서 제이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8월은 기온이 크게 오르며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고 독성도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휴가철 산행이나 야외 활동 중 벌소임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피하고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야외에서 벌집을 건드렸다면 무리하게 팔에 휘저 쫓으려 하지 말고 머리를 감싼 채 신속하게 20m 이상 대피해야 합니다. 혹시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죠. 작은 벌 한 마리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8월. 낯선 야외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0: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브루노 마스의 I Just Might 들으면서 월요일 별밤 3부 시작했습니다. 7321님께서 온 가족이 태안으로 여행 갔다가 다시 집인 순천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남편이랑 학창시절 별밤 들었던 추억 얘기하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긴 시간 운전하고 있는 남편 고마워. 어머니, 아버지, 승재, 수환이 모두 사랑해. 남편이 좋아하는 브루노 마스의 I Just Might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셔서 들려드렸거든요. 노래 나오는 순간 직감하셨을까요? 7321님의 사연이 소개될 거라는 것을 지금도 듣고 계시겠죠? 여기에 아주 진하게 별밤 추억까지 얹으시라고 선물도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3부로 넘어왔습니다. 남은 한 시간은 부엉이들이 듣고 싶은 노래랑 아무 이야기, 별밤에서 나누고 싶은 어떤 얘기든 좋아요. 그런 것들로 채워갈 거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별밤 3, 4부는 미분당, 현대해상화재보험, 오뚜기카레, 음주 후엔 티맵대리, 환인제약, 주식회사 해리즈하보해, 에어비앤비와 함께합니다.

0: 분담.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월요일 별밤 부엉이들의 실시간 이야기랑 신청곡들 이어서 듣고 있습니다. 6559님께서요. 대장부엉, 아, 저 지금 인류애가 바사삭 됐어요. 여기가 2중주차, 3중주차까지 하는 곳인데요. 안쪽에 자리가 남아도는데 다들 내일 아침에 쉽게 출차하려고 밖에다가 대요. 차 6대를 밀어서 테트리스하고 문자 보내네요. 아, 그거 너무 진짜 힘든 일이에요. 가끔 이 주차난 있는 곳에 살 땐 다른 게 다 마음에 드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이사 가고 싶을 때가 있었다니까요. 아유, 세상에.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특히 이게 주차장에 열기가 또 많이 앵겨 있을 때가 있잖아요. 요새 같은 때에는 지금 땀 뻘뻘 흘리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유, 빨리 올라가서 푹 쉬십시오. 2021님은 아빠가 얼마 전에 운동 겸 배달일을 시작하셨어요. 적성에 잘 맞는다고 좋아하시는데 그래도 걱정되는 게 자식 마음인지라 안전하게 잘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마지막 축제 신청할게요. 아빠가 서태지와 아이들 2집 음반 좋아하시거든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도 서태지와 아이들 2집 참 좋아하고 그중에서도 마지막 축제를 제일 좋아해요. 어쩜 이렇게 아빠의 취향을 자세하게 꿰고 있습니까? 이거 너무 달콤한 이야기인데 은근히 잘 모르는데 어릴 때는 아빠, 엄마의 구체적인 취향. 전호진님은 어느덧 제 학창시절 마지막 여름방학도 일주일 남았네요. 내일이면 수능이 100일 남아요. 물론 저는 수시 지원할 거라 최저 등급만 맞추면 돼서 이렇게 라디오 사연 남길 여유도 있네요. 전국의 고3 친구 여러분, 우리 100일만 더 참고 달려요. 자두의 고어헤드 신청합니다. 고3들 고어헤드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제 내일부터가 D-100이군요. 고3분들께 저도 이제 지금부터 100일 내내 화이팅 드릴 테지만요. 슬슬 웜업을 해봅니다. 신청곡 두 개죠. 서태지와 아이들의 마지막 축제 그리고 자두의 고어헤드까지 들을게요.

자두의 고어헤드 들었고요. 그 전에 서태지와 아이들의 마지막 축제 들었는데요. 그 노래 나갈 때 전보현님이 그 시절 노래방에서도 꼭 부르던 최애곡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보현님도 마지막 축제 최애곡이었군요. 저 노래 좀 이상하죠? 뭔가 그때 이 노래를 들었을 때가 제가 아마 중학생 때쯤이었을 텐데 그때만 해도 제가 막 그 축제라는 것에 참여해 본 적도 없고 구경해 본 적도 없는데도 그냥 내가 어떤 노을 지는 곳에 있고 관람차가 돌고 있고 노을 진 하늘 위에 폭죽이 터지는 그런 상상이 계속 되는 노래였어요. 이 노래 들으면은 가보지도 않은 그 어떤 날의 축제가 계속해서 생각나요. 0693님, 아 진짜 빨리 너무 엄청난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굉장한 피곤함이 몰려오는 월요일이네요. 저만 이렇게 피곤한 거 아니죠? 은근슬쩍 고양이 자랑 한번 해봅니다. 고양이의 하품의 순간 포착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아시죠? 라면서 좀 너무 예쁘고요. 삼색 고양인데 분명히 이게 스트릿캣인데 얼마나 잘 관리를 하시고 키우셨는지 모질이 반질반질 완전 사모님 또는 도련님인가? 와 너무 예뻐. 지금 너무 예뻐요. 삼색님 이름은 뭐냐고요. 왜 이름도 안 가르쳐주세요. 아 서운하네. 이거 좀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부엉이들도 이 예쁜 삼색이 좀 볼 수 있게 별밤 SNS에 올리게. 그리고 지금 또 굉장한 사진이 또 있어요. 여러분 둘이 어쩌 이렇게 말도 안 돼. 7546님이고요 일단 원래 야간 근무하면 매일 듣기만 하다가 퇴사하고 에어컨 밑에서 댕댕이 쓰다듬으며 별밤 들으니 천국이네요. 저번에 셔틀버스 기사님 선물 추천 부탁드렸는데 성심성의껏 추천해주신 부엉이분들과 대장봉 너무 감동이었어요. 별밤 들으면서 항상 많은 에너지 얻고 인류에도 충전해가는 것 같아서 고맙단 말하고 싶어요. 그때 그래서 결국 잘 하셨어요? 우리 막 뭐 어디 이렇게 대롱대롱 달아놓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함께 추천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강아지가 사람 얼굴이 약간 AI 합성된 느낌이에요. 이게 한 중형견 정도 되나? 아 얘는 또

너무 사람 같아. 앞니가 살짝 드러나 있는 게 정말 너무 킹받고 귀여워요. 요 사진도 혹시 허락해 주실 수 있으면 이게 여름밤 행복이다 그 자체거든요. 이 사진이 다 같이 부엉이들이랑 볼 수 있게 아까 하품 고양이랑 이 앞니 강아지랑 두 사진 다 올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도 이거 보고 싶죠? 보고 싶죠? 얘도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여러분 반려친구들을 항상 자랑해주세요. 강은아님, 양다일의 그해 여름밤 신청합니다. 제가 원하는 여름 분위기 노래예요. 올해는 너무 펄펄 끓는 폭염이 길어서 슬펐는데 오늘은 좀 나은 것 같아요. 남은 여름이 이 노래처럼 잔잔하게 지나가기를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근데 벌써 사람 마음 간사한 게 아 이제 여름 가네 싶으니까 또 서운해요. 저는 벌써. 여름 지금 살짝 지나는 갔어요. 이렇게 우리 정면을 지나서 물론 아직 근처에 있는데 그 몇 번 더 덥겠지만 그래도 지금 일단 우리는 여름에 등을 보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약간 서운합니다. 7401님 선풍기도 필요 없을 만큼 선선한 밤입니다. 이한철 박세별의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셔서 요 두 곡 이어서 들을게요. 양다일의 그해 여름밤 이한철 박세별의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월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부부분이 사연을 보낸 게 나란히 도착했대요. 4032님이 먼저 결혼하고 처음 아내 회사까지 픽업 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제가 초보 운전인데 30분 거리를 정말 힘들게 가고 있어요. 서울길 너무 무섭네요. 부디 안전히 도착하기를요. 이라고 보내주셨고. 그러니까 두 부부가 나란히 보낸 게 아니라 다른 부부. 또 나란히 보내주셨다 그래갖고. 당연히 그럼 부부가 둘이 앉아서 보낸 줄 알았어요. 부부 중에 한 분씩인 거죠. 예. 그럼 그냥 유부 부엉이들이 나란히 보낸 거죠, 이건. 예. 김상태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한 지 3개월 차 신혼부부입니다. 한창 달달할 때지만 저희도 부부싸움이란 걸 해봤네요. 주말 동안 같이 있었으나 말 한마디 안 했거든요. 극적 화해 기념으로 퇴근 후 드라이브 나왔다가 이제는 집에 가서 샤인머스켓에 위스키 한잔 하려고 합니다. 여기 부엉이님들도 싸우지 말고 행복하세요. 샤인머스켓에서 위스키 너무 분위기 있습니다. 근데 달달하니까 또 싸움도 하는 거예요, 상태님. 약간 서로 그러려니 하는 때가 와서 또 싸움이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화해할 때 터지는 그 나오는 종류의 도파민은 그 무엇도 대체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 행복해요. 요새는 화해할 일이 없어서 뭐 다행이라고 볼수 있죠. 왜냐면 싸움 자체가 제 주변에서 저를 두고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니까. 근데 화해라는 건참 기분 좋은 일이에요. 두 우리 유부 부엉이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4579님, 저희 남편은 늘 별이 빛나는 밤에 시간을 맞춰서 설거지하는 게 낙이자 루틴인데요. 지금도 대장부엉 목소리와 설거지하는 물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을 채우네요. 이나님 목소리를 좋아하는 우리 남편을 위해서 노래도 신청해요. 보이넥스도어의 12378 들려주세요. 이야, 진짜 약간 이제 듣고 계실까? 남편은 듣고 계셔서 이런 얘기 너무 잘 남편분을 뭐랄까 조련하시는 느낌. 너무 아름답게 설거지를 시키셔. 물론 시키시는 게 아니라 남편분이 너무 다정하신 분인 것 같고, 왜 그렇게 다정하겠습니까? 4579님이 한게 있으니까. 두분또 아름다운 부부군요. 앞으로 4579님도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남국현님, 얼마 전이 해체했던 제 최애 그룹 7주년이었는데 멤버들이 모여서 같이 라이브 방송을 해줬어요.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한 자리에 모인 걸 보니 열심히 팬 사인회 다니던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최애 그룹이 사라진다는 건 슬프지만 그래도 그 추억은 가슴속에 영원히 남나 봐요. 신청곡은 로켓펀치의 루시 드림입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소중한 추억을 그래도 이렇게 가끔씩 뭐 어떤 활동을 하고 말고를 떠나서 오랜만에 멤버들이 뭉쳐서 뭔가를 해줄 때그 에너지가 진짜 커요. 최근에 이제 클릭비 분들이 또 멋있게 활동을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약간 눈물 맺히면서 또 따뜻하실까요? 국현님도 그런 시간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신청곡 이어서 들을게요. 보이넥스도어의 12378, 로켓펀치의 루시드림.

보이넥스도어의 12378 이어서 로켓펀치의 루시 드림 들었습니다. 로켓펀치 듣는데 국현이 약간 눈물 그렁그렁 했을 것 같아요. 3216님, 복싱학원 마치고 집에 가면서 듣는 중이에요. 갱년기 우울감이 좀 심해서 힘들어하니 동생이 저를 복싱학원으로 끌고 가서 2주째 다니는 중이네요. 온몸이 아프지만 그래도 딴 생각 안 하고 땀 흘리니까 시원해요. 덕분에 이 시간에 라디오도 듣습니다. 선곡도 제 취향이고 대장봉이도 제 취향이네요. 인사가 늦었어요. 반가워요. 라고. 어우, 반갑습니다. 저 취향에 맞아요. 앞으로 자주 놀러 오세요. 복싱학원, 저도 복싱을 배우고 싶다라는 결심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 저는 기능성 트레이닝 쪽으로 빠졌지만 궁극적으로는 복싱이 가장 내 몸에서 파워를 생성해내기도 하고 또 빼기도 할 줄 아는 그런 기술을 얻게 될 운동 같아서 너무 한번 배워보고는 싶어요. 그 전에 체력이 좀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316님은 체력은 그래도 은근히 좀 받쳐주는 상태였나요? 궁금해요. 복싱 일지도 좀 보내주시고요. 천민지님, 화사의 굿 굿바이 신청합니다. 아들이 요즘 이 노래를 듣고 부르길래 옆에서 같이 자주 들어요. 그러다 같이 부르기도 하는데 남편이 옆에서 질투를 하네요. 라고 너무 사랑스러운 풍경 보내주셨어요. 4588님은 며칠 전에 논산에 아들 보러 다녀왔어요. 입수할 때만 해도 흔들리는 눈빛으로 손 흔들던 아들이 훈련소 퇴소식에서 씩씩하게 인사해 주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먹고 싶다던 고기 구워주고 몇 시간이나마 편하게 쉬게 해줬더니 돌아설 땐 마음이 무겁지 않았답니다. 어느새 듬직해져가는 아들을 보며 세월을 체감하기도 해요. 아들이 좋아하는 10cm의 너의 닿기를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듬직해가는 아들을 보며 체감하는 세월이라니. 그것은 결코 버겁운 게 아니라 너무 아름다운 느낌일 것만 같습니다. 4588이 너무 고생하셨네요. 그렇게 듬직한 아드님 하나 키워내시느라. 아유, 두 분 다 아들 생각하면서 신청곡 보내주셨죠? 화사의 굿굿바이 그리고 10cm의 너에게 닿기를.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0: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8월 10일 월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까 우리 오프닝에서 걱정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와, 그게 딱 2시간 전인데 무슨 한 며칠 전 같지 않아요? 느낌이? 김동희 님이 그 얘기에 대해서 보내주셨는데 얼마 전에 읽은 글인데 걱정의 대부분은 잠자리에 일찍 들기만 해도 사라진다. 밤에 걱정하기 시작하면 꼬리를 물면서 커지는데 일찍 자고 다음날 맑은 정신으로 다시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별밤 끝나면 우리 모두 자요 라고 너무 귀엽게 보내주셨는데 너무 맞는 얘기예요. 걱정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하고 있는 게 걱정인지 뭐 대비 또는 계획인지 잘 생각해보세요. 대비나 계획이라면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탁 과감하게 덮으시고요. 그냥 걱정과 상상이라면 끊어버리십시오. 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리고 내일 우리에게 오는 새로운 하루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또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 끝곡으로 오웬의 굿나잇 들려드릴 거고요.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배우 이성경입니다. 처음 모델로 데뷔했을 때는 어떤 의도로든 사람들이 던진 평가에 몸도 마음도 멍들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의 시선이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순 없으니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존재는 이미 그 자체로 사랑받을 만한 특별한 존재라는 걸 믿고 있었거든요. 세상의 잣대에 스스로를 가둘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로 깎여나갈 만큼 결코 무르지 않으니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부실한 신축? No.
6: 튼튼하게? Yes.
5: 대충한 리모델링? No.
6: 제대로? Yes.
5: 무너진 외벽? No.
6: 새롭게? Yes.
5: 헌집 줄게 새집다워.
6: 주식회사 해암.
5: 신축, 리모델링, 외벽까지.
6: 새집처럼 내 집처럼 짓습니다. 주식회사 해암.
7: 깊은 산골의 여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전설 설운도. 톡톡 튀는 매력의 트로트 여신 조정민. 그리고 감성 가득한 무대의 이룬혜. 인기 가수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음악여행.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삼척 도개편. 8월 13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TV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트로트 한마당 놓치지 마세요.
8: 94.3 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질문.
1: 친구랑 진짜 친해졌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처음에는 중요한 일이 생겨야 연락하게 되지만 친해지고 나면 점점 연락의 이유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갑자기 웃긴 짤을 보내고 막 먹고

0: 싶은 게 생각나면 초밥, 초코 케이크, 망고 케이크, 복숭아 케이크, 바나나 푸딩, 초코 푸딩, 마늘 바게트 빵, 떡볶이, 치킨, 빙수 먹고 싶다고 보내기도 하고요.
1: 그리고 뜬금없이 단식원 가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0: 결국 친한 사이라는 건 대단한 소식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순간까지 나누고 싶은 사이가 되어가는 게 아닐까요?
1: 서로의 모든 순간에 나와 너의 존재가 당연해질 때 우리는 진짜 친한 친구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희 콘치즈처럼요.
0: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이즈나 최정은,
1: 저는 유사랑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8월 10일 월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1: 오늘 첫 곡은 투어스의 너의 이름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오늘요. 오늘로 무려 2주차 DJ가 된 여러분의 랑디 이즈나의 유사랑
1: 쩡이디 최정은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고 오셨나요? 저희는 아주 멋있는 무대도 하고 왔는데요.
0: 맞아요. 그리고 또 저희 팬 여러분, 나야분들의 2주년 축하 파티도 저희가 했었거든요.
1: 맞아요.
0: 저희가 동물로 변신해서 막 축하 공연도 하고 케이크 파티도 하고 그리고 또 다음 날은 멋있게 무대도 하고 왔습니다.
1: 맞습니다.
0: 주말에 친구랑 시간 보낸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렇게 드려봤어요. 친구랑 진짜 친해졌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 쩡이디는 어떻게 생각해요?
1: 저는 밥 먹을 때 무슨 말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는 그게 맞아. 완전 친해졌다고 생각합니다.
0: 맞아요. 저도 약간 친구랑 이렇게 걸어갈 때 아무 말 안 하고 약간 핸드폰 하고 걸어가도 어색하지 않을 때 진짜 친해졌구나 느끼는데
1: 머릿속으로 아 무슨 말 할까 맞아. 이 생각이 안 들면 진짜 찐친이 된 것
0: 맞아,
1: 같아요.
0: 맞아 맞아. 9849님께서 제가 친구랑 친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조용해져도 그 순간이 어색하지 않을 때 같아요.
1: 완전 우리랑 똑같은 생각이네요.
0: 똑같으시네요.
1: 5495님께서 친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나까지 진심으로 기쁠 때 진짜 소중한 존재가 됐다고 느껴요. 콘티즈는 서로 언제 친하다고 느끼나요? 오.
0: 나는 최근에 정은이랑 쇼핑을 갔었는데 그때 저희가 택시를 탔거든요. 택시 안에서 아무 말 안 하고 서로 핸드폰 하고 있어도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약간 오 친해졌다라고 생각했었어요.
1: 맞아요. 그리고 저는 하나가 더 있는데 저는 쇼핑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보다가 뭔가 사랑이랑 어울리는 게 있으면 항상 사랑이한테 이거 잘 어울린다, 이 브랜드 잘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0: 맞아. 정은이 덕분에 패션을 좀 많이 알아갑니다. 저는. 이정현님께서 오늘도 야간 자율학습이라서 교복 느낌이네요. 오늘도 학생회장과 학걸 느낌이 추금이었나요? 라고.
1: 완전 정답입니다.
0: 맞아요. 저는 완전 넥타이를 이렇게 끝까지 잠그고 이렇게 첫사랑처럼 저는 생머리를 이렇게, 하고 왔는데
1: 저는 단추를 풀고
0: 어머!
1: 이런 느낌
0: 핫걸이죠.
1: 고아라님께서 콘티즈 오늘 너무 예쁜데 첫사랑 조정미 있다.
0: 오늘의 비주얼 자랑. 1749님께서 월요일이 너무 싫은 직장인 나야인데 오늘만큼은 친한 친구 콘치즈 DJ 볼 생각에 행복한 월요일이었어요. 콘치즈 아가들 오늘도 화이팅! 이라고 화이팅! 보내주셨습니다. 화이팅!
1: 2주차라 조금 긴장되는데요. 그래도 오늘 신나게 즐겨보겠습니다.
0: 또 며칠 이렇게 친친방 안 했다고 너무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1: 맞아요.
0: 여러분. 그래도 오늘 진짜 행복하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친친방 야간 자율학습이 있는 오늘은 지난주처럼 선착순 출석부터 불러보겠습니다.
0: 그리고 콘치즈의 하루 소식도 언박싱 해볼 거고요. 2부에서는 저희 추천곡도 들으실 수 있어요.
1: 3부는 반말 모드 아시죠?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이 있다면 미리 남겨주세요.
0: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또 오늘 교환 얘기는 제가 직접 써왔는데요. 저의 하루가 궁금한 분들은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0: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어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보러 와주세요.
1: 그럼 이제 출석 부르러 가볼까요?
0: 어떤 닉네임이든 정성껏 읽어드립니다. 방송 시작하자마자 문자로 출석해준 선착순 10명
1: 출석 부를게요. 친친방 출석 부입니다.
0: 먼저 0번 유사랑 아잉.
1: 0.5번 최정은 아잉.
0: 그리고 1번 어이 쩡태식이 랑태식이 드디어 돌아왔구나. 기다리느라 목 빠지는 줄 알았다고 님.
1: 2번 친친방에 누가 돌아왔게. 그래 오늘도 나야들 기독이 랑디 쩡이디가 돌아왔다 님.
0: 3번 언니 좋아하는 마음이 커졌어. 진짜 커. 막 공룡만 해 님.
1: 4번 막부부를 왜 사 나의 귀염뽀짝 러블리 프리티한 이준아 공주님들이 내 심장을 펼쳐주잖아. 미치겠다 이 여자들 님.
0: 5번 야 유사랑 최정은 너 뒤에서 칭찬 다 듣고 있어. 행실 조심해. 야 내 주변 사람 싹 다 너 좋아해. 눈치 챙기고 살아 님.
1: 6번 내 아기 공주들 기다리느라 목 빠질 뻔. 쩡이디랑 랑디 기다리느라 월요일도 힘들지 않았어 님.
0: 7번 사랑이랑 정은이의 보라트를 보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해진다네요 님.
1: 8번 이즈나의 효능 어린이 성장 성인 골다공증 예방에 좋습니다. 위에 부담도 없으며 몸과 마음을 개운하게 해줍니다. 빈혈 예방, 다이어트,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돼요. 특히 여성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생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님.
0: 9번. 얘들아 뭐라고? 잘 못 들었어. 네 얼굴 보느라. 아 뭐라고? 아 진짜 미안. 아 네 얼굴 보느라 잘 못 들었어. 어? 뭐라고? 아 근데 사랑아 정은아 너희 진짜 예쁘다 오늘 님.
1: 마지막 10번. 아, 쩡이띠랑 랑디가 아궁빵 해주면 진짜 좋겠다. 와 진짜 좋겠는데. 아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아 최정은이 사랑 아궁빵 시간 나면 볼지빵 또님. 시간이 남았어요.
0: 이상 손빠른 10명 출석체크 완료. 소개된 분들에게는 선물 보내드리고요.
1: 친친방은 이외에도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합니다.
2: 티어실원스야 딱 한 번만 티어실원스야 싹 한 번에 티어실원스야 무조맨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술 마시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

자녀의 마음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친밀한 경험은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는 힘을 키워줍니다. 하루 10분, 자녀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리고 풀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 상담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개봉해봅니다.
0: 하루 언박싱. 똑똑 동그랑이님 계세요? 여기 바다 건너 뭔가 동글동글한 게 많이 도착했네요.
2: 드디어 왔군요. 사랑의 하루 언박싱 바로 들어갑니다. 해외에서 시킨 왁부볼이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다.
0: 진짜? 진짜 도착했어?
2: 아, 근데 제가 정말 많이 시켰는데 하나만 도착을 했고 아직 여섯 개는 배송이 오고 있어요.
0: 하나 부셨어요?
2: 하나를
0: 혹시?
2: 제가 바로 부셔봤는데 와 진짜 그 기다림 보람이 있는 진짜 그 정도의 왁부볼이었어요.
0: 그걸 실제로 제가 봤어야 했는데.
2: 제가 여섯 개가 오면은 꼭 같이 할게요.
0: 좋아요. 근데 소리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2: 그게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밖에가 이렇게 쫀득쫀득하거든요. 이렇게 쫀득쫀득하다가 안을 부수면 이렇게 사베트가 이렇게
0: 진짜 말
2: 이렇게 부서지는데 진짜 좋아요.
0: 진짜 왁부볼 소리 같았어요.
2: 아 정말요? 왁부볼이었어요. 몰랐죠?
0: 어딨어요 왁부볼?
2: 아 제가 숨겼어요. 아 근데 정말 아쉽게도 그게 피가 얇고 왁스가 되게 두껍거든요. 그래서 소리는 좋은데 금방 빵구가 나더라고요.
0: 아~
2: 벌써 찢어졌어요.
0: 그래도 나머지가 있으니까.
2: 네, 다음을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음 언박싱은 쩡이네 차례입니다. 어? 어디서 꽝 소리가 내리는 것 같은데 이거 뭔가요?
0: 아, 조심하세요. 굉장한 게 들어있답니다. 정말 굉장한 게 들어있어요.
2: 무서운데?
0: 정은이의 하루 언박싱. 대왕 초콜릿 피규어 깡을 드디어 했다. 설마 치타가 나오겠어 하고 그냥 대충 열었는데 치타가 나왔어요. 아니 진짜로 나올 줄 몰랐어요.
2: 너무 귀여워.
0: 진짜 귀엽죠. 제가 이제 스케줄을 하루 마무리하고 아 저거 언제 뜯지 하다가 아 그냥 뭐 치타가 나오겠어 설마 하고 그냥 대충 막 이렇게 까서 초콜릿도 냠냠 했거든요. 근데 초콜릿이 너무 맛있어서 이거를 늦게 깠어요. 그래서 기대감이 없었는데 이게 열자마자 노란색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거를 꼭 친친방에서 최초 공개를 해야겠다 해서 팬분들도 이번이 최초 공개입니다.
2: 너무 귀여워.
0: 여기서 근데.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2: 넌 치타 운명이야.
0: 운명이야.
2: 너무 귀여워요.
0: 여기 치타 한 마리 더 있어요.
2: 어 치타가 할 말 있대요.
0: 네?
2: 한번 얘기해 주세요.
0: 와우.
2: 귀엽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의 하루도 같이 언박싱 해볼게요.
0: 9849님 교복 입은 콘치즈 모습을 보니 문득 제 학생 때가 떠올랐어요. 그 당시 하교하고 옥상에 올라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항상 듣던 최애곡이 있었는데 가사가 정말 예뻐서 쩡이디 랑디와 함께 듣고 싶어 신청합니다. 오마이걸의 I found love you. 콘치즈에게도 학창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가 있나요? 그리고 학창시절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도 궁금해요. 어? 정말 낭만 있는데요?

0: 거를 해본 분은 처음 봤어요.
1: 그러니까 사실 옥상에 올라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 저기 약간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은데 옥상에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0: 한 번도 안 올라가 봤던 것 같아요.
1: 요즘에는 옥상이 다 잠겨 있어서 저런 추억이 잘 없는데 너무 낭만적이시네요.
0: 맞아요. 뭐 옛날 감성의 학교물 드라마를 보면 옥상 위에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맞아요. 저도 한 번쯤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실제 경험을 겪어보신 분을 들으니까 너무 낭만적인 것 같아요.
1: 저는 학창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가 지금 딱 생각나는 게 사랑을 했다였던 것 같아요.
0: 진짜요?
1: 약간 그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유행이 엄청 했었잖아요.
0: 아 맞죠 맞죠.
1: 저 그래서 갑자기 확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0: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저는 윤미래 선배님의 메모리즈라는 노래인데 이게 진짜 너무 좋은 노래인데 아빠가 이제 그 노래를 카피해봐라 하면서 가사지를 이렇게 주면서 한번 외워보라 랩이거든요.
1: 진짜.
0: 그래서 그때 추억이 생각나네요.
1: 랩 궁금한데 혹시 한 소절 가능하신가요? 랩. Ayo.
0: If I fall two times, I'm come back on my world. 절대로 포기하지 and that's my world.
1: 오 멋있다. 멋있네요.
0: 당황스러웠어요.
1: 아 근데 역시 랩도 잘해요.
0: 감사합니다.
1: 장원님 못하는 게 없습니다.
0: 예이.
1: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갑니다.
0: 9849님의 신청곡 오마이걸의 I Found Love.

0: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9849님의 신청곡 오마이걸의 I Found Love 듣고 왔습니다.
1: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삼육식품에서 삼육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 그럼 실시간 문자 더 만나볼까요?
1: 이수빈님께서 주말에 이즈나 가요대전 무대하고 왔잖아요. 후기 알려주세요. 맞아요.
0: 저희가 이번 가요대전 썸머 무대에서 약간 여름, 완전 여름여름한 시원한 무대를 보여드렸는데 진짜 많은 나야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진짜 행복하게 무대하고 온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썸머여서 저희가 바다의 파도 소리도 편곡 넣어서 했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딱 파도 소리가 들리면서 사랑이 파트에 파도 치는 스카이 나와서 뭔가 기분이 짜릿했어요.
0: 맞아. 너무 잘 어울렸던 그런 편곡이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0: 8231님께서 정이디 어제 무대 코코랑 콜라보 무대 했잖아요. 만약에 사랑이랑 정은이 둘이 같이 유닛 무대를 한다면 어떤 곡이나 어떤 느낌의 무대를 하고 싶나요?
1: 저 진짜 하고 싶은 무대 있어요.
0: 네.
1: 사랑이랑 같이 보컬.
0: 맞아.
1: 보컬 무대를 하고 싶은데 엄청 즐기면서 핸드마이크로 노는 듯한 느낌의 무대를 하고 싶습니다.
0: 저는 저도 보컬 유닛 무대를 같이 하고 싶은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드레스 입고 되게 긴 드레스 입고 무대를 완전 뛰어다니면서 부르는 노래를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낭만적인데?
0: 그렇죠. 이렇게 머리 다 풀고
1: 아, 좋은데?
0: 뛰어다니면서 부르면 너무 재밌을 것
1: 예쁘겠다.
0: 같아요.
1: 예쁘겠다. 2083님께서 혹시 콘치즈 부모님도 라디오 들으셨다고 하나요? 주변 반응 궁금해요.
0: 저번 주 월요일부터 매일매일 듣고 계시는데
1: 맞아요.
0: 아마 지금도 듣고 계실 거예요.
1: 엄마 아빠 보고 있어?
0: 사랑해. 저희 부모님이 이제 라디오 항상 끝나면은 고생했다고 연락이 오고 하기 전에는 피드백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1: 맞아요. 항상 칭찬도 해주시고 이번 주도 화이팅하라고도 연락 주셨답니다.
0: 맞아. 김승관님께서 안녕하세요. 이틀 전에 입덕한 나야예요.
1: 잘 입덕하셨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이제 앞으로 평생 always 함께하는 거예요. 이즈나와.
0: 축하드려요. 정말.
1: 까지.
0: 예.
1: 다른 가수는 없어.
0: 나야 인생에.
1: 이제 나야 인생에 다른 아이돌은 없어. 1725님께서 저번 주에 급식 퀴즈 당첨됐던 고3이에요. 주말에 친구들이랑 쩡이디 랑디가 준 간식 세트 맛있게 먹었어요. 랄라.
0: 나 이거 뭐죠?
1: 저번 주 급식 문제가 쩡이디 초등학교였잖아요. 사실 저도 정은 언니의 고등학교 후배예요. 그래서 언니 나올 때 투표하면서 애들한테 다 투표 동료했는데 데뷔해줘서 고마워요. 정은 선배 너무 좋아해요. 어머! 어머!
0: 어머 이렇게 사진까지!
1: 너무 맛있는 거
0: 드셨네요.
1: 내 학교 후배라고요? 대박인데?
0: 너무 귀엽다.
1: 너무 고마워요.
0: 화이팅!
1: 화이팅!
0: 랄라! 너 이거
1: 그게 뭐야? 랄라! 이렇게 하는 거야?
0: 맞아, 이거 성악 느낌으로
1: 아,
0: 이게 성대가 열려야 돼.
1: 오케이.
0: 같이 할까? 랄라 랄라
1: 이렇게 하는 거 맞나?
0: 맞습니다. 0730님께서 오프닝에서 친구 얘기했잖아요. 친구가 슬프면 나도 슬프고 행복해하기만 해도 제 기분이 좋아지니까 와 진짜 나야랑 친하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찐친인 두 분도 자주 감정 동기화가 되나요? 감정 동기화? 되나요 우리?
1: 우리 되는 것 같은데?
0: 아 뭔가 막 너가 슬프면 따라 슬퍼지기보다 뭔가 슬프면은 이렇게
1: 공감해주는
0: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행복해하면 되게 귀엽게 보는 느낌.
1: 왜 귀엽게 보는
0: 정은이가
1: 거죠?
0: 정말 이렇게 행복하면은 정말 이렇게 텐션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럼 저희 이즈나 멤버들 모두가 아 정은이 오늘 기분이 행복하구나를 느낄 정도로 정말 귀엽습니다. 아,
1: 감사합니다.
0: 더 친해집시다.
1: 그래요.
0: 여기서 더.
1: 네.
0: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야간자율 학습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1: 이번 주 저희 추천곡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도 많이 남겨주세요.
0: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그럼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같이 불러요. 아이콘의 사-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자, 조용 조용. 선생님 없다고 딴짓하지 말고 자습해 자습.
2: 선생님 나가셨지? 그럼 시작해 볼까? 야간 자율 학습. 교실 공기의 흐름을 바꿔봅니다.
3: 몰래 몰래.
2: 조용 조용.
3: 지금은 야자 시간.
2: 공부만큼 재밌는 것들이 쏟아지는 야자 시간. 오늘도 저희가 좋은 노래를 잔뜩 선곡해왔는데요.
3: 플레이리스트 주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0: 사랑이와 아기 치타 쩡이가 고른 나를 치타처럼 치치타타 달리고 싶게 만드는 노래.
1: 툰. 치치타타 굉장히 빨리 달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만큼 들으면 심박수가 오르고 왠지 뛰고 싶어지는 노래. 요즘 저희의 의욕을 샘솟게 하는 노래들 직접 골라와봤습니다.
0: 일단 랑디는 러닝머신이나 러닝처럼 실제로 달릴 때 어떤 장르의 노래를 주로 듣나요? 댄스곡, 힙합?
1: 저는 댄스곡을 많이 듣는 것 같은데 그 러닝할 때 그 발걸음과 비트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 비트에 따라서 발걸음이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맞춰서 전 뛰는 걸 좋아합니다.
0: 쾌감이 정... 대박이겠는데요?
1: 그쵸? 네. 정인이는요?
0: 저는 그 비트가 빵빵한 노래.
1: 아, 먼저 이렇게 백사운드가 빵빵 이렇게 터지는 노래.
0: 진짜 그러면 의욕이 엄청 확 생기는 것 같아요.
1: 맞아, 맞아.
0: 그리고 자기가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 노래.
1: 아, 근데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0: 노래 신청해서 나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나요.
1: 아, 짱이는 그렇게 달리나 봐요.
0: 네, 맞아요.
1: 궁금한데요.
0: 나중에 공개할게요.
1: 이렇게 실제로 달릴 때 듣는 노래나 들으면 왠지 어딘가로 달려가고 싶어지는 곡들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0: 먼저 랑디 추천곡부터 만나볼까요?
1: 네, 제가 선곡한 곡은요. 아일리스의 포포입니다. 이 노래 아시나요?
0: 알아요.
1: 제가 차에서 정말 자주 트는 노래인데
0: 맞아, 맞아.
1: 저는 약간 이렇게 제가 직접 달리는 것보다 차를 이렇게 빵 달릴 때 제가 에어팟, 아, 공기팟을 이렇게 끼고 엄청 큰 소리로 자주 듣는 노래예요. 이 노래는 처음엔 가사가 너무 예뻐서 제가 처음 들었었는데 이게 아일릿 이로아님이 직접 작사를 하신 곡이거든요. 이게 정말 가사가 너무 예쁜 게 그 키우시는 고양이한테 감동을 받아서 쓴 노래란 말이에요.
0: 너무 귀엽다.
1: 근데 저도 같은 일이 있었던 게 제가 포포라는 강아지를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제가 진짜 아기 때 이렇게 슬픈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는데 저 멀리서 포포가 달려와가지고 품에 안겨서 제 눈물을 이렇게 핥아주는 거예요. 제가 그게 진짜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슬펐는데 딱 이 노래의 가사가 그거랑 완전 딱 맞는 노래인 거예요.
0: 대박, 너무 감동인데?
1: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진짜 자주 듣는 노래입니다.
0: 너무 좋네요.
1: 진짜 좋아요. 여러분도 노래 들으시면서 저희 선곡 어땠는지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바로 들어볼까요? 아일리스의 포포.

0: 4521님께서 명곡이죠. 자기 전에 친친방 들은 거 신의 한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이 노래 너무 명곡인데 진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셔서 전 괜히 뿌듯합니다. 아에이오우님 반려동물 젤리 발 이마에 닿을 때 눈물이 핑 도는 거 아는 사람. 정말 생각만 해도 이렇게 눈물이 날 것 같은데
0: 맞아요.
1: 정말 그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 친구들의 발의 냄새가 정말 포근하고
0: 웃음내가
1: 정말 이렇게 하루 종일 맡고 싶을 정도로 그 사진만 봐도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저는 제 배경화면이 저희 강아지의 발바닥이에요.
0: 진짜?
1: 네, 발바닥으로 이렇게 하트를 만든 사진입니다.
0: 6787님께서 노래 가사처럼 우리에게 헤어짐은 없을 거예요. 절대로. 나는 영혼을 안 믿지만 우리 랑디 정희지랑은 영원하고 싶어요. 사랑해.
1: 감동입니다.
0: 우리 영원하자.
1: 사랑해. 자 그럼 선곡 이어가 볼까요?
0: 이번엔 제 차례인데요. 나야들의 아기스타가 선곡한 나를 시차처럼 달리고 싶게 만드는 노래는 0485님이랑 통했대요. 저에게 가장 뛰고 싶어지는 노래는 이즈나의 레이스카가 1등이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제 선곡도 이즈나의 레이스카입니다.
1: 너무 정말 명곡이죠.
0: 딱 이 주제에 딱 맞는
1: 맞아요.
0: 레이스카 노래인데요. 이게 가사도 그렇고 질주하는 이 멜로디와 비트가 정말 달리고 싶게 만드는 노래입니다.
1: 맞아요. 저도 그리고 이 노래를 처음 딱 데모곡을 받았을 때부터 와 이 노래 진짜 좋다라고 맞아.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0: 후렴구에 비트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1: 맞아요. 후렴이 이렇게 비트와 멜로디만 있는데도 진짜 그때 이렇게 달리면은 막 눈 감고 진짜 엄청 빠르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은 맞아, 노래입니다. 맞아.
0: 이 노래 지금 함께 들으시면서 달리셔도 좋고요. 마음으로만 달리는 분들은 이즈나의 노래 중에 어떤 노래가 여러분을 달리고 싶게 만드는지도 알려주세요. 그럼 노래 듣겠습니다. 이즈나의 레이스카.

0: 정희디의 추천곡 이즈나의 레이스카 듣고 왔습니다. 감옥에서 누가 돌아와 깨 님이 레이스카 앤 스피딩 서트 유어 마이 라이크 어 레이스카 베이비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Speeding through my like a race car baby. 이즈나라님께서 레이스카는 사랑의 파트 듣다가 쩡이 랩 들으면 신남이 배가 되는 노래임.
0: 저는 이즈 그 레이스카의 쩡이 랩 진짜

0: 좋아요.
1: 진짜요?
0: 네.
1: 한 소절 저, 들려드릴까요? 5, 6, 7, 8 속도를 돌려 Live it and drive and run No way that you can hush
0: 아주 좋습니다. 아이사랑 유사랑님께서 레이스카는 안무도 진짜 좋은데 안무가 정말 달리는 안무예요.
1: 맞아요.
0: 이렇게
1: 비상구 안무.
0: 네, 비상끼리 비상구 안무라고 부르는데 빠밤 빠밤 이렇게 달리는 안무입니다.
1: 맞아요. 왕님께서 우리 집 강아지가 레이스카 좋아해요.
0: 어? 혹시 그 강아지가 정가요? 아 죄송해요. 63님께서 맞아요. 벅차올라서 울게 되는 노래 레이스카 유유.
1: 진짜 브릿지에 딱 터지는 구간이 진짜 벅찹니다.
0: 정말 벅찬 노래요.
1: 7406님께서 저는 이즈나의 아이올리 약간 눈물 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달리는 청춘 같은 노래 지난 팬콘 때 엔딩곡으로 불러서일까요? 그래서 더 슬픈 것 같고
0: 맞아요. 아이올리는 정말 저희 이즈나의 평생의 엔딩곡이라고 저희가 얘기할 정도로 항상 이렇게 엔딩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Love you.
1: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7911님께서 레이스카도 좋지만 메트로놈도 이진아처럼 돌격하면서 위풍당당하게 걷고 싶게 만드는 것 같아요.
2: 아, 당연히 맞죠.
1: 맞아요. 메트로놈도 정말 이렇게 달릴 때 듣기 좋은 노래네요.
2: 맞아요.
1: 저 이진아 중에 이진아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많네요.
2: 비트 빵빵하니 아주 좋은 노래가 많습니다. 5495님께서 달릴 때 들으면 좋은 이진아의 노래는 싸이 리믹스 버전이요. 신나게 만들어주는 숨겨진 명곡입니다. 콘서트 때 틀고 신나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1: 우와, 싸이 리믹스 버전은 저희도 진짜 들어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2: 아 근데 제가 최근에 싸이 리믹스 버전을 들었거든요.
1: 네.
2: 근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제가
1: 아, 그래?
2: 메이크업을 하다가 딱 싸이 리믹스가 나왔을 때 뭔가 뚱따당당당 특특특특 이런 비트가 있는데 메이크업할 때 뭔가 저도 툼칫툼칫거리게 만들어서 잘 아시네요.
1: 아 근데 이렇게 콘서트 때 이렇게 리믹스 버전 틀고 다 같이 놀면 너무 재밌을 것 같네요.
2: 그러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1: 한번
2: 시도해볼까요?
1: Try 해볼까요?
2: 오늘 친친박 선곡표는 저희 콘치즈가 직접 골라온 나를 치타처럼 달리고 싶게 만드는 노래들로 채우고 있는데요. 이번에 랑디가 한 곡 더 추천해 주실까요?
1: 네, 제가 골라온 다음 곡은요. 킥플립의 눈에 거슬리고 싶어입니다. 이 노래는 정말 저희 이즈나의 이제 텐션을 올리는 곡 중에 한 곡인데 왠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정말 이렇게 노래를 듣다가 이 노래가 딱 나왔는데 멤버들 다 같이 막 이렇게 방방방방 뛰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항상 이 노래를 들으면 저희 텐션이 올라가서
2: 맞아요.
1: 이렇게 조금 힘들거나 좀 이렇게 피곤하다 그러면은 이 노래를 틀고 다 같이 이렇게 뛰는 편입니다.
2: 이 앞에 Let's go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1: 맞아 그때 다 같이 이렇게 Let's go 이렇게
2: 맞아 맞아
1: 다 같이 하는 편입니다. 그럼 이 노래 바로 들려드릴게요. 킥플립의 눈에 거슬리고 싶어.

0: 랑디를 치타처럼 달리게 만든다는 노래 킥플립의 눈에 거슬리고 싶어 듣고 왔습니다.
1: 정승이 웃기기 님이 정이디 랑디 눈에 거슬리고 싶어 라고 정승이 웃기기
0: 웃기기
1: 귀여워요.
0: 로키님께서 둘 다 노래 정말 많이 듣는 듯. 맞아요.
1: 정말 요즘 좋은 노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6787님께서 혹시 준아 눈에 거슬리는 방법 있나요? 있다면 알려주랑. 눈에 거슬리는 방법이요?
0: 어때요? 눈에 거슬리나요?
1: 네? 아닌 것 같아요. 장난이.
0: 너무해.
1: 눈에 거슬리는 방법? 약간 이렇게 앞에서 시야를 이렇게 가려보시면
0: 네 시야에
1: 길길길길거리게
0: 2574님께서 킥플립의 노래처럼 랑이웅이한테 이진아 빵 팝업 슬로건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는데 부끄러워서 안절부절 못하고 들고 있었어요. 그때 랑이웅이가 인사해줘서 너무 행복했어요. 사랑합니다.
1: 어머 빵 어머 안돼.
0: 너무 귀엽게 찍혔는데요.
1: 아 제가 전날 되게 이제 끝나서 하는 말이지만 전날 되게 아침이었는데 아침이어서 그런지 제가 조금 이렇게 빵처럼 빵빵한 상태로 얼굴이 좀 빵빵했어가지고 아 부끄럽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그 슬로건을 봤었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정말 감사해요.
0: 저도 궁금하네요. 어떤 슬로건이었을지.
1: 아주 예뻤어요. 진짜요? 아름다웠어요. 빛이 났어요. 아주.
0: 와우.
1: 눈에 저도, 아주 제대로 거슬렸어요.
0: 저도 그 슬로건 받고 싶네요.
1: 그럼 선곡 이어가 볼까요? 오늘 플레이리스트 주제는 나를 치타처럼 달리고 싶게 만드는 노래들로 채우고 있는데요. 정이디.
0: 네. 제가 선곡한 다음 곡은 르세라핌 아일릿 캐치아이의 아이코닉 바이 미스테이크입니다. 이 노래 비트가 정말 빵빵하고
1: 맞아.
0: 진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들으면 제가 멋있어지는 기분이 들어요.
1: 맞아요. 저도 되게 막 갑자기 힙해지고 막 이렇게 이빨을 안 깨무게 만드는 노래인데 그러니까
0: 저처럼 핫걸이 되게 해주는 그런 노래입니다.
1: 이렇게 손을 약간 안 깨무게 쉽게 만드는 노래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예요.
0: 맞아요. 그럼 바로 들어볼까요? 르세라핌 아일리 캐치아의 아이코닉 바이 미스테이크.

0: 2분당.
1: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친한 친구 방송반, 지금은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고요.
5: 르세라핌 아일리 캐츠아의 아이코닉 바이크 미스테이크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저희 선곡 어떠셨나요?
4: 밤님께서 이 노래 들으니까 랑이정이 앞에서 춤추고 싶어요.
5: 너무 기대돼요. 당장
4: 파리. Let's go.
5: Let's go. Iconic by mistake. 7911님께서 정이디 아이코닉 바이 미스테이크 커버나 챌린지 할 생각 없나요? 이거 완전 정이디 찰떡곡인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려요.
4: 제가 한번 7911님께 요청이 왔으니 꼭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5: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4: 6554님께서 사랑해도 센 컨셉 진짜 잘할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착장이 너무 모범생이라 일탈을 해보고 싶은 전교 1등 같아요.
5: 어? 모범생의 일탈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아 I am iconic by mistake.
4: 귀여워.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5: 아 그래요? 세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4: 귀여웠습니다.
5: 감사합니다. 최경아님께서 랑디 정이디 버프 받아서 플랭크 2분 도전했는데 아 이건 안 되는 영역인 것 같네요. 선곡이 너무 좋아서 노래 듣다가 멈췄다고 핑계 대봅니다. 2분은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4: 맞아요.
5: 시작이 반입니다. 화이팅!
4: 화이팅! 7062님께서 오늘 콘티드 선곡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조금만 들으려 했는데 끝까지 듣게 되네요. 와우.
5: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선곡을 보낼 때 진짜 고민 많이 하면서 보냈었거든요.
4: 맞아요. 저희 첫 야간 자율학습 때는 완전 잔잔하고
5: 맞아.
4: 되게 사랑스럽고 그런 노래를 추천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 파티파티한 느낌의 노래네요.
5: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0730님께서 저는 오늘도 이즈나의 삐입 들으면서 헬스장에서 러닝하고 왔어요. 삐삐삐삐삐 부분에서 와다다다다 달리면 정말 행복하게 달릴 수 있어요. 맞아요. 삐입을 생각보다 정말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4: 맞아요. 진짜.
5: 삐입도 완전 러닝에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4: 그럼 이제 저희는 3부로 돌아올 거예요. 있잖아 젤리 좋아해 코너 준비됐습니다. 여러분의 취향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인데요.
5: 저희 콘치즈를 친구라고 생각하고 반말 모드로 요즘 푹 빠져있는 것이나 취미를 알려주시면 돼요.
4: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는 유사랑.
1: 나는 최정은이야. 너네랑 친해지고 싶어서 우리 지금 왕 마젤리랑
0: 멍멍 마젤리 가져왔는데 이거 같이 먹을래?
1: 별로라.

0: 좋아하고? 그럼 너네 뭘 좋아하는데?
1: 3517 이 보내줬는데 나 좋아하는 거 있어. 요즘 아사이볼에 푹 빠져서 1일 아사이볼 하고 있어. 콘치즈도 아사이볼 좋아해. 완전 좋아해.
0: 나는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는데 진짜? 한참 진짜 빠져서 나도 1일 아사이볼을 했었어.
1: 나는 위에 토핑 무조건 바나나랑 피넛버터 꼭 있어야 돼.
0: 맞아, 나도 바나나 좋아하고 난 파인애플 올려서 먹는 거 좋아했어.
1: 역시
0: 맛잘알이죠?
1: 맛잘알.
0: 3816이가 보내준 문자도 볼게. 나는 요즘 이즈나 작건 보는 거에 빠져서 자주 보고 있어. 데뷔 초 작건 같은 거 보면 완전 순딩이들인데 요즘 작건 보면 점점 개그돌이 되어가고 있어서 너무 좋아. 정은이랑 사랑이 너무 예뻐. 나는 진짜 이즈나 작건을 너무 좋아하는데
1: 맞아.
0: 난 진짜 완전 깔깔깔 웃으면서 보거든. 진짜 요즘 재밌는 게 필요하다 하는 분들께는 이즈나 작건 추천할게.
1: 제일 최근에 올라온 행복해 데이 콘텐츠가 있는데 진짜 너무 재밌거든. 랑이가 옆에서 완전 진짜 이렇게 깔깔깔 이렇게 진짜 이렇게 웃어서 봤어.
0: 난 숨 넘어가는 듯이 봤어 그거를. 너무 재밌어. 추천.
1: 1340이 보내줬어. 나는 요즘 뜨개질하는 거에 빠져있어. 지금도 뜨개질하면서 듣고 있네. 랑디 정이지 생각하며 만든 털모자 두 개가 있는데 언제쯤 줄 수 있을까. 언젠가 꼭 만나자. 사랑해.
0: 너무 감동이야.
1: 꼭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0: 약간 너무 낭만적이다. 지금 여름인데 겨울까지 털모자를 떠서 우리에게 선물을 해주면 우리 진짜 감동받을 것 같아. 이하나가 보내줬어. 나 요즘 빠진 과자 있어. 맞춰봐. 다섯 글자인데 바삭바삭한 과자 안에 초콜릿 들었고 화이트 초코랑 그냥 초코 두 종류 있는데 나는 화이트를 더 좋아해. 박스채로 사놓고 밥 먹고 후식으로 하나씩 먹고 있어. 정은이랑 사랑이도 과자 박스로 사본 적 있어?
1: 뭐지?
0: 무슨 과자일까? 너무 궁금해. 화이트 땡임.
1: 맞네.
0: 그거 진짜 맛있지. 과자 박스로 사본 적 있어 정이?
1: 나 몽땡에 한테 빠진 적 있어가지고.
0: 맞아.
1: 그게 그 두 가지 맛 있거든.
0: 어.
1: 그 기본에 뭔지 알지?
0: 아, 알지. 그거랑 초코도 있잖아.
1: 근데 그게 너무 땡겨서 딱 그 A마트에서 후딱 사가지고 거의 한 박스 다 먹은 적 있어.
0: 나는 비땡비라고 이제 그 과자 비스킷 안에 초코 있는 과자에 한창 빠져가지고 그걸 박스채로 사서 이제 밥 먹고 먹고 점심 먹고 먹고 저녁 먹고 먹고 이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
1: 근데 그거 진짜 맛있다?
0: 그게 우리 연습생 때 유행이었어.
1: 맞아.
0: 연습생 때 진짜 유행해서 막 사가면은 연습생 친구들이 다 하나만 해가지고 다 사라졌었던 기억이 있어. 오늘 우리랑 얘기해줘서 고마워. 문자 보내준 네 명한테는 젤리도 선물로 보내줄게.
1: 이제 같이 노래 들을까? 조유리의 러브쉿 준비했어.
0: 있잖아, 넌 젤리 좋아해? 나는 너를 좋아해.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3: 친한 친구 방송반 있잖아 젤리 좋아해 에 이어서 조유리의 러브쉿 그리고 광고까지 듣고 왔어.
4: 3부는 계속 반말 모드로 가는 거 알지? 문자 계속 만나볼게. 3081님께서 콘치즈의 최근 TMI가 더 알고 싶어 라고 보내줬는데 나는 최근에 파스타랑 소고기를 같이 파는 맛집을 찾은 거야.
5: 어디야?
4: 내가 그때 차에서 먹었던 부채살 투움바 파스타를 먹었는데 와, 그 부채살이 너무 맛있어서 그 위에 부채살을 다 먹고 파스타도 많이 먹었어.
5: 나도 한 입 뺏어 먹었었는데 그때
4: 진짜 맛있지 않았어?
5: 진짜 너무 맛있었어.
4: 너무 맛있어서 내가 이 맛을 혼자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차에 타했던 정은이랑 코코 언니랑 메이저님까지 한 입 이렇게 다 먹여드렸어. 너무 맛있었어.
5: 나는 요즘 패션 안경에 빠져서 안경을 사러 갔는데 가지고 싶었던 선글라스가 이렇게 나열안이 있는 거야. 그래서 두 개 다 사버렸어.
4: 헉, 멋있다. 너 어른이다.
5: 블랙. 예. 진짜 요즘 점점 이렇게 사면서 안경들을 수집하는 게 취미가 된 것 같아.
4: 그러니까 진짜 많은 것 같아 너 요즘. 근데 잘 어울려 다.
5: 고마워. 7062가 나 중이 나야임. 요즘 공부하느라 너무 힘든데 응원 한마디 해주랑.
4: 안 간다.
5: 완전 화이팅!
4: 화이팅!
5: 화이팅 화이팅!
4: 요즘 우리의 그 마인드가 있는데 대충 살자. 이게 맞아. 우리 마인드란 말이야. 근데 맞아. 이게 정말 대충 살면 안 되고 막 이게 정말 열심히는 하되 너무 이걸 막 힘들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그냥 하던 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공부도 맞아, 맞아. 하던 대로 화이팅!
5: 화이팅!
4: 화이팅! 29182 아까 쩡이니 소통 어플 보고 무뼈 국물 닭발 처음 먹어봤는데 아, 진짜 너무 맛있었어.
5: 내가 엄청난 비주얼의 국물 닭발 사진을 보냈단 말이야.
4: 진짜 어제 보고 나는 너무 먹고 싶었어.
5: 진짜 레전드 맛있었어.
4: 어제 이제 퇴근을 하고 쩡이랑 지민 언니가 어제 밤에 무뼈 국물 닭발을 시켰는데 와, 진짜 냄새가 방 안까지 나는 거야. 그래서 진짜 그 유혹을 참기 힘들었어.
5: 진짜 너무 맛있었어. 그리고 숙주랑 치즈 추가까지 했거든. 근데 치즈가 부족한 거야.
4: 추가해서 먹었어.
5: 그래서 지민 언니가 치즈 퐁듀를 만들어서
4: 제대로 먹었네.
5: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 진짜,
4: 진짜 맛있었겠다. 난 비주얼 보고 깜짝 놀랐어.
5: 진짜?
4: 너무 맛있었어.
5: 다음에 같이 먹도록.
4: 좋아.
5: 0485가 이진아가 디저트 유행에 되게 빠르게 반응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이진아 사이에서 유행하는 디저트는 뭐야? 궁금해. 요즘?
4: 요즘은 뭔가 망고 디저트가 우리 사회에서 되게 유행인 것 같아. 망고 맞아. 케이크나 뭐 망고 음료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유행하는 것 같은데 근데 뭔가 두 쫑크를

0: 일 유행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1: 맞아. 근데 지금 듀쫑크가 유행이 조금 식었잖아. 근데 이제 나는 아직까지 듀쫑크를 진짜 좋아해. 오늘도 냉장고에 듀쫑크가 3개
0: 아직까지도
1: 있었어.
0: 맞아.
1: 진짜.
0: 아직까지도 매일매일 먹는 멤버들도 있어. 정말 대단한 멤버라고 생각해.
1: 리스펙.
0: 박채희가 이번 여름에 나는 진짜 빙수 자주 먹었는데 최애는 망고 빙수에 치즈 추가. 콘치즈는

0: 후식은 항상 망고 빙수였던 것 같아. 진짜 요즘 망고가 너무 맛있어.
1: 맞아. 그리고 나는 팥빙수 좋아해.
0: 맞아. 넌 팥빙수.
1: 팥빙수에 그 빙수가 녹아서 국물 떠먹는 게 맛있어. 진짜 맛있어.
0: 맛있어. 그래서 우리 항상 팥빙수 하나랑 망고빙수 이렇게 시키는
1: 맞아,
0: 것 같아.
1: 맞아. 9849가 덤핫 엄청 귀엽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표현해주라. 빨리 뮤비 공개되시면 좋겠다.
0: 우리 이즈나 데뷔 앨범, 이제 일본 데뷔 앨범인 덤핫이 이제 성공개되었는데 맞아. 노래를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 뮤비도 진짜 귀여운데.
1: 덤핫
0: 여기서 최초 공개로 하나 스포해도 될까?
1: 지금 우리 회사가 이거 동공지진 되고 있을
0: 모르겠지만
1: 거야.
0: 하나 스포해 줄게.
1: 아, 그 너무 엄청난 스포야.
0: 정말.
1: 아 나도 하나.
0: 하나.
1: 뒤에 나비. 뒤에 나비가 있어.
0: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이즈나 데뷔 일본 데뷔 앨범 망감부. 정말 진짜 귀여워요.
1: 맞아.
0: 신희조가 근데 랑디 쩡이디 이제 완전 프로 같당. 지난주에 막 긴장한 게 보였는데 오늘은 로고송 따라 부르는 여유까지 너무 장하다. 이즈나 폭폭폭.
1: 이제 광고 나올 때 MBC FM for you 이거 따라하는 거
0: 맞아.
1: 이 여유가 맞아. 생긴 것 같아. 이게 들려. 맞아. 원래는 안 들렸단 말이야. 맞아.
0: 왜냐면 이제 그 타이밍에 이제 딱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은 딱 그것까지 부르고 준비해도 여유로운
1: 맞아,
0: 느낌.
1: 맞아.
0: 오늘 너무 재밌고 긴장도 진짜 하나도 안 돼. 오늘 맞아. 너무 재밌어.
1: 친친방 친구들 문자 만나보고 있고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까?
0: 질문도 계속 받고 있어. 우리한테 궁금한 게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남겨줘.
1: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야.
0: 그럼 노래 들을게. 키키의 4-4.

0: 키키의 포우포 듣고 왔고 문자 계속 소개해볼게. 콘치즈 그만 싸워 님. 랑디 쩡이 둘 다 이제 완전한 동갑이 되었는데 지금 봤을 때 누가 더 어른스러운 것 같아? 완전 나지.
1: 완전 나지.
0: 에이 진짜 솔직히 요즘 완전 나다. 인정?
1: 너 너 인정.
0: 에이 그래도 요즘 쩡이 되게 고민 있거나 이러면 내가 다 약간 어른스럽게 공감해주잖아.
1: 언제였지? 언제?
0: 이렇게요. 다 해줘도 애기 다 키워봤자 소용없다.
1: 애기라니. 우리가 이렇게 친하다는 증거입니다.
0: 넵.
1: 4521 친구가 내 친구가 지금 이 시간에 명란젓을 먹는데 친친방 보고 있는데 친구한테 먹지 말라고 해주라. 심지어 그 친구가 친친방 보다가 헬스장에 공기팟을 두고 왔대. 나 대신 정신 차리라고 해줘.
0: 혹시 친구 내일 중요한 일이 있니? 명란젓은 조금 많이 부어.
1: 맞아.
0: 명란젓은 조금 위험해.
1: 맞아. 내일 중요한 게 있다면 스탑!
0: 스탑!
1: 멈춰!
0: 멈춰!
1: 명란젓 멈춰!
0: 명란젓은 조금 위험해. 차라리 계란을 하나 먹고 자는 걸 추천해. 난 요즘 야식이 먹고 싶으면 그 계란, 삶은 계란을 하나 먹고 자거든? 추천.
1: 그리고 그 붓기 관리 꿀팁인데 우유를 데워서 한 잔 마시면 붓기가 좀 덜한 것 같아.
0: 맞아. 자기 전에. 그쵸. 자기 전에 먹고 자면 좋아요. 명란젓은 조금 위험하다.
1: 멈춰.
0: 멈춰. 김슬아가 오랜만에 놀라운 친친에 랑디랑 쩡이디라니. 요즘 이즈나 노래 들으며 나의 한 발짝 가까워졌는데 랑디랑 쩡이디가 생각하는 이즈나의 입덕 포인트는 뭔지 궁금해. 내가 생각하는 입덕 포인트는 무대 맛집, 비주얼 맛집.
1: 이미 잘 알고 있군.
0: 다 알고 있지만 하나 더 하자면 나야와 우리 팬분들, 나야와 정말 가깝고 사랑하는 사이다.
1: 맞아 맞아.
0: 조금 더 가까워져도 될 것 같아. 슬아야 얼른 와.
1: 사구치칠이 요즘 말랑이 수집하는 취미가 생겼어. 말랑이 만지면 스트레스 풀리고 기분이 좋아지거든. 랑디 쩡이디는 말랑이 좋아하는 거 있어? 완전 랑이가 좋아하는 거잖아.
0: 나도 말랑이를 수집하거든? 근데 난 진짜 말랑이가 요즘 진짜 많아서 내 그 침대 밑에 말랑이 보관함이 있어. 근데 나는 그 터진 말랑이들도 그 버리기 싫어서 다 놔둔단 말이야.
1: 진짜로?
0: 근데 말랑이가 너무 빨리 터져. 진짜 하루 용이야. 진짜 하루 만지면 다 터져서. 근데 아깝잖아. 그래서 그대로 두고 있어.
1: 내가 사줄게. 어? 이제 고마워. 나한테 언니라고 해.
0: 아 내가 살게. 고마워. 5339가 오늘 사랑이 볼 말랑한 점도는? 내 볼에서 난 소린가?
1: 어머! 어머. 아, 강아지 소리가!
0: 오늘은 10점 만점에 8점? 좀 붓기가 빠졌다.
1: 볼에, 8점?
0: 볼에 붓기가 살짝 어머, 빠졌어.
1: 말랑이 같아, 말랑이. 아기시타망이 나는 일본 갔다가 오늘 집에 왔어. 집 오는 버스 안에서 친친방 보고 있는데 랑이랑 쩡이지도 곧 일본 활동하러 가잖아.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활동 조심히 잘하고 와. PS 나 모찌 뿌여 먹었다. 부럽지?
0: 너무 부러워.
1: 오마이갓.
0: 진짜 너무 부러워.
1: 아니 이거 진짜 대박인데?
0: 진짜 부럽다. 모찌뿌여가 진짜 이즈나의 그 일본 디저트 중 진짜 탑3 안에 드는.
1: 맞아.
0: 좋아하는 디저트인데 이게 최근에 모찌뿌여 초코맛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그때 일본에 없었어서 맞아. 못 먹을 뻔했다가 코코언니 오빠분께서 그 모찌뿌여를 엄청 많이 사다 주신 거야. 그래서 두 개씩이나 먹었어.
1: 근데 이게 모찌뿌여가 편의점 퀄리티가 아니야. 진짜
0: 이게 유명 디저트 진짜 최고급 셰프님이 만들어주셨다고 해도 믿을 정도의 디저트.
1: 크림이 장난 아니야.
0: 대박 맛있어. 디저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맛있어.
1: 맛있어.
0: 꼭 먹어봐.
1: 꼭 먹어봐.
0: 일본 활동도 우리 잘 하고 올 테니까 많이 만감부.
1: 만감부. 이 문자까지 만나봤고 우린 노래 듣고 이어갈게. 에이티즈의 Bad.

0: 에이티즈의 Bet 듣고 왔어. 문자 더 볼까? 윤지가 곧 개학인데 남은 방학을 기똥차게 보내고 싶어. 뭐 할지 추천해줘. 랑디, 쩡이디는 방학에 뭐하고 보냈어?
1: 방학.
0: 방학 너무 머나먼 추억인데.
1: 8개월 전이잖아.
0: 그치.
2: 우리 고등학생 탈출한지.
0: 그치.
1: 방학에 나는 일단 가족들이랑 무조건 가족 휴가를 갔었던 것 같아. 여름방학에 항상 갔었던 것 같은데 그때 계곡도 가고 워터파크도 가고 이렇게 물놀이를 항상 즐겼던 것 같아. 정인이는?
0: 나는 빠지에 갔어. 항상.
1: 너무 가보고 싶어.
0: 그리고 캠핑이랑 같이 있는 빠지에 가서 이제 물놀이하고 밤에 캠프파이어 하면서 군고구마 구워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
1: 마시멜로도 먹고.
0: 가족들이랑 방학을 신나게 즐겨보는 거 어때?
1: 기똥차게 보내길 바래. 9787이가 사랑이랑 정은이는 자기 전에 꼭 하는 루틴 같은 거 있어? 나는 이준아 영상 보고 자기. 그럼 꿈에 진아 나오거든.
0: 설레는데?
1: 맞아. 나도 이거 자기 전에 하는 생각이나 뭔가를 하면은 그게 나는 꿈에 나와.
0: 진짜?
1: 어. 그래서 나는 막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포포가 보고 싶다. 우리 집 강아지가 보고 싶으면 막 포포 사진 보고 포포 생각하다가 잠들면 꿈에 포포가 나와. 신기하지?
0: 신기해.
1: 근데 이게 진짜 예전부터 그랬었어.
0: 근데 랑이가 꿈을 진짜 자주 꾸잖아. 나도 한번 디테일한 꿈을 한번 꿔보고 싶어.
1: 나는 꿈을 근데 진짜 신기하게 꾸는 게 깨서 이게 꿈이었는지 현실일지 현실이었는지 헷갈릴 정도로 진짜 디테일하게 꼭.
0: 진짜?
1: 어.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한번 코코 언니가 내 룸메인데 내가 코코 언니한테 이렇게 말을 거는 꿈을 꾼 거야. 근데 그게 아침에 꾼 꿈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언니한테 일어나서 언니 내가 아침에 언니한테 말 걸었어? 라고 물어볼 정도로 진짜 이게 헷갈릴 정도였어.
0: 신기해.
1: 난 꿈을 진짜 많이 꿔.
0: 나도 꿔보고 싶네.
1: 아니야. 근데 꿈 안 꾸고 푹 자는 게 좋아.
0: 맞지.
1: 자, 이 문자를 끝으로 이제 책가방에 반말 넣고 야자 맞출 시간이래.
0: 7062가 친친박 밥 먹고 왔음 너무 좋다. 나중에도 밥 먹 타임 자주 해줘 언니들. 언니들
1: 귀여워.
0: 동생이군.
1: 밥머리를 그래서 하고 싶구만.
0: 아쉽지만 지난주보다 더 가까워진 거 나만 느낀 거 아니지?
1: 완전.
0: 기분 좋게 4부 급식실에서 다시 만나자.
1: 그럼 이즈나의 맘마미야 듣고 돌아올게. 이따 봐.

0: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뚜렷한
2: 사랑이 이목구비?
1: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먹어라.
2: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송촌중학교.
1: 내일이 개학식이라고 해요. 과연 어떤 급식을 먹게 될지 오늘의 급식력 퀴즈 바로 가볼게요.
2: 8월 11일 화요일 내일 송촌중 점심 메뉴는 이렇습니다. 현미밥, 모듬 어묵국, 닭갈비, 배추김치, 골드키위, 그리고 이것인데요.
1: 이것은 식당, 주로 횟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통조림 옥수수에 마요네즈, 설탕을 넣고 치즈를 올려서 익혀 먹는 바로 그것! 과연 무엇일까요?
2: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곰치즈, 2번 콘치즈.
1: 아마 저희 이진아 멤버 코코언니 빼고는 다들 쉽게 맞출 수 있겠죠? 정답 보낼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2: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학교, 회사, 동아리, 학원 어디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단체 간식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1: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지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2: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겠습니다. 내일 급식만큼이나마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스트레이 키즈의 This and That.

0: 내일 급식 보더라에 이어서 스트레이 키즈의 This and That 듣고 왔습니다. 새로운 미니 앨범 타이틀곡인 이 곡은 역시 스트레이 키즈의 팀 프로듀싱 팀 스리라차 멤버들이 직접 작업에 참여한 곡인데요. 노래 제목처럼 이것 저것을 다 해내는 스트레이 키즈의 이유 있는 자신감과 여유를 담은 곡이라고 합니다. 다들 많이 들어주시고요.
1: 그럼 내일 급식 보더라 에 퀴즈 정답 확인해볼까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 두구두구두구 2번 콘치즈였습니다. 김차라님께서 1번 콩치즈. 아, 안타깝습니다.
0: 땡.
1: 땡이네요.
0: 내일 송촌중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현미밥, 모듬 어묵국, 닭갈비, 배추김치, 골드키위, 그리고 콘치즈구이.
1: 콘치즈구이가 급식으로 나오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0: 진짜요?
1: 네. 아니에요?
0: 많이 나왔는데? 내가 학교 다녔을 땐?
1: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 뭔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0: 진짜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잘라서 항상 주셨는데?
1: 아,
0: 기억나지?
1: 먹어봤습니다.
0: 먹어봤지?
1: 네. 제가 순간 깜빡했네요. 아, 맞아.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0: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판에다가 다 이렇게 치, 근데 치즈 좀 굳는 게 원래 포인트인 거
1: 맞아,
0: 맞아. 급식은 그런 치즈 메뉴가 나오면 맞아요. 좀 굳는 게 포인트예요.
2: 근데 저희가 콘치즈여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콘치즈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콘샐러드 이런 것도 편의점에 가면 무조건 콘샐러드 사 먹고 햄버거 집 가면 무조건 콘샐러드 무조건 먹어요.
0: 진짜? 나는 잘 안 먹어.
2: 진짜? 우리를 우리의 그 우정이 끝인 그런 거야.
0: 너는 좋아해.
2: 오케이.
0: 4873님께서 이번 콘치즈 저도 콘치즈 진짜 좋아하는데요. 제 친구가 도대체 콘치즈 뭐가 맛있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매번 투닥투닥 중이에요. 제가 언젠가 꼭 콘치즈의 매력에 빠지게 하려고요. 그리고 랑이쩡이 이진아 콘치즈 매력에도 꼭 빠지게 만들게요.
2: 제발.
0: 그 이즈나 콘치즈 매력에 먼저 빠져들게 만드는 거 어떠실까요?
2: 그 다음에 콘치즈 먹는 거 어떠신가요?
0: 아 그리고 그 친구분이 안 좋아하시면 4873님이 많이 드실 수 있어요.
2: 맞아요.
0: 콘치즈는 그 먹는 콘치즈는 4873님이 더 좋아하시는 걸로.
2: 좋아요.
0: 자 그럼 오늘 퀴즈 맞춰준 분들 중 행운의 당첨자 뽑아봐야죠. 단체 간식 선물을 받을 주인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8453님 축하합니다.
2: 정답과 함께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정답 콘치즈. 우리 072들처럼 친했던 친구들이랑 처음으로 해외여행 다녀왔어요. 무려 5박 6일. 더운 날씨에 처음 가보는 해외까지 같이 고생한 친구들과 함께 나눠 마시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당첨 축하드려요. 커피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 같이 맛있게 드세요.
0: 그리고 질문도 같이 남겨주셨는데 정인디랑 랑디는 같이 가고 싶은 해외여행지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2: 저는 하와이 같이 가고 싶어요.
0: 저랑요?
2: 네.
0: 정말요? 좋아요.
2: 같이 안 가고 싶나요?
0: 아, 그 예상 못한 곳이라서 놀랐어요. 아, 좋죠.
2: 아니, 제가 하와이를 진짜 가고 싶은데 랑이들이랑 같이 가면 아, 랑디랑 같이 가면 같이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0: 아, 재밌는 있을 네. 것 같네요.
2: 왜요?
0: 아, 너무 놀랐어요.
2: 아, 왜냐면 어릴 때 추억이 있거든요. 제가 돌고래랑 같이 손도 잡고 뽀뽀도 해봤거든요.
0: 맞아, 그게.
2: 그래서 한번 랑이랑 같이 그 기회를 한번 누려보고 싶네요.
0: 아, 저도 다시. 돌고래랑 뽀뽀할 수 있는 건가?
2: 네. 오, 좋지 않아요?
0: 기대되는데요. 같이 가요, 다음에.
2: 좋아요.
0: 네.
2: 이어서 문자 조금 더 볼까요? 4484님께서 안녕하세요. 퇴근해서 컴 켰는데 아들내미가 보던 건지 바로 이 방송이 나오네요. 보이는 라디오로 보는데 정말 예쁘셔요. 교복 입으신 거 보니 학생들이신가 봐요.
0: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즈나의 유사랑
2: 최정은입니다.
0: 저희 이즈나 그룹은 정말 열심히 하는 그룹이고요. 또 많은 활동을 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그리고 학생들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맞아요. 갓 스무 살이 된 성인입니다.
0: 스무 살입니다. 2367님께서 오늘 햄버거집에서 알바하다가 손님이 주문한 것 중에 빙수를 빼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멘붕 왔는데 정이디랑 랑디는 일하다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멘탈 관리하나요? 멘탈 관리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상황 정말 멘붕이죠.
2: 맞아요.
0: 저도 진짜 초반에는 이런 멘탈 관리가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요즘에 좀 찾은 방법은 일단 실수를 했을 때 뭔가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보다 일단 내 스스로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게 제일 먼저인 것 같고
2: 맞아요.
0: 그리고 뭔가 그게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 일이 생각난다면 좀 노래를 듣거나 아니면 책을 읽거나 해서 좀 그런 생각을 바꿔보시는 것도 전 추천드립니다.
2: 저는 요즘 항상 긍정적이게 생각을 바꿔보자라는 멘탈 관리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온다면 손님에게 실수한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빙수가 남아있으니 긍정적이게 생각해보면 내가 또 먹을 수 있겠네 라는 생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방법이든 뭐가 됐든 긍정적이게 생각을 하면 좀 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잘못한 건 인정을 하고 또 너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 맞아요. 화이팅!
0: 화이팅! 그럼 문자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 일기로 갑니다.
2: 존박의 여름은 돌아와 먼저 듣고 제가 직접 써온 일기 교환하러 돌아올게요.

요즘 내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소파라고 대답하고 싶다. 많은 스케줄로 하루를 보내고 개운하게 씻은 다음 집안에 불을 하나씩 다 끈다. 그때부터 나만의 여가 시간을 보낸다.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의 무대 영상을 보면서 직접 공연장에 가지 못하더라도 방구석에서 즐기기도 하고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어놓고 공평화를 보다 보면 어느새 잠이 들어있고 그렇게 아침이 된다.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시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도 물론 소중하지만 하루의 끝에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오롯이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큰 휴식이 된다. 소파에 기대어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하루 동안 쌓였던 피로와 복잡했던 생각들도 조금씩 사라진다. 그리고 그렇게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다음 날을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요즘 나에게 소파는 그저 편하게 앉아있는 가구가 아니다. 바쁜 하루를 잘 보내고 돌아온 내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작은 공간이다.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하루를 천천히 마무리하다 보면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하루가 되어 있을 것 같다.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 다음 페이지는 네가 채워줘.

0: 더스키80의 내 작은 세계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 일기는 정희디의 일기였습니다.
1: 요즘 정희디의 애착 공간은 소파군요. 어제는 그 레벨업 커버 무대로 레전드 쓰느라 힘들었을 텐데 어젯밤에도 소파에 앉아서 잠깐 에너지 충전하셨나요?
0: 바로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가방 내던지고 소파에 누웠어요.
1: 맞아요. 요즘 정은이가 항상 진짜 밤만 되면은 소파에 앉아있더라고요. 막 태블릿으로 영상도 보고 TV로 영화나 드라마도 보고 있고. 근데 요즘 제가 소파에 잘 안 있잖아요.
0: 맞아요.
1: 원래 소파가 저의 애착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은 진짜 예전에는 제가 침대에 이렇게 누워도 잠을 잘 못 잤었는데 요즘엔 침대에 누우면 자요. 그래서 그래서 요즘 잘 전 소파에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소파에 있으면?
0: 완전 재밌어요. 뭔가

0: 진짜 딱 불 꺼놓고 조용한 그런 분위기 속에 혼자 있는 느낌이 뭔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게 느껴져서 엄청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저도 소파에 한동안 제 최애 공간이었기 때문에 너무 그 느낌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정은이 약간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는 기준이 있나요? 이건 꼭 지켜야 된다.
0: 일단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조용한 그런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혼자 보낼 수 있는 좀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공간이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1: 저는 요즘 약간 몸이 편안하게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디든 약간 뭐 차 안도 좋고 침대도 좋고 그냥 이렇게 몸이 편안하면 나의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요즘 같이 이렇게 소파에 앉아있다가 랑이는 혼자 뚜벅뚜벅 방으로 맞다. 걸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끝까지 잠에 드는 건지 안 나오더라고요.
1: 진짜 요즘에 그런 이제 소파에 있다가 들어가는 거는 아 정말 이제 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어나면은 제가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바로 진짜 눕자마자 이렇게 요즘 잘.
0: 근데 9849님께서 요즘도 소파에 거대 포착코 있나요?
1: 정말 찐 나야시군요.
0: 이걸 아시다니. 그 이거
1: 포착코
0: 있어요. 아직까지 있어요. 이게 지민 언니 제가 작년에 지민 언니 생일 선물로 대형 포착코 인형을 선물해줬는데 언니가 자리를 차지한다고 거실에다가 두고 지금 1년째 거실에 있어요.
1: 근데 그게 저희 발 마사지기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등받이로 아주 잘 쓰고 있어요.
0: 맞아요. 그렇긴 해요.
1: 그게 너무 편해요. 아주 맞아요. 좋아요. 이제 거기에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포착코는.
0: 교환일기 오늘은 제가 직접 써온 일기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의 여러분의 일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친친 홈페이지 교환일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소개된 분들께 선물 챙겨드릴게요.
1: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 인사 나누겠습니다. 친구 방송반 이제 하교할 시간입니다.
0: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1: 9849님께서 나 이제 콘치즈 DJ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이거 안
0: 가고
1: 하면
0: 싶어요.
2: 가기 싫어요.
0: 다음 주 월화수가 얼마나 빈 느낌이 날까.
1: 벌써 속상하네요.
0: 7062님께서 엄마랑 같이 라디오 듣고 있는데 엄마도 너무 재밌으시대요. 역시 콘치즈 월요일 밤을 책임져줘서 고마워요.
1: 감사합니다. 저희도 진짜 한 주의 시작을 이렇게 친친방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0: 맞아요.
1: 박하늘님께서 콘치즈 둘이 같이 하와이 갈 때까지 오늘부터 내 꿈은 돌고래.
0: 설마 그 손잡고 뽀뽀하는 그것 때문인 건가요? 살짝 사심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1: 같이 가자. 하와이 같이 가요 우리.
0: 좋아요. 내일은 우리끼리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지난주에 저희랑 케미가 좋았던 분이죠. 손동표님과 함께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0: 그럼 오늘 끝곡 하이브스의 팁토 들리면서 마칠게요.
1: 그럼 지금까지 영상의 김혜영,
0: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1: 저는 DJ 이즈나의 유사랑
0: 최정은이었습니다.
2: 또 봐, 여기서 기다릴게.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 우리는 수능 100일을 앞두고 학생과 자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우리의 창작력을 잠시 재워두려 합니다. 이에 1년 3개월간 지속되고 총 43개의 습작과 1개의 충북도청 100일장 대회 우수상을 배출한 청주여자고등학교 비공식 클럽인 삼행시 클럽을 오늘 김민영 학생의 최우수 삼행시 낭독을 끝으로 종료합니다. 제목은 김민영. 김. 김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김씨들이 모여 가장 효용없는 한 사람을 추방하자 회의를 했다. 민. 민영아,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변호하고 싶었다.
1: 영.
0: 영원히 제가 이대로 살아가진 않을 거예요.
2: 삼행시 클럽 해체 이후 행동 강령. 하나. 아침 햇살과 친숙해집니다.

0: 성적표의 김민영, 영화 사운드 트랙에서 한여름의 성탄절, 권현정 음악감독의 스코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이 희선 씨께서 몇 달 전에 주신 신청곡인데 제가 오늘 틀고 싶어서 몇 달을 묵혔다가 이 곡, 그리고 이 영화를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이 수능 100일 전이라서 이 영화는 수능 100일 전에 이 장면과 함께 이희선 씨의 신청곡을 틀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 너무 강하게 사로잡힌 나머지 제가 사연을 수개월 동안 묵혀두었네요.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성적표의 김민영을 정말 많이 공감하면서 봤거든요. 오늘 이 영화 생각이 나서 OST를 찾아봤는데 좋은 곡이 많더라고요. 한 곡 한 곡 들으면서 영화의 여러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 중에서 저는 한여름의 성탄절이라는 곡이 가장 와닿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곡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죠, 이희선 씨. 수능 100일 전 오프닝으로 들려드렸습니다. 2022년 작품이고요. 이재은, 임지선 두 여성 감독의 공동 연출로 완성된 작품 성적표의 김민영은 오늘 들려드린 바로 그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새 학생이 아주 비장한 표정으로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죠. 삼행시 클럽 해체를 선언하는 선언문,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선언문을 아주 비장하게 낭독을 하는 주인공 정희, 그리고 영화 제목 김민영으로 등장하는 그 민영이가 나와서 자기 이름으로 삼행시를 이야기하는 게 오늘 영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수능 100일 전에 이 클럽 접고 공부에만 매진하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재밌는 영화였죠. 2022년 작품 성적표의 김민영. 실제로 이재은 감독이 삼행시 클럽을 만들어보려고 했대요. 본인이 워낙에 내성적인 성격인데 살다 보면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누가 갑자기 건배사를 시키거나 뜬금없이 삼행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마다 우물쭈물하다가 집에 가서 이불킥을 했던 그 경험이 너무 괴로워서 아예 동아리를 만들어서 미리미리 좀 연구하면 순발력과 재치가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대학 친구들에게 삼행시 클럽을 제안했는데 거절당한 경험을 영화에서는 실현시킨 거죠. 영화 속에서는 삼행시 클럽이 그래서 실존합니다. 누군가는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삼행시 클럽이 이재은 감독의 로망이었대요. 아니 왜 이상한 말만 해? 라고 하지 않고 그 이상한 말을 같이 즐겁게 받아치는 그런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임, 그 로망이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성적표의 김민영. 현실의 수험생들은 영화 속의 그들과 다르게 대부분 이미 오래전부터 학생과 자식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공부에 매진하고 있겠죠. 이제 100일 남았습니다. 100일만 더 고생하시라고. 물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은 그 학생들의 학부모일 가능성이 크겠지만 학부모 역시 100일만 더, 100일 뒤에 끝나면 다행인데 1년 더, 2년 더, 일단은 지금은 100일만 바라보시고 100일 잘 버텨내시길 바라는 마음에 영화 성적표의 김민영으로 시작해보았습니다.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아니 분만

0: 저번에 보니까 음악 좋아하는 것 같던데 라디오 무슨 프로 많이 들어요?
1: 서금옥의 이부의 연가요.
0: 어? 나도 그거 듣는데.
1: 전 거기에 없어도 몇 번 보내봤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틀어주더라고요.
0: 그냥 신청곡만 적어보냈죠.
1: 네.
0: 다음에 보낼 때는요, 엽서에 그림도 그리고 이런 꽃 같은 것도 한번 붙여봐요. 그럼 분명히 뽑힐 거예요.
1: 그래요? 그렇게 해봤어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엽서, 그림, 꽃 필요 없어요. 문자로 보내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언제든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서 들려드린 이희선 씨의 신청곡 제목이 한여름의 성탄절이었잖아요. 뭐 그럼 이 노래가 또 떠오를 수밖에 없죠. 한석규의 8월의 크리스마스. 요즘 CF에서 아주 재밌게 만나뵙고 있습니다. 한석규 배우님. 네. 그렇게 진지하게 그 좋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니까 더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글렌 앤서드 추모 특집 해드렸죠. 김대완 씨. 글렌 앤서드에 대한 기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몇 해 전에 디즈니 더하기에서 보노 앤 디 엣지 어 서트 오브 홈커밍 위드 데이브 레터맨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좋아해서 보게 된 작품이었는데 이 작품에서 갑자기 글렌 앤서드가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같은 아일랜드 출신 뮤지션이어서 그 작품에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덕분에 글렌 앤서드의 근황을 알게 되어 아주 반가웠었는데 저에게는 이 작품이 이제 글렌 앤서드에 대한 마지막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시면서 U2의 Stuck in a Moment You Can't Get Out Of를 Songs of Surrender 버전으로 신청해 주셨습니다. 저 이거 못 봤는데 이 다큐멘터리 어떤 건가 보았더니 U2의 멤버 보노하고 디엣지가 데이비드 레터맨과 함께 아일랜드 더블린을 찾아간 음악 다큐멘터리래요. 2023년 OTT에 있답니다. 오, 재밌겠는데요.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Stuck in a moment you can't get out of.

세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Bono and the Edge, A Sort of Homecoming with Dave Letterman에서 Stuck in a Moment You Can't Get Out of, U2의 노래 Songs of Surrender 앨범 버전으로 들려드렸고요. 이어진 두 곡은 글렌 앤사드가 만든 노래입니다. 직접 노래를 하진 않았지만 노래를 만든 모두 존 카니 감독의 영화였죠. 원스를 감독한 존 카니 감독의 그 다음 작품에도 글렌 앤사드는 이런 방식으로 힘을 보탰어요. 싱스트리트의 그 마지막 엔딩곡 Go Now 노래는 애덤 르빈이지만 곡을 함께 만든 건 존 카니와 글렌 앤사드고요. 지금 끝난 노래 Begin Again에서도 Coming of Roses 이 노래는 키라 나이틀리의 이 노래는 글렌 앤사드와 다니엘 브리스보아가 함께 만든 곡입니다. 가수이기도 하지만 또 뛰어난 작곡가이기도 했던 글렌 앤사드의 면모를 보여주는 곡들이죠.

0: 글렌 헨사드 음악은 이번 주말 매직아워 스페셜 M에서 한 번 또 듣게 될 거예요. 글렌 헨사드가 참여한 영화 음악 쭉 그 데이터베이스 찾아보다가 아 맞다 이 앨범하고 제가 발견한 앨범이 하나 있거든요. 잊고 있다가 생각난 그 앨범을 이번 주에 김신의 음반 가게로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글렌 헨사드가 다른 뮤지션과 함께 작업했던 영화음악 앨범입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오랜만에 말로 하는 신청곡이 도착을 했습니다.
1: 메시지가 도착하였습니다.
2: 안녕하세요. MBC 영화음악 청취자 여러분. 저는 애청자 박동건입니다. 그리고
3: 그 딸입니다. 방금 심야 영화로 아빠랑 둘이서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를 보고 왔는데요. 스파이더맨 엄청 좋아하는데 영화관에서 처음 보는 거라서 엄청 기대도 많이 했고 봤는데 너무너무 좋고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 볼 때는 꼭 IMAX로 보세요. 신청곡은 이번 영화 OST 슈트 뉴 데이를 신청합니다.
2: 네, 그리고 다음 편 스파이더맨은 우리 딸이 아빠 말고 남자친구랑 보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를 본 500만 넘는 관객 가운데 박동건 씨 부녀도 있었네요. 말로 하는 신청곡 스윗 뉴 데이 마이클 지아키노의 스코어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글도 남겨주셨는데 따님이 고1이군요. 고1 딸과 스파이더맨을 보고 아이가 너무 즐거워서 사리 판단이 안 될 때 꼬셔서 말로 하는 신청곡을 녹음하고 집에 가서 아까 그거 올리지 말라고 할까봐 얼른 올려버립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제 아이들도 시네필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 나름 영화 커리큘럼을 짜서 적당한 때 적당한 영화를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중학생이 되었으니 채플린을 한번 볼까? 뭐 이런 식이지요. 두 아이 중에 여러모로 저를 닮은 둘째가 시네필로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는 원래 마블에서 최애 캐릭터가 스파이더맨이었대요. 약간은 철없는 좀 징징이 캐릭터 느낌에서 이제 진정한 스파이더맨으로 거듭나는 내용이라서 더 좋았다고 얘기를 하네요. 저는요, 제가 사랑하는 샘스파, 샘 레이미 감독의 그 스파이더맨 2편의 느낌이 나서 더 좋았고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은 씨도 스파이더맨 보시고 다정한 이웃 스파이더맨이 외로운 이웃으로 돌아왔네요. 지난번 스파이더맨 노웨이 아웃의 엔딩이 저한테는 상당히 묵직해서 코끝이 찡한 상태로 극장을 나왔는데 이번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찡긋 웃으며 극장을 나왔습니다. 저는 피터의 마음 충분히 공감해요. 히어로는 외롭죠. 근데 저는 히어로도 아닌데 왜 외롭죠? 라고 하시면서 엔드 크레딧 올라갈 때 흐르던 웅장한 스코어 말씀하셨는데 그게 들려드린 스윗 뉴 데이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권순범 씨는 미국에서 온 가족이 같이

탑건 매버릭 이후로 처음으로 또 온 가족이 같이 보러 간 영화가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옆에 앉으신 분이 스파이더맨이 그 빌딩 숲 사이를 날아다닐 때마다 발장단을 좀 심하게 맞추시고 급기야 마지막 부분에서는 손을 위아래로 저으시면서 발장단을 맞추셔서 영화 집중에 조금 방해가 되긴 했지만 영화는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라고 미국에서의 감상도 전해주셨습니다. 와, 그분은 너무 몰입하셨네. 스파이더맨이 이렇게 거미줄 쏠 때마다 막 손을 위아래로 휘저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또 지금 오디세이와 스파이더맨이 함께 지금 거의 뭐 근소한 차이로 박스오피스 1, 2등을 하고 있잖아요. 오디세이 보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하로 씨. 저한테는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그게 실사로 펼쳐지는 것 같으면서 큰 사건 속에 개인의 고뇌와 고통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기대를 만족시키는 대작! 3008 쓰시는 분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가면 갈수록 정말 세밀하고 정교하게 블록버스터를 만들어내네요. 어떨 때는 젊은 스필버그 감독 같다가 이번 오디세이를 보면서는 리들리 스콧의 글래디에이터 같은 느낌도 오버랩되는 메멘토에서 시작된 그의 영화가 처음에는 젊은 천재다라는 느낌에서 이제 뭔가 인생을 이해하는 거장이다 이런 느낌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신청곡은 유나노 씨의 신청곡을 준비했습니다. 오디세이에서 마지막 엔딩곡 When I'm Home. 루드빅 괴란손, 트래비스 스캇, 제임스 블레이크가 함께한 곡 듣겠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디세이 처음에 그 시인이 등장해요. 오디세이의 이야기를 그 지팡이로 바닥을 쾅쾅 치면서 이야기하는 시인. 그게 바로 트래비스 스캇입니다. 예. 직접 오디세이에 출연도 하는 트래비스 스캇, 루디비크 에란손, 제임스 블레이크가 함께한 When I'm Home이었고요. 트래비스 스캇이 놀란 감독의 영화에 음악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바로 영화 테넷에서 더 플랜, 트래비스 스캇의 노래까지 이어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수능 100일 전이라고 오프닝을 시작했는데 또한 8월 11일은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배우 로빈 윌리엄스의 기일이기도 합니다. 2014년 8월 11일에 세상을 떠났죠. 로빈 윌리엄스가 놀란 감독 영화에 출연한 거 혹시 아세요? 대부분 놀란의 영화가 배트맨 그 트릴로지, 그러니까 다크나이트 트릴로지 이후부터 좀 많이 우리 기억에 남아 있잖아요. 배트맨 비긴즈,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 라이즈, 뭐 그 뒤에 인셉션, 뭐 인터스텔라 등등등등. 그리고 데뷔작 메멘토는 또 워낙에 또 신선했으니까 이야기가 되고, 그 사이에 인썸니아라는 영화를 많이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그러니까 메멘토와 배트맨 비긴즈 사이에 인썸니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놀란 감독이 그때 신인 감독 시절이잖아요. 메멘토로 이제 데뷔를 했어요. 할리우드 스튜디오에서 뭔가 큰 프로젝트를 맡기기 전에 한 번 더 좀 확인해보고 싶은 거죠. 이 친구가 정말 괜찮은 친구인가, 연출 확실히 정말 잘하는 거 맞나. 그래서 작품을 본인의 시나리오가 아닌 리메이크 작품의 연출을 맡겨보는 거죠. 그래서 노르웨이 영화의 리메이크작 인썸니아, 원작에서는 스텔란 스카스가드가 연기한 걸 알파치노가 맡아서 형사로 이제 인썸니아, 그야말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형사로 나오고, 그 빌런이 바로 로빈 윌리엄스예요. 그래서 알파치노와 로빈 윌리엄스의 대결을 볼 수 있는 영화가 인썸니아였습니다. 저 이거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하도 이제 그 뒤에 놀란 감독이 너무 큰 영화들이 크게 성공하니까 인썸니아가 자꾸 묻히더라고요. 로빈 윌리엄스가 살아있었다면 어떤 형태로든 또 다시 한번 놀란 감독의 작품에서 만날 일이 혹시 있진 않았을까? 뭐 그런 상상도 그래서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여러모로 놀란 감독의 스타일이, 그러니까 놀란 감독의 의지대로 모든 프로덕션을 장악한 작품이 아니다 보니 지금의 놀란 감독 영화에서는 좀 만나기 힘든 어떤 요소들도 발견하는 그런 재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삽입곡이죠. 인셉션의 에디트 피아프 노래 정도를 제외하면 그렇게 기존 곡을 삽입곡으로 많이 쓰는 감독이 아니잖아요. 놀란 감독이. 그런데 인썸니아에는 삽입곡을 꽤 쓰고 있어요. 그 중에 콜드플레이의 노래도 있습니다. 콜드플레이의 스파크스라는 노래를 영화 인썸니아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3008 쓰시는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젊은 천재 느낌으로 등장해서 이제는 거장의 느낌이 나는 놀란 감독이 그 젊은 천재와 거장 느낌이 나는 그 중간쯤에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인썸니아라는 영화를 찍었다는 거, 로빈 윌리엄스 기일을 맞이하여 또 로빈 윌리엄스의 흔치 않은 빌런 캐릭터 연기를 볼 수 있다는 점도 더해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영화 인썸니아의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콜드플레이의 스파크스.

수많은 영화에서 맷 데이먼은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흔치 않게 그의 작품 가운데 흔치 않게 집을 떠나는 이야기가 있죠. Good Will Hunting. 오디세우스, 맷 데이먼의 성장을 이끈 선생님 로빈 윌리엄스를 생각하며 엘리엇 스미스의 미스 미저리 마지막 곡으로 골랐습니다.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짐이 될수 없는 이 결과 엉켜있는 맘을 풀 수 없는 건가 자책하지도 미워하지도 자칫하면 공기마저 외면되는 복잡한 이 상황 너의 뒷모습을 머릿속에 남겨 지워지지 않는 깊은 곳에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My eyes were looking for you, so I found you.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 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 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 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과 함께 로컬 브랜드를 키워가는 땀방울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되는데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는 어떤 재료와도 잘 어울리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크리미하고 부드러운 단맛 덕분에 과일이나 커피, 견과류, 초콜릿, 와플 할 것 없이 바닐라는 무엇과 만나도 유연하게 스며들어서 음식의 풍미를 더해주죠. 혼자 화려하게 튀기보다는 함께일 때 더욱 빛이 나는 바닐라처럼 오늘 우리도 함께여서 힘든 하루가 아니라 함께여서 행복한 하루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공간 안에서부터 서로가 서로에게 유연하게 스며들어 보시죠. 8월 11일 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8월 11일 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성시경의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였습니다. 아, 저 얼마 전에 카페에 가서 그 크로플 있잖아요. 와플 바삭하게 이제 올린 거에다가 시나몬 가루, 브라운 치즈, 그 다음에 바닐라 아이스크림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와, 정말 극락하더라고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게 한때 엄청 유행했거든요. 이 크로플이. 근데 오랜만에 저도 다시 먹은 거였는데 아, 그때 왜 유행을 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잖아요. 정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갈게요.

0: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화요일은 그달의 노래 있는 날이죠. 지난주부터 8월의 노래들 함께하고 있는데요. 신나는 노래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글 남겨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할 추억의 노래들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래전 8월로 함께 추억여행 떠나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5300번님, 여름 휴가 중이라 인천에서 서울로 히피펌 하러 가고 있어요. 빠글빠글 잘 될 수 있게 빌어주세요. 근처 도착해서 좀 쉬다가 오픈과 동시에 입장하려고요. 오, 미용실을 인천에서 서울로, 굉장히 잘하는 곳인가 봐요. 일찍 또 출발을 하셨네요. 히피펌, 저도 지금 펌을 한 상태인데 정말 편하더라고요. 머릿결 관리 필수인 거 아시죠? 잘 성공해서 돌아올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김미성님, 우리 공장은 무더위로 인해 평소보다 2시간 앞당겨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불량품 제로와 무사고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이런 공장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더울 때 한시적으로 이렇게 앞당겨서 일을 하는 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너무 더우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마련이잖아요. 안전하게 오늘도 일 잘하시고요.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이에요.

3438번님 새벽 5시에 광주에 출발해서 대구에 있는 병원 가요. 난임병원에 진료받으러 가는데 영디가 좋은 기운 좀 팍팍 불어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다녀올게요. 아, 아기 천사를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부디 얼른 또 아기가 엄마 아빠 너무 마음고생 시키지 않고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잘 될 수 있을 겁니다. 힘차게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녀오시고요. 건강한 아기 빨리 만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박혜련님, 곧 시험이 있어서 새벽부터 일어나 공부 중인데 벌써부터 너무 덥네요. 오늘 하루 종일 공부해야 되는데 신나는 노래 듣고 힘낼 수 있게 레드벨벳의 서핑보이 틀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오, 지금 학교는 방학 기간인데 뭐 자격증 공부 같은 거 하시나 보네요. 근데 맞아요. 너무 더우면 또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이럴 때 도서관이나 카페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신청곡 바로 함께 할게요. 레드벨벳의 서핑보이예요.

레드벨벳의 서핑보이 듣고 오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5452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영디, 아이들이 방학인지라 저는 더 일찍 서둘러 농장에 가고 있어요. 아침으로 채소를 듬뿍 넣은 샌드위치 만들어 뒀는데 일어나서 맛있게 먹었으면 합니다. 더워지기 전에 일해놓고 낮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고요. 노래는 BTS의 다이너마이트 신청해요. 해주셨네요. 아, 샌드위치 진짜 맛있죠. 특히 그 아이들이 채소 안 먹는 아이들 많잖아요. 저도 물론 편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김밥이나 이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채소들은 맛있게 잘 먹었던 기억이 나요. 방학 기간 알차게 또 보내시고요. BTS의 다이너마이트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5300번님, 7438번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이설님께서는요, 10월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입니다. 요즘 아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나씩 해나가고 있어요. 아이 방을 만들어주려고 제가 아끼던 다이어리, 스티커, 뜨개용품 같은 취미 물건들도 싹 정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이 내가 나중에 꼭 당신만의 취미방 만들어줄게. 그때는 마음껏 좋아하는 거 하자.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된다는 건 새로운 기쁨을 만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내가 좋아했던 것들과 잠시 이별하는 일이기도 한것 같아요. 언젠가는 그것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오늘도 열심히 아기를 맞이할 준비를 해보려고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10월 출산이면 정말 몇달 남지 않았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아기와 관련된 것들로 취미가 옮겨가는 걸 수도 있잖아요. 또 그동안 했던 취미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니까, 좀 아기가 더 크고 나면은 같이 다이어리, 다꾸 하시는 거죠? 다이어리 꾸미기나 또 뜨개질 같은 것도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남편분의 마음이 정말 예쁘네요. 건강하게 아기 잘 만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이에요. 7237번님, 저희는 부산에 있는 오빠네에서 2박 3일 여름휴가를 보내고 왔어요. 20년 넘게 떡방앗간을 운영하는 연식 오빠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는데요. 더운 여름에 힘들 텐데 오빠도 언니도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조카들 주철, 대유, 하정아, 고모가 사랑하는 거 알지? 또 만나자. 부산 다녀오셨군요. 아, 이게 참, 이 더위에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물론 너무나 힘드시겠지만, 불 앞에서, 기계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만만치 않게 힘들 것 같아요. 특히 방앗간 계속해서 기계 돌려야 되잖아요. 떡도 따끈따끈하게 나와야 하고요. 아유, 오빠분 고생이 많으시네요.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이 여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9680번님, 반가워요, 영디. 아침에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신청곡 남겨봐요. 타이거 JK의 엔젤 가능할까요?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청곡 바로 함께 할게요. 윤미래의 타이거 JK, 그리고 비지가 함께 했네요. 엔젤 듣고 올게요.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지난주가 워낙 강렬해서 그런지 이번 주 더위는 조금 순해진 느낌도 드는데요. 대부분 열대 없는 밤을 보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이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더 낮아서 24.2도 가리키고 있고요. 열대야주의보는 일부 호남, 제주도로만 남아있습니다. 낮에는 서쪽 지역 중심으로 어제만큼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수도권 충남 또 일부 전남 경남 지방으로는 폭염주의보가 계속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전주가 34도, 대구 부산 31도, 강릉 27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하늘은 오늘

0: 차츰 맑아지겠고요. 제15호 태풍 차놈의 영향으로 내일부터 동해안으로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곽정이었습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오늘은 시간을 무려 27년 전인 1999년으로 돌려볼까요? 유럽연합 EU에 속한 나라들이 손을 잡고 함께 쓸 공동화폐 유로화를 세상에 처음 선보인 것이 바로 이때였고요. 또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영화계에서는 쉬리가 거대한 신드롬을 일으켰고요. 드라마 청춘의 덫에서 심은하 씨가 복수의 화신으로 변신해 당신 부숴버릴 거야 라는 명대사를 남긴 것도 이때였는데요. 그렇다면 1999년 우리는 또 어떤 음악을 듣고 따라 불렀을까요? 2026년의 8월을 살아가는 우리가 흘러간 8월의 노래를 다시 들어봅니다. 그달의 노래. 그달의 노래는 추억 속 어느 날 8월에 우리는 어떤 노래를 들었나 기억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무려 27년 전인 1999년 8월의 노래 만나보려고 합니다. 1999년 제 동생이 태어난 해거든요. 근데 그냥 제 동생이 99년생이라고 하면은 별 생각이 안 드는데 27년 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오래된 옛날 같네요. 저는 이때 7살이었고요. 그냥 멋모르고 애니메이션 보고 또 지금 한창 또 놀 때니까 TV 보고 그랬던 것 같네요. 아, 이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더 열심히 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동생이랑 저는 이때 이제 새롭게 만나가지고 예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그달의 노래 바로 시작해볼게요.

1990년대 말 엄청난 하이틴 팬덤을 이끌고 다녔던 최창민 씨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잡지 모델로 데뷔한 뒤에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꽃미남 아이돌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1집에서 짱, 영웅 이런 노래들로 인기를 모은 데 이어서 1999년 여름에 2집을 발표했고요. 그 앨범에 수록된 곡이 바로 지금 흐르고 있는 그녀의 뒤엔 항상 내가 있었다 였습니다. 최창민 특유의 소년미 넘치는 목소리와 순애보적인 가사가 어우러져서 더 매력적인 그런 곡이었어요.

태진 씨의 이름만큼이나 이 그룹의 이름도 반가운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공자 같은 외모에 세련된 군무 하면 떠오르는 그룹이죠. 바로 태사자인데요. 1999년 여름엔 태사자가 3집 앨범을 발표했어요. 타이틀곡이 지금 흐르고 있는 회심가였는데요. 이별 후에 느낀 배신감, 미련 이런 것들을 강렬한 랩과 멜로디로 표현해서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1999 하면 이 글로벌도 빼놓을 수 없죠. 2000년대로 넘어갈 때 컴퓨터가 연도를 인식하지 못하는 밀레니엄 버그 사태를 Y2K라고 불렀는데요. 이게 세기말적 감성을 뜻하는 말로도 쓰였고요. 같은 이름을 가진 그룹도 등장했습니다. 바로 3인조 다국적 밴드 Y2K였는데요. 한국인 멤버 고재근과 일본인 형제였던 코지, 유이치 기억하는 분들 많으시죠? 당시에 지금 흐르고 있는 헤어진 후에라는 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멤버 유이치가 무대에서 음이탈을 낸 후에 미안해! 라고 외치는 그 장면 지금까지도 유쾌한 에피소드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함께한 세 곡 중에서 한 곡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볼 텐데요. 아, 저도 이 영상 몇 번을 봤는지 몰라요. 너무 웃겨서 미안해. 지금 상상만 해도 또 웃긴데 노래는 또 너무 좋잖아요. 이 곡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Y2K의 헤어진 후에 함께할게요.

Y2K의 헤어진 후에 듣고 오셨습니다. 그달의 노래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엔 27년 전인 1999년 8월 어딜 가나 울려 퍼졌던 노래들 함께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노래 만나볼게요.

박지윤이 정규 3집을 발표한 것도 1999년 8월이었습니다. 타이틀곡이 지금 흐르고 있는 가버려였는데요. 대중적인 멜로디 라인에 당시 트렌드였던 테크노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죠. 의상도 메탈릭한 소재나 비닐 소재를 이용해서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줬고요. 시대를 앞서가는 사이버틱한 메이크업을 선보여서 그게 또 큰 화제가 됐는데요. 네 날개를 꺾어버린 것은 나일 테니 제발 나를 떠나줘 라고 노래하는 가버려 좀 더 들어볼게요.

1999년 여름엔 백지영 씨의 인기도 대단했습니다. 당시에 1집 앨범을 발표했는데 타이틀곡이 지금 흐르고 있는 선택이었죠. 백지영 씨의 얘기에 따르면 원래는 발라드 곡으로 데뷔를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무렵에 제니퍼 로페즈, 리키 마틴 이런 가수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라틴 붐이 불었고요. 그렇게 백지영 씨도 덩달아 라틴풍의 노래로 데뷔를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화려한 퍼포먼스를 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창력을 보여줘서 1집 발표와 동시에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제대로 찍었죠.

엄정화 씨가 페스티벌이라는 노래를 발표한 것도 1999년 여름이었습니다. 이 곡을 처음 받았을 때 엄정화 씨는 너무 밝고 가벼운 느낌이라 기존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절을 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노래에 그 337 박수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마치 응원가처럼 느껴져서 마음에 걸렸다고 해요. 하지만 주변의 설득으로 결국 이 곡을 부르게 됐고 결과는 다 아시죠? 대박이 났죠. 당시에 피서 시즌과 맞물려서 길거리마다 이 노래가 울려 퍼졌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흥겨운 분위기 좀 더 즐겨볼게요.

방금 함께한 세 곡 중에서 한 곡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할 텐데요. 아, 이때 1999년 여름은 얼마나 더웠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더위보다는 나았겠죠. 그래서 신나는 밝고 힘찬 응원곡이 어울릴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엄정화의 페스티벌 함께 듣고 올게요.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3: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0: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냉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통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새싹이시네요. 5379번님. 저는 전남 도청에서 근무하는 수의직 7급 공무원입니다. 전남 도민들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게 매일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에 목포를 출발해 강진에 있는 축산물 작업장으로 가는데요. 좋은 음악과 따뜻한 사연 덕분에 출근길 마음이 한결 가볍고 힘이 납니다.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는 뜻에서 노래는 싸이의 챔피언 예약합니다.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힘차게 하루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라고 해주셨 그러니까요.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 더위에도 걱정 없이 안심하면서 고기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겠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출장 다니는 것도 힘드실 것 같은데 네,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또 밖에서 일하시는 만큼 수분 섭취도 잘해주시고요. 열사병 위험한 거 아시죠? 네, 건강 잘 챙기면서 같이 힘차게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게요. 그럼 오늘 끝곡으로 싸이의 챔피언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아침부터 애쓰시는 모든 분들 기운 내시길 바라겠고요.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가족, 친구들과 떠난 즐거운 여름 휴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뒤 숙소까지 코앞인데 뭐 하는 아니란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들뜬 분위기에 취해 낯선 휴가지에서 운전대를 잡는 건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특히 늦은 밤까지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운전 역시 만취 상태만큼이나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매우 위험한데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오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일행의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운전석에는 술잔 대신 안전운전의 책임감만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1: 장갑은 카멜로.
2: 두꺼워봐 두꺼워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안녕하세요. 강릉문화원 문화유산 활용팀장 조서연입니다. 문화유산 속 여름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강릉국가유산 야행 그 14번째 행사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강릉 대도보관화에서 펼쳐집니다. 천대의 드론이 수놓는 밤하늘과 강릉다운 맛과 멋이 가득한 문화의 향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6: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테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귀벌레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귀속에 마치 벌레가 있는 것처럼 특정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일명 수능 금지곡 같은 노래들이 귀벌레 현상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이 바로 수능 D-Day 100일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귀벌레 현상 극복하는 꿀팁 알려드릴까요? 공부할 때 껌을 씹는 겁니다. 껌을 씹으면 뇌가 씹는 동작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머릿속에 맴도는 멜로디를 떨쳐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죠. 이제 남은 100일 동안 수험생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수능 금지곡 대신 달달 외운 수학 공식, 영어 단어 이런 것들만 맴돌길 바라면서 화요일 아침 화이팅 넘치게 열어볼게요.

8월 11일 화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여러분들 껌 씹으면 이 후렴구가 귓속에 맴돌지 않을 수 있을까요? 샤이니의 링딩동 대표적인 수능 금지곡 1세대죠. 1세대의 노래 첫 곡을 함께 들었습니다. 와 수능 100일 D-100이에요. 수능 금지곡 저 때는 뭐 그런 게 없었죠. 저 때는 없었고 저는 이제 수능을 두 번 쳤습니다. 여러분 본 시험을 쳤고 학교로 갔다가 예, 휴학을 하고 반수를 했어요. 반수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시험을 치고 성적이 와, 저는 엄청 좋을 줄 알았거든요. 거의 똑같이 나와가지고 스카웃됐던 가수를 한다고 하면서 성적을 부모님한테 말씀 안 드리고 올라오게 됐습니다. 예. 근데 성적이 만약에 목표한처럼 좋았어 가수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막 가수를 꿈꿨던 친구가 아니라 스카웃이었기 때문에 좀 불안했어요. 여기가 어떤 데인지도 몰랐으니까. 근데 공부는 내가 한 거잖아. 그래서 공부한 대로 가야지 했는데 내가 한 게 최악이었다. 성적이 좋지 않았다 했습니다. 수능 100일 남았을 때 여러분들 수험생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신가요? 뭐 등교하면서 듣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지금 늦지 않았어요. 100일 동안 공부해도 한 두 단계 학교 위로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지금부터도 잘 안

0: 내는 삶이 너무 태반이라 지금에도 늦지 않아요. 늦었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하면 승자. 화이팅 화이팅. 자, 아침마다 또 등교할 때마다 듣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다면 특별히 더 화이팅을 담아서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정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양수현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화요일 4부 그 어떤 고민도 박살내드립니다. 고민 박살 허안나, 개그우먼 허안나 씨와 함께할 겁니다.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것 다 좋습니다. 말머리에 어그 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밤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언제든 모집 중이에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돌아올게요.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 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 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6: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6: 회계관리.
7: 이카운트 ERP
9: 4만원
6: 재고관리.
7: 이카운트 ERP
6: 4만원 생산관리.
9: 사업성공
10: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0: 이카운트
6: 가입비 부가세 별도.
11: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3: 코리아 트렌치.
12: 코리아 트렌치.
1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액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2: 자, 이 시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3: 네, 테디 화모닝. 폭염특보 지도가 한결 단촐해졌습니다. 수험생들 아침 공부하기 쾌적하겠는데요. 오늘도 당신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인천, 목포, 제주도만 제외하고는 전국에 열대야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이 24.4도, 대구 2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도 조금 더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수도권 일부 남부지방으로만 폭염주의보 수준의 더위만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전주가 34도, 대구 부산 31도, 강릉 27도로 서쪽 지역 중심으로는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동해안 지역으로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그리고 광복절 연휴에는 제주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여기 화르르르 타오르는 화요일에 함께할 퀴즈. 짧은 음성 속에 숨은 주인공을 찾아라. 너의 목소리가 들려. 지금부터 어떤 인물의 목소리 들려드립니다. 목소리를 들으시고 누구인지 그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긴장감 올리기 위해서 신의 영역부터 뽑아보겠습니다. 선착순 1등으로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부침 유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실 건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듣고 계신 분들 집중해 주셔야 돼요. 인물 맞추기입니다. 누구인지 맞춰주시는 거예요. 민영 PD 준비됐죠? 오늘의 문제 들려주세요.
1: 김밥 소리 햄 바꾸셨습니까?
2: 맛이 별로입니다.
3: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녀.
4: 나는 봄날의 햇살 같아. 로스쿨 다닐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너는 나한테 강의실의 위치와 휴강 정보와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날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 지금도 나는 내 물병을 열어주고 다음에 군의 식당에 또 김밥이 나오면 나한테 알려주겠다고 해.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0: 아, 뭉클해라. 아, 뭉클해. 누군지 아시겠나요? 선착순 1등으로 보내주신 분 외에도 행운의 주인공 다섯 분도 선물 드립니다. 아이스티 준비할게요. 힌트를 드리자면요, 이 배우가 최근 오싹한 연애라는 드라마에서 귀신을 보는 재벌 상속자 역할로 나옵니다.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이 배우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OST죠. 선우정아의 상상 듣고 올게요.

0: 오셨어요.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소리만 듣고 그 사람이 누군지 맞히는 퀴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정답은 바로 배우 박은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제 이름은 똑바로

수연이가 늘 그렇게 다정하게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들도 기억을 해주는 우영우 때문에 더 빛나서 뭐 그랬습니다. 다정함이 세상을 이기죠. 퀴즈 정답 가장 빨리 보내주신 한 분께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리고요. 선착순 1등 외에도 퀴즈 정답 맞추신 분 중 5분 저희가 뽑아서 아이스티 준비하겠습니다. 명단은요 방송이 끝난 후에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색다른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많은 참여 바랄게요. I miss the love that I share with you. 온 세상이 취한 것 같아.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은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톡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우리 식구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8956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볼게요. 삼계탕 맛 컵라면 출시되는 거 봄. 테디, 육개장 맛 컵라면으로 유명한 회사 농땡에서 삼계탕 맛 라면을 출시한대요.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해요. 이게 원래는 일본에서만 출시했던 맛이래요. 말복을 앞두고 한국에서 한정 수량으로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저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농땡 라면에 대한 신뢰도가 저는 좀 있거든요. 연구실에 대한 신뢰도가 있어. 그래서 괜찮으면 정식 출시가 한국에서도 되겠죠? 먹어보고 저도 후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드시고 후기 남겨주세요. 8956번님 육개장 맛 컵라면 드립니다. 7991번님 요즘 스파이더맨 옷 입는 게 유행인 거 봄? 사진에 AI로 스파이더맨 옷을 합성하는 게 유행이래요. 테디도 스파이더맨 복장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하셨는데 이건 뭐 작가들이 한 거예요? 아 예. 제 사진에 스파이더맨 옷을 입혔는데 옷이 많이 작아 보이네. 아 굿모닝 FM 공식 인별그램에 저희 작가들이 또 만들어 놓은 사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난 안 어울리는 것 같다. 헐크 쪽으로 가겠습니다. 7991번님 초코맛 파이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 계속 보내주십시오. 사소한 거라도 좋아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하츠 투 하츠의 스타일 듣고 돌아올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하츠투하츠의 스타일 듣고 오셨어요.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보겠습니다. 2342번님 배우 안은진 씨와 서강준 씨가 로맨스 드라마 하는 거 봄? 너 말고 다른 연애라는 KBS 주말 드라마인데요. 두 분이 10년 차 장기 연애 커플로 나온대요. 예고편이 떠서 봤는데 벌써 설레더라고요. 믿고 보는 배우 안은진 씨, 서강준 씨가 만났습니다. 첫 방송 9월 12일인데 10년 차 장기 연애면 설레는 것보다 뭔가 이게 있을 것 같은데 많은 갈등들과 깨달음이. 드라마 왜 안 봤는데 알 것 같지? 어떤지 저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2342번님 사탕 세트 드립니다. 9232번님 짜장라면 대회에서 1등한 레시피 봄? 감바스 짜장라면인데요. 올리브유에 마늘, 새우, 페퍼런치노를 볶은 뒤에 익은 면과 면수, 스프를 넣어서 한 번 더 볶아주면 완성이 돼요. 비주얼 보는데 못 참겠어요. 무조건 만들어 먹을 거예요. 오늘만큼은 내가 짜장라면 요리사 하셨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짜장라면을 회사에서 이제 주최한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레시피라고 해요. 요즘 다시 이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맛있죠. 맛 없는 게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 지금.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누가 해주면 좋겠다. 9232번님 짜장라면 드립니다. 9929번님 독일의 맥주 축제인 옥토버 페스트가 서울에서 열리는 거 봄? 9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열리고요. 독일의 여러 전통 맥주와 소시지, 슈바인학센 등을 먹을 수 있대요. 맥주 진짜 좋아하는데 가봐야겠어요. 예. 옥토버 페스트는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맥주 축제인데 서울에서 독일의 전통 축제를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달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숨작가 달려가겠네. 9929번님 소시지 드립니다. 간식 맛있게 드시고요. 쿨의 맥주와 땅콩 듣고 올게요.

0: 지금까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하이빌.
1: 깊은 산골의 여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전설 설운도, 톡톡 튀는 매력의 트로트 여신 조정민, 그리고 감성 가득한 무대의 이룬혜. 인기 가수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음악여행,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삼척 도개편. 8월 13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TV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트로트 한마당 놓치지 마세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4: 자, 이 시간 교통상황 알아볼까요? 서울경찰청의 신채희 리포터.
5: 네, 테디 화문이 화창한 화요일이라서인지 사고가 유난히 많았던 어제에 비해서 오늘은 아직은 돌발 구간이 없습니다. 평소 화요일 아침의 흐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시구간 정체 길이가 빠르게 길어지고 있는데요. 달래내 고개부터 반포까지 서울 방향으로 밀려 있고요. 반대 부산 방향도 한남대교 남단부터 반포 나들목까지 막힙니다. 양재대로 통해서 수서 쪽으로 가는 길은 지금 구룡터널 나오면서부터 개포 3단지 3거리까지 막히고요. 반대 과천 쪽으로 가는 길은 1원 지하차도 지나는데 차량 많지만 이후로 서남요금소 지나는데도 괜찮습니다. 수서 쪽 지금 분당 수서간도로는 청담 방향으로 복정나들목부터 청담대교 진입전까지 20분 정도 예상되고요. 청담대교는 강북 방향 괜찮고 강남 방향 정체입니다. 도로 상황입니다.

0: 민재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석준이랑 왜 같이 왔어요? 너무 귀여워.
1: 아침에 남편이 또 오늘 회사를 일찍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네, 네 오늘 또 제가 데리고 왔어요.
0: 아~ 같이 오는 거 좋아해요?
1: 엄청 좋아해요.
0: 엄청 좋아해? 네,
1: 엄마 회사에 오면 뭐 할 수 있냐고 맨날 물어봅니다.
0: 약간 그리고 방송국 오면 기계 장비 많으니까.
1: 네, 그리고 9시 뉴스 볼 때마다 엄마 회사다 이러고 엄청 좋아하던데요.
0: 엄청 좋은 이제 견학이 된 것 같아요.
1: 네.
0: 우리 작가들 다 뛰어나갔어요. 아무도 없어. 맞아. 수능이 100일 남았대요.
1: 진짜요?
0: 예. 어때요? 고3 우리 수험생들에게 인생 선배로서 한마디 좀 해주시죠.
1: 이게 진짜 너무나도 큰일처럼 느껴지지만 또 지나고 나면은 요게

0: 정말 작은 먼지 같은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냥 내가 딱 한 대로 잘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100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좀 매콤한 먼지긴 해요. 많이 매콤해.
0: 잘못하면 재채기 나오는.
1: 큰일 납니다. 네. 깨알뉴스 시작해볼까요?
0: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분양시장에서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1: 아, 이게 물리고 물렸구나. 네. 아파트 계약금 마련하라고 주식에 또 투자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래서 그런 거죠?
0: 네, 맞습니다. 이 주식에 넣어둔 자금을 빼서 아파트 계약금을 마련하려던 사람들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네. 일반 분양에 당첨되면 보통 계약 후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연체 이자가 발생하고 결국 계약이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당장 입금해야 하는 1,000만 원 정도의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계약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고 해요.
1: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큰 돈이 움직이는 만큼 여러분 신중히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0: 소식입니다. 서울이 전 세계 여행객들에게 여행하기 좋은 도시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정작 혼자 여행하는 혼행족들은 곳곳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1: 서울은 볼거리 많아서 혼자 여행하기 좋을 것 같은데 불편은 어떤 불편이 있을까요?
0: 네, 이 서울은 궁궐과 초고층 빌딩이 어우러진 도시 풍경에 전통시장과 대형 쇼핑몰까지 함께 즐길 수 있고요. 지하철과 심야버스 등 대중교통도 편리해서 관광객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실제 혼자 여행을 해보면 식당과 숙박에서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외식과 숙박 문화는 여전히 2인 기준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기 때문이에요.
1: 아, 이런 거는 제가 잘 약하네요. 저는 무조건 3인분 이상 시키니까 늘 몰랐는데 거꾸로 힘든데 저는
0: 걱정이 없으시네요.
1: 그걸 몰랐습니다.
0: 네, 그런데 실제로 이 전국 음식점 가운데 1인 메뉴를 판매하는 곳은 지난해 기준 약 10%에 불과한데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한식당에서도 2인분 이상 주문을 기본으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방문한 손님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추가 주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숙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주요 관광지의 숙박시설 상당수가 객실 기준 이런 2인으로 설정하고 있어서 혼자 투숙을 하더라도 2인 기준 요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 혼행족에게는 숙박비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1: 예, 서울을 찾는 혼행족들이 더 편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환경도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자영업 하시는 분들 기억해 주세요.
0: 소식입니다. 최근 벌쏘임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기온이 오를수록 말벌의 번식과 활동이 왕성해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아, 그러고 보니까 요즘이 딱 말벌이 활동할 시기네요.
0: 네, 실제로 며칠 전 충남 보령의 한 캠핑장에서 피서객 7명이 말벌에 쑤여서 병원 치료를 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처럼 벌쏘임 사고는 7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이 되는데요. 특히 8, 9월은 말벌이 번식을 앞두고 공격성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벌초나 농작업 등 야외 활동을 할 때 더욱더 주의를 하셔야 해요.
1: 네, 벌을 자극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주의하면 좋을까요?
0: 네, 한 조사 결과 벌은 검은색이나 갈색처럼 어두운 색에 더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외에서는 밝은색 옷을 입고 향이 강한 향수나 화장품은 피하는 게 좋고요. 또 단 음료를 마실 때도 이 벌이 주변에 모이지 않는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벌집을 발견했다면 절대 가까이 가거나 직접 제거하지 마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뒤에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이 벌에 쏘였다면 벌침을 조심스럽게 제거한 뒤에 상처를 씻고 차갑게 찜질하면 통증과 붓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니까 이 점도 꼭 참고해 주세요.
1: 아유, 벌 쏘여보셨어요?
0: 아니요, 저 한 번도 안 쏘여봤어요.
1: 너무 아파.
0: 너무 아파요.
1: 오, 소름 돋아. 조심하셔야 돼요. 야외 활동하실 때 주변에 벌집이나 벌 없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 저는 이제 캠핑 갔다가 캠핑 이제 철수하는데
0: 네.
1: 뭐가 윙 하길래 손짓 한번 했는데 쏘였어요. 2주 갔습니다. 2주.
0: 아, 진짜요?
1: 예, 손이 퉁퉁 부어가지고.
0: 진짜 퉁퉁 붓는다고 하더라고요.
1: 진짜 아파요. 말벌 진짜 아파. 혼밥 얘기했는데 혼밥 해보셨어요?
0: 저는 혼밥 자주 하죠.
1: 정말?
0: 네.
1: 고깃집도 혼자 가봤어요.

0: 저는 진짜 고깃집 시작할 때 그 돼지 껍데기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가서 먹어본 적 있어요.
1: 혼자서?
0: 네. 근데 사람 많을 때는 아니었고 이제 딱 문 열자마자
1: 그러니까
0: 4시, 5시 이럴 때.
1: 근데 혼자 가서 돼지 껍데기 1인분만 시킬 수 없잖아요.
0: 아, 그쵸.
1: 아, 네. 역시 그릇이 크시네요.
0: 갈비도 시키고. 네. 네.
1: 아, 좋다. 아, 좋다. 괜히 걱정했네. 아, 놀래라.
0: 테디는 혼밥 어디까지 해봤어요?
1: 저는 혼밥 못합니다. 집에서 먹어요.
0: 아.
1: 봐봐요. 혼자 갔죠? 4인분 시켜봐.
0: 네.
1: 계속 쳐다봐. 주인이 와서 계속 물어봐요. 또 누가 오세요? 계속 물어봐. 저 그걸 못 견디겠어요.
0: 듣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네, 테디는 예, 혼자서도 잘 먹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깨알뉴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반반 맞춰서 성공이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안녕하신가요? 이 함께한 혼자라도 좋아 뛰어드리면서 민정 리포터 인사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밤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뻔뻔한 퀴즈. 반반 피곤한 아침에 재미있는 긴장감을 더해주는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앤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을 드립니다. 오늘 신청 사연부터 바로 만나봅니다. 0252번님의 신청 사연입니다. 테디 안녕하세요. 휴가 중이에요. 가까운 곳에 좋은 계곡이 있어서 치킨 들고 물놀이 갔다 오겠습니다. 저 좀 뽑아주셔요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는데 이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조전자 들어오세요.
1: 반원꽃 치킨 먹자 바라바라바라밤.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주 템포감이 독특했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에 사는 태재 아빠 박 규희입니다.
0: 태재 아빠 박규희님.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휴가 몇 박 며칠 받으셨어요?
1: 일주일이요.
0: 일주일. 좋다. 네. 좋은 계곡이 네. 가까운 곳에 있나 봐요.
1: 예, 네, 여기 계곡이 좀 많아요.
0: 아이들이 크니까. 네. 어때요? 같이 다니는 거 좋아해요?
1: 안 좋아해요.
0: 그래, 그럴 때다, 그죠?
1: 네.
0: 언제까지는 좀 같이 다니는 거 좋아했던 것 같아요?
1: 작년까지요?
0: 작년까지요? 그러면 네. 뭐 올해부터 갑자기 스케줄들이 생겼나 보네요.
1: 큰 애가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작은 애는 이제 형이 있는 데는 가는데 형이 없으면 안 가요.
0: 그래서
1: 형이 이제 스케줄이 바쁘니까 학교 학업 때문에 그러니까 예.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0: 이제 좀 서운하시죠, 그래서?
1: 뭐 그런 것보다는 편하고 좋긴 해요.
0: 그래요? 그럼 다행이다. 예. 모두가 해피하네, 그러면.
1: 예.
0: 예. 그러면 휴가 아내분하고 같이 치킨 딱 드시면서 계곡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퀴즈 어떻게 해요? 자신 있으신가요?
1: 아니요. 너무 떨려요.
0: 어떻게 떨리면 어떡해요?
1: 네, 너무 떨리고. 손이 바들바들 떨려요.
0: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네. 한번 외치면서 긴장 한번 풀어보죠.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좋습니다. 자,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이제 들어가 볼 거예요. 제한 시간이 77초이고요. 모르는 문제 있으면 빨리 패스를 하셔야 다시 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1: 네.
0: 좋습니다. 준비되셨죠?
1: 네.
0: 갑니다. 문제 나갑니다. 곱하기를 하자. 80 곱하기 20은?
1: 1600.
0: 레드, 화이트, 로제 등으로 나뉘는 포도 발효주는?
1: 와인.
0: 사자성어입니다. 말 가운데 뼈가 있음. 언중?
1: 유골.
0: 이 노래를 부른 그룹은? 나만의 허니 허니 허니 떠났어야 할.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이 명대사가 나온 드라마 제목은? 놓쳐도 괜찮다는 즐거움을 뜻하는 신조어 조모는 이것 오브 미싱 아웃의 약자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즐거움.
1: 조이?
0: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값싼 것이?
1: 네?
0: 값싼 것이?
1: 비지떡.
0: 공연 중간에 주어지는 휴식 시간을 부르는 말. 인터?
1: 레이트?
0: 아니에요.
1: 인터벤쇼?
0: 비슷한데?
1: 레이트?
0: 패스. 네. 자, 유네스코 본부가 있는 도시는?
1: 네?
0: 유네스코 본부가 있는 도시.
1: 미국?
0: 어렵다. 어려워. 열 문제 중에 나이스. 다섯 문제만 있어서 성공하셨습니다. 10만원권의 매개 치킨의 콜라 세트 획득을 하셨습니다.
1: 네.
0: 문제가 좀 어려웠죠?
1: 예.
0: 쉽지 않았어. 그래서 네. 오답을 일단 말씀드리면 나만의 허니 허니 노래를 부른 그룹은 카라였고요.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명대사가 나온 드라마는 시크릿 가든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연 중간에 주어지는 휴식 시간은 인터미션이었고요. 유네스코 본부가 있는 도시는 파리였습니다. 그리고 문제 하나를 아예 못 내드렸었는데

0: 네, 요거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1930년대 항일 비밀결사 경성 트로이카를 이끌며 일제 경찰에 대대적인 추적을 받았던 독립운동가는 문제였나요?
1: 이재유.
0: 오! 이 어려운 걸 맞추셨어. 야.
1: 들었어요, 저.
0: 아, 역시 역시 애청자셔가지고 예. 이 어려운 걸 다 네. 맞추시고 어쨌든 성공을 하셨습니다. 아, 우리 태지 아빠님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요즘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우리 큰아들이 절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0: 아우 진짜 너무너무 자식만을 생각하시는 아빠의 느낌이 확 드네요. 아내분한테도 한마디 하시죠.
1: 그래 지금처럼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
0: 그리고요?
1: 고맙고 사랑해.
0: 아 좋습니다. 나 이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불안할지 모르겠어. 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휴가 잘 다녀오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보내드려요. 안녕.
1: 안녕.
0: 덤덤덤덤덤덤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비지떡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비지떡에서 비지는요 이것을 만들고 남은 콩 찌꺼기입니다. 콩을 갈아서 만든 콩물에 간수를 넣어서 굳혀가지고 만든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정통 식품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힌트 드릴게요. 힌트.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를 가진 분들을 보고 이것상이라고 하죠. 정답상이라고 합니다. 예, 무슨 상일까요? 저는 어떤 상일까요? 저는 뭐 늘 말해서 알고 계시죠? 예, 개구리상입니다. 개구리상. 정답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캡슐 세제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정답은 노래 듣고 와서 발표하도록 할게요. 몬스타엑스의 현우와 형원이 함께한 Do You Love Me? 듣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0: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덤덤덤덤덤덤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비지는 이것으로 만들고 남은 콩 찌꺼기인데 여기서 이것은 바로 두부였습니다. 두부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가 비지였습니다. 정답 맞추신 다섯 분께 캡슐 세제 세트 보내드릴 거예요. 명단은 홈페이지 성호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온유 씨의, 온유 씨가 또 두부상이잖아요. 온유 씨의 올라 들으시고요. 3부로 돌아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근데 처음부터 최고 대접을 받은 게 아니었답니다. 모국 이스라엘에서 히트한 다음 영어판을 쉽게 낼 줄 알았고 그래서 직접 번역을 해 출판사에 보냈는데 줄줄이 퇴짜. 그중엔 모욕을 주며 거절한 것도 있었다죠. 국리 끝에 인터넷 자가 출판도 해봤지만 몇백 권밖에 팔리지 않았고 겨우겨우 출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쓰고 다듬어서 지금의 책을 낼 수 있었다. 절치부심, 고진감님, 천재급 석학도 그랬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0: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깊은 산골의 여름밤을 흥겨운 음악으로 물들입니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전설 설운도, 톡톡 튀는 매력의 트로트 여신 조정민, 그리고 감성 가득한 무대의 이룬혜, 인기 가수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음악 여행,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삼척 도개편. 8월 13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 TV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트로트 앞마당 놓치지 마세요.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동작구 사는 김은옥입니다. 아, 수산시장에서 냉동 수산물 판매하고 있어요. 거의 주로 판매하는 게 새우, 오징어, 시아버님께서 하셨던 일이라 어쩌다 보니 여기서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새우로 감바스, 요새 유행하는 감바스라던가 파스타에도 넣고, 저희는 애들이 좋아해서 된장에도 넣고, 뭐 쭈꾸미 볶음할 때도 넣고 여기저기 다 넣고 있어요. 쉴 때는 저희가 밤낮이 바뀌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의 잠을 자는 경우가 많은데,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같이 다니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애들은 좋아하는 데가 마트라던가 쇼핑몰 같은 데 많이 좋아해서 그런 데도 가고 시골이나 그런 데도 많이 가고요. 딸들이요. 지금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지내다 오거라. 여러분 모두 have a good day.
0: 목소리에서 엄청 건강한 긍정 에너지가 막 느껴집니다. 수산시장에서 냉동 수산물 판매하고 계시는 김은옥 씨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아, 감바스 좋다. 파스타. 저는 어릴 때에는 한식만 먹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는. 그리고 밖에 외식도 가끔 해서 중식 정도. 그래서 일식도 많이 못해봤고, 특히나 이제 파스타 라인은 거의 서울에 와서 이제 저는 먹은, 성인이 돼서 먹은 케이스.

0: 라서 예, 아직도 파스타 먹으면 진짜 외식하는 느낌 나요. 일 때문에 이제 밤낮이 바뀐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무엇보다 본인 건강을 먼저 챙기셔야 돼요. 우리 은홍님의 건강을 챙겨야 그게 가족의 건강입니다. 아시죠? 굿모닝 굿메시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 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 유의. 한여름 뙤약볕에도 타지 않습니다. 뽀얀 피부, 하얀 피부의 소유자 MBC 네. 이하얀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이하얀 이희준입니다. 백숙.
0: 예. 예. 아, 너무 하얗더라고요.
1: 다들 이제 그 보이는 라디오를 보시고 예. 많은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0: 그러니까 에이, 너무 하얗고
1: 백숙처럼 하얗냐고.
0: 예. 그 혼자 제가 보이는 라디오 할 때는 네. 테디 아침에도 멋져요 뭐 이런 문자들이 종종 보이다가 퓨전 네. 아나운서 나오니까 테디 왜 이렇게 탔어요? 제가 까매 보이는 현상까지.
1: 아, 그렇죠. 그게 예. 이제 테디가 탄 게 아니라 저는 진짜 군대에서도 안 탔던 그런 체질이었어가지고.
0: 안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예. 뻘개지다가 다시 싹 돌아오는.
1: 맞아요.
0: 그죠?
1: 제가 태닝통 들어가서 한번 태워봤거든요. 예. 진짜 몸이 타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0: 아...
1: 그냥 계속 하얘요.
0: 실제로?
1: 아프기만 해요. 그냥 아파서 진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0: 아, 그럼 안 돼, 그럼 안 돼.
1: 그리고 다시 하얘졌어요.
0: 아, 그럼 안 돼.
1: 네, 그냥 저는 그냥 이대로 살려랍니다.
0: 너무 부럽습니다.
1: 살렵니다.
0: 살려납니다는 언어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죄송합니다.
0: 선크림 발라요 근데?
1: 바르죠.
0: 아 그래도 발라?
1: 네, 얼굴은 발라요. 몸은 일부러 안 발라요. 왜냐면 이게 좀 타면 좀 멋있을 것 같아가지고
0: 뭐
1: 일부러 몸은 안 발라요.
0: 추구미가 있는데 그냥 그럼... 아예 안 돼. 유전적으로도 아예 도와주지 않는 추구미라 너무 슬프네요. 어떻게 보면
1: 진짜 슬퍼요. 그 근육이 조금 이렇게 구릿빛 피부라고 하잖아요.
0: 그렇지 그렇지.
1: 그래야 되는데 안 타요.
0: 아 그 생기고 나면 또 같이 고민해보죠.
1: 네.
0: 예. 근육이 슬프네. 안 보이더라고.
1: 근육 소리 들려드려야 되는데
0: 이거. 해봐 해봐.
1: 들리세요 여러분? 근육 소리.
0: 이비준 아나운서예요. 바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놀리려고 하시면 안 돼요.
1: 근육 소리.
0: 바보 아닙니다.
1: 네.
0: 언어 유의 시작해볼까요?
1: 자,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제보해 주시고요. 오늘 유의할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Let's go.
1: 아 어떡하냐? 아 화장실 없나?
0: 아 화장실 여기 가까운데 알려줄까?
1: 갑자기 어디로 가야 돼요?
0: 그 정도면 지금 나온 거 아니니?
1: 아니요 지금 잡고 있어요.
0: 저기 쭉 가면 모퉁이가 하나 나와. 그 모퉁이를 꺾으면
1: 모퉁이만 돌면 화장실이에요?
0: 아니 거기서 또 쭉 가. 가면은 시장 귀퉁이가 또 나와.
1: 귀퉁이.
0: 거기 백반집이 하나 있어.
1: 그 시장 귀퉁이에 있는 그 백반집 화장실 쓰면 되나요?
0: 아니 거기 김치찌개가 진짜 맛있고
1: 네.
0: 그 백반집을 지나쳐서 육교로 가요.
1: 육교로 가?
0: 육교를 건너면은 작은 골목이 이제 딱 나와.
1: 아니 그러면 가까운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걸리는데요?
0: 그 골목에서 조금만 더 가면 되거든. 걸어서 한 30분?
1: 30분?
0: 금방 가요.
1: 30분? 저 급하네. 지금 나올 건데.
0: 역시 이런 스토리는 우리 여진 작가가 박장대소예요. 박장대소.
1: 아이
0: 너무 좋아요.
1: 아나운서라면서요. 예. 이런 거 시켜 정말.
0: 너무 잘하네요, 근데.
1: 자 오늘 우리가 유의할 우리 말 모퉁이, 귀퉁이입니다. 많이 참아봤어요.
0: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1: 네, 급하게 화장실을 찾는 휘준에게 한 아주머니가 화장실 가는 길을 알려줬는데 너무 멀다, 그렇죠? 거기서 모퉁이, 귀퉁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0: 네, 우리 상황극에서 아주머니는 어떤 벌을 주는 귀신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사람이 네. 있을 수는 없고 내가 볼 때 네. 약간 귀신이 나와서 오늘 너 혼나봐라 네. 이런 느낌.
1: 이 정도면 싸라라는 얘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1: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모퉁이, 귀퉁이.
0: 저 이거 모퉁이와 귀퉁이.
1: 네.
0: 모퉁이는
1: 네.
0: 꺾여서.
1: 네, 네.
0: 이렇게 모서리가 나온 데를 모퉁이.
1: 오.
0: 정확하게 알죠.
1: 네.

0: 귀퉁이.
1: 귀퉁이는 네. 이제 거기 꺾여서 가면은 네. 구석처럼 이렇게 맞닿는 자리.
0: 오, 그럴싸했어요.
1: 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귀퉁이에서 좀 부족한 느낌이 난다. 아, 뭐예요, 뭐예요?
0: 일단 받아줬어요. 예. 그럴싸합니다. 자, 먼저 모퉁이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건 구부러지거나 꺾여서 돌아가는 자리. 라는 뜻이에요. 테디 비슷했어요. 보통 길 모퉁이라고 많이 써요. 또 변두리나 구석진 곳 뜻도 있습니다. 반면에 귀퉁이는 넓은 공간이나 물건 또는 마음의 한 구석을 뜻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방 귀퉁이, 마루 귀퉁이, 마음 한 귀퉁이처럼 씁니다.
1: 예.
0: 아까 모퉁이에도 변두리나 구석진 곳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방 한 귀퉁이, 방 한 모퉁이 이거는 둘 다 괜찮아요.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우리가 귀퉁이를 돌다 이렇게는 잘 안 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지.
0: 자, 상황극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아주머니가 쭉 길을 따라 꺾어 돌아가는 건 모퉁이 또 시장 한 구석은 귀퉁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잘 쓰신 겁니다.
1: 아주머니가 또 잘 쓰시네. 언어는 유의해서 잘 쓰시는데
0: 그러니까요.
1: 상황은 유의를 못하시는 분이지.
0: 쌌어, 벌써 쌌어.
1: 아이, 그런 얘기 왜 해요.
0: 아, 너무 아침인가요?
1: 아니요. 여진 네. 작가 너무 좋아하죠.
0: 그러니까 이런 거 좋아해.
1: 좋아요.
0: 똥 네. 얘기 이런 거 되게 좋아해.
1: 아직도 유아기에서 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박장대소하고 있습니다.
0: 네.
1: 휴진 아나운서 이제 화장실 보내드릴 거고요.
0: 네?
1: 아, 진짜 이 정도 연기하면 진짜로 위험할 것 같아요.
0: 한번 갔다 올게요.
1: 네, 네. 너무 메소드였어.
0: 가는 길에 갈게요.
1: 알겠습니다.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0: 안녕.
1: 저희는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이거 들으면 안 돼요. 모퉁이가 나오는 김현우의 2년 들으면 안 될까요? 이 김현우의 2년 모퉁이 이거 너무 좋은데 김현우의 2년 제 신청곡이에요 여러분 듣고 올게요.

0: 아, 사과드릴게요. 아, 이거 제가 곡을 갑자기 생각해내느라 제목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다들 예 많이 노하셨네요. 김현우 연인이었습니다. 예, 인연이 아니고 연인이었어요. 모퉁이 그래도 잘 맞았죠? 자, 잠시 후에는 MC 양수영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고요. 화요일 4부 고민 박살 허안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그우먼 허안나 씨와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들어올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 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자, 이 시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3: 네, 입추였던 지난주 금요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29도였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은 24도로 출발했습니다. 간밤에 푹 주무신 분들 많겠습니다. 오늘도 당신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열대야는 인천, 목포, 제주도로만 나타났고요. 대부분 열대야가 없는 밤이었습니다. 동풍이 계속 불고 있어서 동해안으로는 종일 선선하겠고요. 서쪽 지역으로는 낮 기온이 꽤 오르겠습니다. 수도권 일부 충청 이남 지방에 폭염주의보 남아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전주 34도, 대전 32도, 대구 31도로 앞으로 광복절 연휴까지 내내 오늘과 비슷한 낮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태풍 차놈의 영향으로 내일부터 동해안 지역으로는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아유 아닙니다. 제가 감사하죠.
2: 예. 원래 이제 본업이 있으시니까 본업. 출퇴근이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또 키워드 뉴스 때문에 오게 되면은 네. 이것도 일이긴 한데 네. 이건 어떻게 일로 칩니까?
1: 일은 일이죠.
2: 일은 일이죠. 하지만 그냥 그렇지만 쉬는 너무... 중에 그냥 한번
1: 아, 쉬는 중에 그냥 한번 아 오늘 휴가라서
2: 아 휴가라서
1: 아 근데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2: 좀 달라.
1: 여기 올 때 마음가짐과
2: 아, 다행입니다.
1: 네, 보도국 귀마가
2: 아 다행입니다. 아니, 지금 그게 마음이 걸려가지고 아, 아니, 쉴 때마다 전혀. 이렇게 오실
1: 아, 너무
2: 때
1: 너무 좋습니다.
2: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 뭐 산뜻하게 키워드들이 좀 산뜻했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 키워드는요. 첫 번째 키워드 청년 버스하우스, 두 번째 키워드 상피제, 마지막 키워드는 가정폭력입니다.
2: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1: 네, 첫 번째 키워드 청년 버스 하우스입니다.
2: 폐기될 버스를 이제 개조해서 네. 청년의 집으로 쓰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질타가 쏟아졌죠.
1: 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폐기될 버스를 개조해서 대학가 청년의 단기 주거 공간으로 쓰자는 이른바 버스하우스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운하에 폐선박이나 중고선박을 개조한 보트하우스가 즐비해 있는 걸 본 적이 있다면서 버스하우스를 임시 주거 공간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2: 네. 예. 그래서 댓글은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당신부터 네. 살아봐라. 그렇죠. 그런 날선 네. 비판이 이어졌죠.
1: 네, 국민의힘은 청년 세대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충건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청년을 도로 위 난민 만든 황 의원은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며 황 의원 본인과 가족들부터 당장 버스하우스 1호 입주자로 들어가는 모범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종훈 진보당 대표는 가장 좋은 주거 공간을 청년에게 제공해도 모자란 마당에 폐버스라니 라는 반응을 보이며 왜 힘들고 어려운 건 청년들의 차지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2: 예, 비판 또 논란 이어졌습니다. 네. 그러자 황 의원이 SNS에 올렸던 글을 삭제했죠.
1: 네, 그러면서 자신의 글은 아이디어 차원이었고 정부가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는 건 더더욱 아니라고 해명했고요. 예기치 않게 청년들에게 상처를 입힌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2: 예, 한편 정부는 지난주 네. 세제 개편안 발표 후에 제기된 각계 지적 비판을 네. 수용해서 일부 내용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네요.
1: 네, 특히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쉽게 말해 절세 통장인 ISA와 관련한 내용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2: 예, 기존 ISA 이용자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이죠.
1: 그렇습니다. 기존 ISA는 해마다 2천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게 하고 만약 그 2천만 원을 채우지 못하면 다음 해 그만큼의 금액을 더 투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1,500만 원만 투자를 했다면 올해 못한 500만 원을 내년에 추가해서 내년에는 2,5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었던 거죠. 또 가입 기간도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했는데요.
2: 네, 한도를 못 채운 투자금을 다음 해로 넘길 수가 있고 네. 만기도 사실상 제한이 없다.
1: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할 때 내가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 목돈을 투자하거나 좀 더 투자하는 게 가능했고 투자 전망이 좋으면 투자를 계속 이어가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건데요.
2: 네, 지난주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선 이 부분에 변동이 있었어요.
1: 네, 먼저 투자 금액 2월을 막았습니다. 올해 1,500만 원만 투자했어도 내년에는 한도 금액인 2천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개편했고요. 또 만기도 5년으로 제한해서 ISA 이용자가 투자를 좀 더 이어가고 싶어도 5년에 한 번씩 정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소득이 일정하지 못한 사람들, 특히 청년이나 소상공인 등에게 불리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에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상황이 된 겁니다.
2: 네, 결과들 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두 번째 키워드 상피제입니다.
2: 경찰이 상피제를 도입합니다.
1: 네, 상피제. 서로 피한다는 뜻입니다. 고려 조선시대에 친족이 서로 같은 관서에 근무하거나 연고지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했던 인사제도인데요. 부정부패나 불공정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2: 예.
1: 그런데 경찰이 다음 달 초부터 경찰관 친족이 연루된 사건에 상피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 예, 상피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1: 네, 상피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 경찰관 배우자와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이 연루된 사건이면 상피제가 적용됩니다. 아시겠지만 직계 존속이면 부모, 조부모, 직계 비속이면 자식과 손주 등을 말하죠.
2: 예, 상피제가 적용이 되면 지금과는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1: 네, 어떤 사...

0: 사건이 발생했는데 자신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연루된 사건이라고 하면 해당 사건이 자신이 일하는 경찰서 관할 사건이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 없고 다른 경찰서로 넘겨야 합니다.
1: 장윤기 사건이 이제 계기가 됐죠.
0: 네, 지난 5월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3살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에게 수사 정보가 새고 부실 수사로 이어졌다는 논란이 있고요. 장윤기 부친은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결국 경찰청이 조사를 해봤더니 전국에 경찰 가족 사건이 117건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1: 117건이요?
0: 네. 이 117건 가운데 경찰관의 가족이 피해자거나 고소, 고발인 등인 경우는 72건으로 파악됐고요. 혐의를 받는 피의자인 경우는 45건으로 드러났습니다. 9월부터 상피제를 적용한다고는 했지만 이미 때늦은 조치다, 뒷북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 예, 마지막 키워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마지막 키워드 가정폭력입니다.
1: 가정폭력 사건이 있네요.
0: 네, 자신의 배우자, 그러니까 아내를 집 화장실에 가두고 폭행한 혐의로 60대 남편 전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5일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뒤 케이블 타이 등으로 결박해 집 화장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뜨겁게 달군 공구로 피해자 얼굴과 신체 등에 중대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1: 아,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폭행을 했다고요?
0: 네. 전 씨는 이후 집 근처에 세워둔 차량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힌 걸로 전해졌고요.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케이블 타이와 공구 등 증거물을 압수하고 전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 네, 전 씨는 구속이 됐습니다.
0: 네, 경찰은 전 씨를 붙잡은 직후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필요성을 따져본 뒤 지난 7일 전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내줬습니다.
1: 네, 어떤 이유든 폭력은 안 됩니다.
0: 그렇죠.
1: 오늘의 핵심 한 줄 전해주시죠.
0: 네, 오늘 핵심 한 줄입니다. 여러모로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소읽고 외양간 고치나입니다.
1: 네. 어쨌든 고치긴 고쳐야 되니까.
0: 아, 고치긴 고쳐야죠.
1: 네, 고치긴 고쳐야죠.
0: 네.
1: 아쉽습니다만 고민들 많이 해서.
0: 아, 꼼꼼히 좀 살펴보고.
1: 그죠. 수정해야 될 건 수정하고.
0: 그렇죠, 그렇죠.
1: 여러 의견을 듣는 그 모습은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0: 아, 그렇죠. 잘못된 건 빨리 수정하면 좋죠.
1: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양성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목요일날 뵐게요.
0: 네, 목요일에 봬요.
1: 자, 시저의 세턴 들으시고요. 고민박사 허한나 안나 씨와 함께 돌아올게요.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와 함께하는 트로트 앞마당.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삼척 도개편. 8월 13일 목요일 저녁 9시 MBC 강원영동TV에서 방송됩니다. 한여름밤의 특별한 무대 놓치지 마세요.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이 시간 교통상황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신채희 리포터.
4: 네, 지금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광주권에 사고가 있습니다. 포천 방향으로 오포 3터널 쪽에 대형 화물차 사고 있어서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부고속도로는 수원 일대 지나는 교통량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서울 방향으로 기흥부터 시작된 정체가 이제는 신갈분기점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계속되는 시구간 오늘 길게 밀립니다. 달래내 고개 이전부터 속도가 줄어서 반포나들목까지 가는데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강북쪽으로 가는 한남대교 건너는 데는 1, 2차로만 막히고요. 3, 4, 5차로는 괜찮습니다. 한남 고가차도 오르내리는 데는 수월하지만 남산 1호 터널 나가서 요금소부터는 을지로 2가까지 막힙니다. 도심안 을지로 상황은 지금 4가에서부터 2가 쪽으로 밀려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종로는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도로 상황이었습니다.

0: way is your energy and the way you feel. Let me hear you say. Baksa!
1: Baksa!
2: Baksa!
1: Baksa!
2: Gomin modu baksa la hon! Gomin baksa hon!
3: 길이 어디로 빠진 거예요? 귀 뒤쪽으로 날아간 것 같은데. 예, 와, 초성 박살 모드로 고민 박멸 세상의 모든 고민 걱정 확실하게 박살내 드립니다. 천년 만년 함께하고 싶은 저희 최애 꽁트 파트너 있죠. 아, 저는 안나 씨랑 하면 늘 재밌어요. 코미디언 안나 씨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3: 이게 근데 여러분들은 청취자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정보를. 근데 저도 그렇고 안나 씨도 그렇고 사실 연기의 진심인 부분이 있잖아요.
1: 아, 그럼요.
3: 우린 연극을 또. 연극은 여러분 뭐 수익을 위해서 도전한다고 하면 아예 시도도 못하는 영역입니다. 근데 이건 진짜 연기의 열정으로 오르는 데인데 그 연극을 이제 안나 씨도 하고 저도 하고 있거든요.
1: 네.
3: 그래서 꽁트 할 때 재밌어.
1: 또 꽁트는 꽁트의 매력이 또 있어.
3: 있어. 이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실시간으로 막 하는 게.
1: 재밌게.
3: 저희 일부러 읽지도 않습니다. 사연을.

0: 맞아요.
1: 어, 사연을 미리 읽어보고 연습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읽으면서 그냥 결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데 제 꽁트 파트너입니다. 연극 요새 어때요? 연습 좀 무르익고 있나요 분위기?
0: 지금 얼마 안 남아가지고 예, 지금 계속 런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남자 파트너분이 이제 두 분인데 A분, B분이 만약에 있으면 A분이랑 맞추다가 갑자기 얼굴이 바뀌잖아요?
1: 예.
0: 그럼 대사가 기억이 안 나요.
1: 아 진짜?
0: 그리고 또 B분이랑 맞추다가 A분 사람 A분의 얼굴이 보이잖아? 또 예. 까먹어.
1: 어머.
0: 계속 까먹고 있어요.
1: 너무 메소드 아니에요? 너무.
0: 어 맞지? 내 남편이 자꾸 바뀌니까.
1: 바뀌면 안 되지. 그러니까,
0: 적으면 안 되는 거야.
1: 넌 누구야부터 해놔야 될 거
0: 아니야. 로맨스 연기해야 되는데 막 죄짓는 것 같아요.
1: 세상에.
0: 어. 그런 또 메소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보러 와주세요.
1: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너무 재밌... 제목이 뭐였죠?
0: 이혼하고 싶은 남자.
1: 이혼하고 싶은 남자. 네,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예, 제목입니다.
0: 맞습니다.
1: 진짜 이혼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예. 자, 고민박사 허한나 본격적으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참여 안내 부탁드립니다.
0: 여러분들이 가진 고민들 저 허한나에게 다 털어놔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고민박사를 내드릴게요. 사연 보내실 곳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미니는 무료고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게시판 고민박사 허한나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긴 사연에 소개된 분들께는요.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1: 네. 긴 고민 사연부터 소화합니다. 오늘 누구예요?
0: 오늘은요. 닉네임 죽음이는 스마트걸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 Let's go.
0: 올해 이직을 했습니다. 원래 성격이 조금 덤벙거리는 편이라 이직한 회사에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완벽한 모습, 스마트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죠.
2: 어머, 허대리는 어쩜 그렇게 꼼꼼하고 일도 열심히 해?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지?
3: 아닙니다. 아직 배울 게 많거든요.
2: 아유, 겸손한 것까지 완벽하네. 그래도 일 좀 쉬엄쉬엄 해.
3: 이것만 마저 하고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이게 무슨 스마트 거리예요? 아, 죽음이랑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0: 스마트하잖아요. 아, 약간 예. 박사님 모드예요.
1: 알았어.
0: 그러고 나서 잠깐 화장실을 갔는데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예쁜 겁니다.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셀카를 찍은 뒤 야, 나 오늘 너무 예쁘지 않냐? 이러다가 번호 따이는 거 아니야? 크크크. 친구들 단톡방에 보냈는데요. 뒤늦게 보이는 채팅방 이름 기획팀 업무방
1: 두둥.
0: 회사 톡방에 잘못 보낸 거 있죠? 아 미치겠다. 삭제. 삭제. 모두 삭제. 모두 삭제.
2: 허들이 이미 다 봤어요.
4: 어머 셀카를 어쩜 그렇게 잘 찍어.
5: 대리님 번호 따위면 꼭 알려주세요.
0: 창피해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게다가 얼마 전에는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출근했더니 정신이 몽롱한 거예요. 출입증을 찍는데 왜 안 되지? 아 왜 이래 진짜? 아 그 오늘따라 안 돼.
5: 허대리 안 들어가고 뭐해?
0: 아 오류가 났는지 출입증이 안 찍혀서.
5: 어머 그래. 어머 근데 이거 출입증이 아니라 신용카드 같은데. 허대리 많이 피곤하구나.
3: 허당인 걸 다 들키고 말았죠. 회사에서 똑 부러지고 믿음직한 사람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실수만 하는 걸까요? 저 이미지 회복 가능한 걸까요?
1: 예, 사연 보내주신 추구미는 스마트걸님께 녹용홍삼 선물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회사에서 완벽하고 스마트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데 허당 같은 모습만 보여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어요. 이렇게 사실 추구미와 현실의 내 모습, 메타인지가 많이 어긋나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0: 많습니다.
1: 예, 많아요. 안나 씨는 어땠어요?
0: 전 사실 추구미가 그... 원더걸스 소희님.
1: 아, 비주얼.
0: 네, 비주얼적인 추구미.
1: 디렉팅이.
0: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소희님 다리가 굉장히 마네킹처럼 예쁘시잖아요.
1: 그렇지.
0: 아, 나도 살을 빼면 저렇게 될 것 같은 거야. 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체지방이 10%가 된 거야.
1: 우와.
0: 그래서 제가 거울을 딱 봤는데 소희 씨 같은 느낌.
1: 우와. 추구미였잖아요.
0: 말벌이. 허리는 얇고. 팔다리가 엄청 굵어. 그러니까 체지방은 없고 근육량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1: 아, 몸이 진짜 역삼각형.
0: 역삼각형이네. 말벌이 허리가 굉장히 얇잖아요. 예, 체지방이 없으니까 뱃살은 하나도 없는데 팔다리가 펌핑이 돼가지고.
1: 아 멋지다.
0: 말벌 중에도 전투 말벌 있죠.
1: 야,
0: 딱 그 느낌.
1: 그때 수트 입으면 딱인데. 제가 추구하는 몸매거든요.
0: 아 그렇죠. 남자분들이 그 몸을 보고 그렇죠. 야, 나 진짜 다음 생에 안나 씨 같은 몸으로 태어나고 싶다.
1: 그 골격 내가 갖고 싶다.
0: 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1: 훌륭한 골격인데 추구미가 달랐네.
0: 안 되는 거죠?

0: 타고난 게.
1: 그 이걸 파악을 잘해야 돼.
0: 맞아. 나한테 뭐가 어울리나 잘 알아야 돼.
1: 그렇지. 네. 아, 그렇습니다. 이제 사연자님은 딱 봐도 허당미가 너무 넘치시는데 추구미가 스마트 걸이라서
0: 스마트 걸
1: 고민인 것 같습니다.
0: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사연을 읽으면서 너무 귀엽기도 하지만 예. 다행인 게 뭐냐면 업무에선 실수 안 해요.
1: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그럼 괜찮아.
0: 뭐 나머지에서의 뭐 그런 일들은 인간미로 저희가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거든요.
1: 예. 예. 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진짜 어떤 업무에 특화돼서 너무 잘하는 천재들 있죠, 천재들. 네. 그 업무 말고는 다 허당미 있잖아.
0: 맞아.
1: 일을 잘하는 게.
0: 그럼.
1: 우선입니다. 일에서는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작은 실수, 일은 실수가 없어요.
0: 태희 오빠도 약간 네. 완벽주의.
1: 저 완벽주의였는데 굿모닝 FM 하면서 네. 다 내려놨어요. 제가 이거 나중에 다시 듣기를 해보면은 1년 차 초반에 네네. 한 3개월은 네. 진짜 바짝 했어. 어떻게든 내가 발음 하나라도
0: 틀리지 않게
1: 씹으면 이게 얼마나 네. 불편하시겠어요. 네네네. 듣는 분들이. 그러면 네. 씹으면 씹어서 잘못했다. 네. 노력하겠다. 네. 나온 모습 완벽한 DJ가 되겠다 하다가 1년 뒤부터는 에라 모르겠다.
0: 이건 안 된다. 완벽은 안 된다.
1: 이 아침에 완벽은 없다. 네. 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0: 저는 지금이 오히려 오빠가 더 네, 인간미가 느껴지고
1: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 혀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0: 그런 모습을
1: 미안하다는 사과도 못하겠어요.
0: 아 근데 그런 모습을 저 해가지고. 사랑하시는 거죠.
1: 네. 아, 그러면 안 되는데
0: 아니에요, 아니에요.
1: 여러분 체력이 안 돼요. 미안해요. 내가 아, 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는데
0: 맞아, 이것도 에너지니까
1: 에너지니까
0: 맞아. 예.
1: 어쨌든 이렇게 추구미와 현실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인지를 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0: 네.
1: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럼요. 회사에서 완벽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거는 이제 개인적인 허당미를 숨기는 것보다
0: 네.
1: 업무에서만큼은 완벽하게
0: 업무만
1: 다른 건 오히려 더 오픈해버려 그냥
0: 인간미를 보여줘라.
1: 제가 원래 허당인데 네. 업무 진짜 잘할게요.
0: 더 하겠습니다.
1: 하면서 보여주면 오히려 두 배의 효과가 있다.
0: 더 예쁘죠.
1: 더 예쁘지 더 예쁘지. 업무만큼은 스마트해지십시오. 깔끔하네. 네, 여러분들의 경험담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0: 네, 오늘 주제는요. 바로 내가 했던 인생 최고의 바보짓.
1: 속담은 우리 민경 PD가 많이 찾아놓거든요.
0: 네. 그러니까 이런 속담은 잘 없으니까.
1: 이런 거는.
0: 이런 거 잘 없으니까.
1: 그거 왜 써야 되는 건데? 그 효과음은.
0: 시그니처.
1: 아, 시그니처.
0: 네, 시그니처. 네. 예. 방금 사연의 주인공 추구미는 스마트 걸님은 자꾸 회사에서 바보 같은 짓을 해서 고민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했던 가장 바보 같은 짓은 무엇인가요? 통화하면서 한참 휴대폰을 찾았어요. 운전해서 마트 갔다가 주차한 거 까먹고 집에 걸어왔어요. 등등등.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1: 야. 안나 씨는 이런 경험 있어요?
0: 너무 많죠 저는.
1: 많아.
0: 예, 제가 그 학교 등교할 때 예. 조금 새로운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서 예, 학교 2교시에
1: 아, 예. 새로운 탐험으로 새로운 길을 갔는데 예, 예. 돌아오지 못했고
0: 돌아오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다시 그 길로 원래 갔던 길로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1: 보통 바보가 아니었네요.
0: 예, 길치여가지고 예.
1: 근데 요새 그 SNS에 짤 보니까 진짜 이런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
0: 어떤
1: 그 예를 들면 우리 집 앞에 진짜 좋은 세차장이 생겼어.
0: 네?
1: 걸어가면 3분 거리야.
0: 네.
1: 그래서 걸어간 거예요.
0: 차를 놓고 갔어?
1: 세차장인데 세차하러 가야 되는데 어우 가깝다고 걸어간 거야. 와 진짜 가깝다 이러고 이제 세차를 하러 집까지 다시 걸어가서
0: 재밌네.
1: 차를 다시 타고 와요.
0: 너무 즐겁다.
1: 이런 한쪽 생각에 빠지면 중요한 걸 놓칠 때가 있어.
0: 그러니까 그 전에도 보니까 이제 그 여자분이 그 마트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남편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분이 막 당신은 어디야 막 이러는 거야. 아니 나 지금 마트 갔다 집에 가는 길이다.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자기한테 집착을 하더래. 생각을 해보니까 남편을 마트에 놓고 왔어. 그래서 어디냐고 자꾸
1: 너 지금 어디냐고를 의심한 게 아니라
0: 그렇지.
1: 나 누구 어디 간 거야 지금. 야 이게 맞네. 여러분들 어떤 또 바보짓 하고 계셨는지 아 재밌을 것 같네요. 사연 기다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 바나나 맛 우유 준비하고 있을게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어갑니다. 더너츠 사랑의 바보.

0: 굿모닝 FM대입니다. 고민박사로 만나 더너츠의 사랑의 바보 듣고 오셨습니다. 안나 씨와 함께 하고 있고요. 나만 그랬어 하는 내가 했던 인생 최고의 바보짓이었는데 여러분들 큰일 났네요. 바로 만나볼까요?
1: 네, 해저드님. 샤워하면서 머리를 감는데 눈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수증기 때문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안경을 쓴 채로 샤워기를 튼 거 있죠? 김이 서려서 앞이 안 보였던 겁니다.
0: 네. 안경 쓰시는 분들이 다 한 번씩 공감을 해볼 거예요.
1: 맞아요.
0: 안경 쓴지 모르고 세수하는 경우 진짜 많잖아요. 아, 상처 다 나잖아요. 한 번씩. 그러지 않아요? 안경 낀 사람 다 한 번씩 해.
1: 좀 그 정도까지는. 죄송. 지송.
0: 안경을 안 쓰다가 네. 쓰기 시작하는 한 1년 차에 제일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안경 쓴 채로 세수하기. 자, 또 한번 볼까요?
1: 1027님. 저는 아파트 22층에 사는데요.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할 때였어요. 예. 겨우 걸어서 내려왔는데 차 키 두고 온 걸 알았을 때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0: 와, 이럴 때 이제 최고의 실수는 그거야. 22층에 살고 있잖아요. 집에 전화해. 뭐 엄마나 누구 있어. 엄마 차 키 던져.
1: 21층인데.
0: 근데 차 키 못 받아서 깨져.
1: 21층인데 안 돼요. 전 약간 이럴 때는 꾀돌이를 좀 씁니다.
0: 꾀돌이 뭐야?
1: 예, 옆에 동으로 가서 엘리베이터 타서 옥상으로 해서 계단으로 내려가는.
0: 아, 그런 게 있어.
1: 이어져 있는 경우. 아파트가 이어져 있는 경우.
0: 예. 한참 생각했네요.
1: 꾀돌이 원법.
0: 그렇네. 예. 좋네. 좋네.
1: 예. 이럴 땐 제가 똑똑해요.
0: 그렇네. 모르는 부분을 처음 발견했지. JJ님이

0: 강아지 미용을 예약해놓고 깜빡한 거예요. 늦어서 땀 뻘뻘 흘리면서 뛰어갔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강아지는 두고 왔어요.
1: 아, 세차 왜, 느낌 나네요.
0: 다 왜 이래요. 네. 중요한 걸 두고 가.
1: 아, 가서 본인이 목욕해야겠어요.
0: 또 보죠.
1: 박현성님, 퇴근하고 라면 끓여 먹고 잤는데요. 다음날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열었더니요. 집 앞에 치킨 봉다리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거예요. 전날 밤 치킨 시킨 걸 까먹고 라면 먹고 자버렸다는 사실 그제야 깨달았네요.
0: 아, 식탐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있어요.
1: 아, 진짜 나 이거
0: 습관적으로
1: 아니 이게 기억이 났어요. 저희 또 바보짓. 그 보라색 그거 알죠? 그 새벽에 저기 주문하면 바로 오는 거. 그 통이 안에가 안 보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리고 그게 매일 집 앞에 그냥 주거든요.
0: 자주 시키면 두고 가죠.
1: 풋땡은 회수를 하는데 네. 이거는 그냥 집에 있어.
0: 그래, 그래.
1: 근데 내가 순댓국을 시켰어요. 예. 근데 그걸 까먹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복도에서 쿰쿰한 냄새가. 아, 누가 이렇게 누구야? 막 옆집을 의심했어.
0: 아, 그래.
1: 근데 내가 그거를 한 달 동안 안 열어본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거를 처리하면서 이제 복도에 그 냄새가 며칠 안 빠질 것 같아서 예. 그 옆집에 제가 죄송하다고 편지를 쓰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 이걸 다 이실직고 했어. 순댓국을 시켰는데 컬땡 박스가 막혀 있어서 냄새 제가 어떻게든 며칠 안에 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선물이랑 이렇게 걸어놨어요.
0: 아, 저도 비슷한 경험이 갑자기 생겼는데. 이거 근데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여행 가기 전에 네? 이제 몸매 관리를 한다고 소고기를 해동을 시키려고 전자레인지 해동을 돌려놨어.
1: 넣어놨어.
0: 예, 그리고 이제 짐 다 싸고 까먹고 그냥 간 거야.
1: 그냥 갔어. 근데 몇 박이었죠 여행이?
0: 일주일짜리.
1: 어!
0: 갔다 왔어.
1: 왔어.
0: 똑같은 느낌이에요.
1: 어.
0: 이 집에 왜 궁금한 냄새가. 아, 이게 뭐 하수구가 잘못됐나? 왜 이렇게 궁금한 냄새가 나?
1: 역류했나?
0: 예, 하고 딱 하면서 이제 집에서 이제 다시 그 전자레인지를 쓰려고 딱 갔는데 쎄한 거예요 느낌.
1: 느낌이 있어.
0: 그러니까 번쩍 생각이 난 거예요.
1: 기억이 돌아오잖아.
0: 아, 큰일 났다. 그리고 이제 열었습니다.
1: 열었어. 판도라의 상자.
0: 전자레인지 채 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1: 거의 뭐.
0: 예, 수습을 못했어.
1: 와.
0: 예.
1: 진짜.
0: 업체 쓸 뻔했어. 아, 참 이런 경우 많네요.
1: 네.
0: 또 보죠.
1: 재윤님, 남친이랑 헤어지고 술을 마셨는데요. 걔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0: 안 돼, 안 돼, 안 돼. 그 바보짓 안 돼.
1: 술김에 전화해서 만났는데
0: 만났어?
1: 예쁜 모습만 보이고 싶더라고요. 웃는 게 예쁘다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만나는 내내 입이 경련이 나도록 웃었는데요. 집에 와서 보니까 안위에 고춧가루 왕건이가 껴있더라고요. 어쩐지 그 후로 일식을 하더라고요.
0: 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날 만난 거잖아요. 그날
1: 만났대요.
0: 그날 연락을 했는데 채로. 온 거잖아. 그러면 거의 진짜 다시 그린라이터거든요.
1: 아니 근데 왜 그동안
0: 그날 아무 일 없이
1: 왜 안 봤어? 거울을 왜 안 봤어?
0: 거울을?
1: 응.
0: 취해서. 근데 그 남자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1: 그렇지.
0: 진짜 원래 너무나 다시 너무 보고 싶었고 이렇게 취했는데 날 불렀고 우선 뒤에 고춧가루가 껴있었어. 그러면 그 모습 너무 사랑스러웠어.
1: 귀여워야지.
0: 아, 이렇게 취했는데도 날 보고 싶어 하다니. 했을 텐데 네. 안 사랑한 거야.
1: 난 이럴
0: 안 만나기 잘한 거야. 하늘이 도와준 거예요.
1: 이렇게 가슴이 아플 땐 그 생각해요. 조상신이 도우셨다.
0: 도왔다. 응. 진짜 도왔다.
1: 조상님이 도왔다.
0: 고춧가루가 내 신이었어.
1: 그렇다. 걸러준 거거든요. 걸러준 조상님들이.
0: 예. 그놈 나온 이유가 이거 아주
1: 괘씸하다.
0: 에휴.
1: 예.
0: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4: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3: 굿모닝 FM태입니다. 고민박사 만나 안나씨와 함께, 예, 여러분들 인생 최고의 바보지 들었는데 너무 재밌네요. 하나만 더 소개하고 마무리할까요?
5: 네, 영진스님. 20살쯤 서울에 놀러 갔는데요. 하필 지하철 퇴근 시간이랑 겹친 거예요. 사람에 밀려서 지하철 창문에 딱 붙어 있는데 한 여자분이 창문 밖에서 반갑게 손을 흔드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에 저도 같이 힘차게 손을 흔들어줬는데요. 알고 봤더니 제 뒤에 서 있던 남자친구분에게 손을 흔든 거였더라고요. 아, 그냥 스트레칭 하는 척 할 걸.
3: 너무 새롭게 흔들었나 보다.
5: 저도 이런 적 많아요.
3: 아, 진짜로?
5: 네. 어떤 그 제가 이제 그 연극제, 고등학교 때 연극제 나가서 저희가 이제 모든 학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앉아 있었어요, 공연장에. 근데 앞자리에 정말 잘생긴 남학생이 자꾸 뒤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약간 자신감이 있던 상태라.
3: 그렇지.
5: 혹시 나 때문인가? 아니 설마? 아, 나 때문인가? 아니 설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날 보면서 볼따구니가 통통하다는 듯이 이렇게 잼잼이처럼 볼을 얼굴에다 대고 잼잼? 잼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 볼이 통통하고 귀엽다는 건가? 그래서 제가 저도 잼잼? 잼잼? 이렇게
3: 받아줬어.
5: 했어.
3: 받아줬어.
5: 그랬더니 남자 눈빛이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야.
3: 흔들려, 흔들려.
5: 내가 설마 하고 뒤를 봤더니 뒤에 있는 여자애랑 잼잼? 잼잼? 내가 그 가운 진심으로. 근데 그 친구가 바로 제가 예전에 말했던 첫사랑이었어요.
3: 그렇게 이어졌어?
5: 나중에 만났어요. 다른 데서. 걔를.
3: 얼마나 좁은 동네에 살고 계신 거예요?
5: 아니었어요.
3: 야, 운명이다 이건.
5: 근데 왜냐면 걔, 제가 그 친구네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걔 남자애는 학교에서 워크숍을 했어요. 연극 워크숍.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게 됐죠.
3: 야.
5: 근데 알고 봤더니 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너 그 대회에서 잼잼 이거 했었냐고. 걔가 걔였던 거.
3: 와, 운명이다.
5: 이래서 헤어지고 아,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아.
3: 우와.
5: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무섭죠.
3: 그렇네. 네. 아, 이런 인연은 두 번 되면 진짜 운명이 되는 거네요.
5: 근데 한 번밖에 안 돼서 안타깝게도.
3: 예. 자, 지금까지 소개된 모든 분들 바나나 맛 우유 드리면서 이제 시간이 돼서 바로 인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해복
5: 끝에.
6: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7: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8: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다 있어.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4: 야, 시원하다.
3: 백년가게 맛집
5: 횡성 새말 토종순대.
6: 빨리 떠나자.
7: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94.3 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커피 한 잔을 방송 시작 전에 미리 보내놓는 화요일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4464번님이에요. 저 벌 아주 제대로 받았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아주머니와 할머니 중간으로 보이는 애매한 분이 타셔서 양보하기 좀 그런 거예요. 피곤도 하고. 그래서 눈 감고 잠든 척 했는데 진짜 잠들어서 종점까지 갔어요. 진짜 많이 피곤하셨나 보네요. 버스 종점에서 버스 사이를 걸어 나올 때 난 누구? 여긴 어디? 했을 것 같은데요. 마음은 선한데 몸이 안 따라줄 때가 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보내드리고요. 다음번에는 꼭 양보하는 걸로요. 8월 11일 화요일 오늘 아침 저는 옥상달빛 김윤주입니다.